네, 한 걸음씩 솔티의 찬양 함께 만나보면서 6월 17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M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698.1MHz 젠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나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문자 참여 공간 쫙 마련을 해놨죠. 샵 098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곳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할 테니까요. 아시겠어?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출석 체크 완료되시고 출석 체크하신 분들께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하박국 2장 3절 말씀 전송을 해드릴 테니까 얼른 얼른 챙겨가셔서 한 구절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떤 선물 있는지 소개 올리면서 본격적인 출석 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의 선자 천연 벌꿀스틱 세트, 돼지곰탕 전문점 호랭이 산장에서 2인 식사권, 맛과 정성을 다하는 신바람 떡집에서 떡 선물 세트, 아름다움을 전하고 건강을 심어주는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크림, 전통 매듭 생활 매듭, 매듭 전문점 메디에서 전통 악세사리를,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호산나 떡향기에서 떡 선물 세트, 장교 유라에 위치한 키즈 프렌들리 카페 써니사이드에서 오란다 앤 커피 교환권, 믿음의 기업 더머진 로뎀나무에서 명품 수제 샴푸를 드릴 거예요.

자,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428님, 아, 오늘 오프닝 내용처럼 저 얼음 너무 좋아해서 얼음 먹고 있어요. 네, 치아 균열 조심하세요. 당신의 치아는 소중하니까. 20개의 치아를 80까지. 요즘 100세까지 가야 돼요. 6426, 최혜원, 승기승기 증승기, 박병현, 강공검, 6426.

성권, 창수 양창수, 이혜선이 누나도 입장, 1457 남병수, S장경화, 골드사이즈 김병우, 정병숙 씨도 입장하고 있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정수와 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러커스 월십이 찬양해요. 오늘도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가득 채신 분들

0: 주님은 나의 사랑.
1: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마커스 월십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6월 17일 수요일 아침. 오늘은 Wednesday. 기분 좋은 Wednesday.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카나한 땅 귀한 성의 문용택의 찬양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9시 26분 현재 생방송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도 또 도착을 하고 있고요. 한 분 한 분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의 뭐 전국의 어떤 그 라디오 중에 여러분들의 그 문자 사연들 제일 많이 소개하는 예, 그런 방송이 아닐까. 저는 뭐 자신있게 외치고 다닙니다만. 예. 그죠? 0440님, 오늘 실물 영접하고 갑니다. 연예인 보듯이 신기했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0440님이시구나. 에, 오늘 또 이렇게 저희 방송사에 또 쓱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셨어요. 아침에 또 방문을 해 주시고, 또 간식까지 쓱 갖다 주시고, 이렇게 또, 예, 성경 낭독 지금 그 아침 프로그램에 빛나는 오늘에서 성경 낭독을 우리 청취자들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그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고 계신데 오늘 또 방문해 주셨던 우리 0440님 아 반갑습니다. 우리 안민동 디스에서 안민동에서 또 여기 20분 걸려서 오신 분이신데 예, 너무 구체적이었나요? 어쨌든 잘 오셨고 그 가실 때 제가 인사를 저기 그 드렸는데 손을 스튜디오에서 흔들었는데 못 보시고 가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너무 반가웠고 인물이 훤합디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덕담이죠. 네, 덕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 간식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털띠 김솔씨 오늘 제 아들 네 번째 생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4년 만에 아기를 가졌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 내년 겨울에 동생이 태어나면 우리 네 가족 더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조리원에서 뿜뿜 열심히 들을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이야, 그래요. 우리 김솔씨. 예, 브런치 좋아하시고, 음색이 고우신 우리 김솔씨. 예,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축하드리고. 아, 또 태교에는 더 뿜뿜 라디오거든요. 아, 죄송해요. 아, 조금 자신이 없었다. 예, 조금 자신이 없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어떤 어떤 증언들? 예, 증언이라고 하니까 조금 무게감 있는데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의 후기를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교의 뿜뿜 라디오가 아주 기가 막히더라. 예, 이런 말씀들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꼭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산후조리 이전에 태교의 우리 뿜뿜 라디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가싸. 자, 도터무리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53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아, 이야, 한번 장문으로 보내주셨는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방송 듣고 교회를 출석하신 분이시거든요. 538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5학년인 저희 아이 오랫동안 축구선수반에서 운동하면서 축구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로 큰 상처를 받았고 고민 끝에 결국 축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만둔 지 이제 겨우 한 달. 힘들어하는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에 가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제 아이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저 역시 교회에 다닌 지 이제 막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가봤기에 저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이가 가고 싶다라고 졸라서 못 이기는 척 함께 새벽 기도를 다녀왔어요. 그날 이후 아이가 교회에 계속 가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아직 신앙도 또 교회도 배워가는 중이라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다닌다라는 거 생각도 못 해봤었거든요. 그래도 아이의 바람대로 지난주에 처음 어린이 예배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사실 조금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온 아이가 엄마 너무 좋았어 너무 재밌어 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먼저 교회 가자고 보채는 우리 아이

식구를 잃고 힘들어하던 아이가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이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아이의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만져주고 계신 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행복한 요즘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할렐루야. 자, 그래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순간을 통하여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고 아이가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자녀를 통한 우리 5538님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5538님의 또 가정과 또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뿜뿜 라디오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예,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아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넘치게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 띄워드립니다. 축복송이에요. 제목부터가 아주 그냥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찬양 함께합니다. 여러분들도 손을 뻗어서 우리 아들을

6월 17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작은 코너, 코코노 시간, 고품격 미술 시간, 빈센트 반 건스.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미술 시간, 빈센트 반 건스 함께 달려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제가 그리는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이 어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인지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그려보시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펜과 필기구가 없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따라 그려보실게요. 자, 먼저 위로 동그란 반원을 그려줍니다. 반원을 그릴게요. 예쁘게 곡률 좋다. 잘 나왔다. 아래가 평평하고 위가 동그란 반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동그란 꼭대기에서부터 아래 평평한 줄로 직선을 4개 그려줄 겁니다. 왼쪽 끝에서부터 동일한 간격으로 하나, 대각선 하나, 둘, 셋, 넷. 왼쪽 끝으로 하나,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하나, 가운데로 하나, 하나. 됐나요? 됐나요? 자, 그리고 동그란 부분, 맨 꼭대기 부분에 가시를 하나, 뾰족한 침을 하나 그려줄게요. 아이, 뾰족해. 아, 다칠라. 예, 자, 사람한테 향하지 않도록 뾰족하게 하나 그려주고요. 됐나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마지막. 반원의 평평한 부분, 그 가운데에서 아래로 J를 그려줄 겁니다. J, 스친 J를 그려줄 겁니다. 대문자 J, 갈고리 모양으로 그려줄 겁니다. 됐나요? 보세요.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몇 번의 간단한 붓터치로 오늘의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과연 이 그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색깔은 없냐고요? 네, 색깔도 한번 칠해보도록 하죠. 자, 한쪽에는 빨간색, 그리고 한쪽에는 파란색. 아, 좋다. 파란색. 그리고 한쪽 부분은 찢어줄게요. 예. 빨간잉, 파란잉, 찢어진.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죠.

그림이 어떤 그린 그림인지 맞춰보는 빈센트 반 건수. 자, 오늘 힌트를 조금 드렸어요. 빨간 이가 파란 이가 찢어진 이가 주님 품에 항상 안지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이제 시즌이 시즌인 만큼 요거 잘 챙기셔야 돼요.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지 이응시옷. 아, 많이 드린다.

자,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사근 코너 코너 시간 고품격 미술 시간 빈센트 반 건수 디서이가 그린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지 정답을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힌트를 오늘 조금 많이 드렸어요. 예, 그림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빨간 우산 파라 찢어 정답 공개할게요. 예. 정답은 바로 우산이었습니다. 우산. 알아서 공개하는, 예, 알아서 공개하는 뿜뿜 라디오. 아유, 맥이 확 풀리네요, 지금. 자, 정답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부터 비 소식이 있던데. 예, 우산 잘 챙기시기 바라겠어요. 안 찢어졌나 잘 확인하시고 아시겠죠?

에이미 그랜트의 Anywhere with this i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1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10시에 2부로 돌아올게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0: 기쁜 소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인생은 전쟁입니다. 세상에 산다는 것은 전쟁이지요. 옛날에는 전쟁이 국지전이었지만은 지금은 전면전입니다. 뭔가 큰 꿈을 품고 일을 하려면은 전 지구적으로 생각해야 하죠. 세계가 내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꿈을 꾸세요. 세상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일을 한 사람이 있죠. 사탕 하나로 온 세상을 장악한 사람이 있고 통닭 하나로 세상을 장악한 사람이 있으며 또 콜라로도 세상을 정복한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이지요. 작은 스마트폰 하나가 슈퍼컴퓨터이며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이르렀단 말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지식이 쌓이고 살기가 좋아졌으면 서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일시에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2년 되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 우리 다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이 지구촌은 하나의 나라다. United Nations. 우리는 모두 연합된 국가들이다.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이란 비극을 만들지 말자. 유엔을 만들었어요. 함께 잘 살아보자.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라는 비전으로 만들었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지 5년 만에 한국 땅에서 또다시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서 북한과 남한 두 나라가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남한에만 유엔에서 파견된 나라가 16개국이었습니다. 남한, 북한, 중공, 소련 전부 다 20개국이죠. 20개국이 이 좁은 땅에서 3년 동안 삼천리 강산을 피로 물들이면서 싸웠어요.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오히려 시험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착한 사람이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으며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만 하면 돼. 아사왕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41년 동안 무난하게 왕노릇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원리는 아주 쉽습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의 삶을 삽니다. 인생은 전쟁이라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으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하게 말씀

0: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일평생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인생에서 실패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될까 해서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은 뭔가 복될 것 같아. 이 세상 문화에 따라서 하면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살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아. 이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싸우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 복된 삶을 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종들을 택하시고 이 땅에서 왕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나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의 역사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선포하심을 믿는 주의 종들 통해서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더 상세한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황인철 목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0: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살아계신 주님,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시니어 세대의 걸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소서. 하늘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다하여 고귀한 영적 유산이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로 인해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한 사람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 불신 가정의 구원이 싹트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지혜와 의가 무엇인지, 거룩과 생명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거짓없는 믿음으로 권면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결혼 정년기 자녀들이 세상의 조건보다 믿음과 인품을 먼저 보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순적하게 만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정의 축복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뿜뿜 라디오 6월 17일 수요일 아침 2부의 문을 활짝 엽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On air, on air. 2부도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죠.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구절의 말씀 꼭 묵상하시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까지 서서한 이야기 남겨주시면 서서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쓱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로이띠, 설공이, 그리고 정명이띠, 이성쿠월, 김지태, 이병욱 입장, 정보경, 그리고 하창수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병욱 씨 오늘 앗 운전뿜이라고 운전 중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또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네,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너무 몰입해서 듣다가, 너무 뭐 웃다가, 빠지는 데를 못 빠지고 이제 한참을 또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보내주셨었거든요. 감사드리고, 안전하게, 예,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수아스 셀 예배 가는 길이에요. 맛있는 소금빵 사러 왔어요. 우리 셀에 세 가족이 오시거든요. 빵도 맛있게 드시고 잘 정착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소금빵. 아, 솔트 브레드죠? 네, 솔트 브레드가 이게 담백하니 맛있어요. 예, 네, 담백하고 고소한 게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소금빵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약간 이, 그 빵이 조금 이렇게 오일리한 거 좋아합니다. 예, 소금빵이 조금 이렇게, 손으로 딱 잡았을 때 약간 조금 기름이 약간 묻어나는, 아, 요런, 그래야 좀 촉촉해요. 네, 그래서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촉촉한데, 아, 그런 거. 그래서 딱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촉촉한 어떤 그 건강한 기름과 함께 약간 그 소금의 씹히는 맛까지 더해지면 금상이 굉장히 첨화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죠. 네, 소금이 이제 그 살짝 이제 혀에서 녹으면서 녹음 그냥 씹히면 또 치아 균열 갈 수 있거든요. 살짝 녹으면서 약간 이렇게 이에 이렇게 탁 맞물릴 때의 그 느낌, 아, 그 식감 굉장히 좋아하고, 그 소금의 짠맛이 그 고소함의 풍미를 조금 더 올려줍니다. 살려줍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풍성한 맛을, 예, 맛볼 수 있는 소금빵. 예, 좀 맛있겠다라는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예. 정말 맛있겠다. 예, 맛있게 드시고 셀립에 그 또 잘 다녀오시고 우리 세 가족 오늘 정말로 소금빵에 감동, 뭐 소금빵에도 감동해야겠지만 성령님의 감동해서, 예, 또 정을 정착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스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먹는 얘기 너무 했네 또. 아, 이제 먹는 얘기만 나오면 DJ가 어떻게든 이렇게 어떤 그 맛을 여러분들께 또 전달드리고 싶어가지고 표현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디오니까 귀로만 듣잖아요. 청각으로만. 근데 또 그런 라디오가 되고 싶지는 않고 약간 공감각적인 그런 어떤 라디오를 지향하기 때문에 4D. 예, 그래서 이렇게 맛 표현을 상세하게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아, 그러다 보니 나만 배고파진다 라는 말씀까지 첨언해서 드립니다. 자, 북청이 누나 입장 맞춰주셨고요. 우리 충현이 누나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현이 누나가, 예,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피디님, 충현이라고 부르시지 마시고 전화번호로 불러주시면 안 어떨까요? 충현이 예, 엄청 그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니 그럼 충현이 누나를 충현이 누나라고 부르지? 예? 내 DJ가 뭐 홍길동이야?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고 호부호형을 못하는, 예? 우리 저기 호충현, 예, 우리 충현 누나라고 부르게 해줘요.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굉진 씨 함께하고 있고요. 이은혜 씨 입장 맞추셨고, 그리고 2919 님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겠고. 자, 우리 2919 님, 예적부터 듣고 하던 모든 것을 다시 듣게 됩니다. 너무 반갑고 좋아요. 품품 라디오 극동 방송 최고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6729님, 그럼 저도 6729라고 부르지 마시고 함스야 라고 불러주세요. 함스야? 뭐죠? 자, 우리 쓰야씨, 예, 반갑습니다. 불러달라니까 불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닉네임, 별명들, 불리고 싶은 어떤 뭐 이름들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러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타임까지 달려갑니다. 자, 오늘의 이행시 소금으로 갈게요. 예, 소금. 소금빵 얘기 나왔거든요. 소금으로 갑니다.

이행세 타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시어 소금이에요. 소금 간단하게 치고 빠질 겁니다. 남문호시고 샵0981번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툭툭 던지세요.

갑자기 퇴장, 갑자기 퇴장하시, 급하게 퇴장하시오. 아, 바쁜 일 있어요? 우리 아바 프레이즈가, 다음 스케줄이 있었나 보네요. 갑자기 전기 코드를 확 뽑아버리네. 자, 웃음 있는 나라 헤이헤이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예. 자, 여러분들께서는 극동 방송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금 이행시 가볍게 달려봅니다. 소금 이행시 어떤 분께서 보내주셨을까요? 672

구 우리 함수야님 소 소소하게 행복한 금 금요일은 언제 오니? 예, 아직 멀었어요. 예. 2999님 소 소쿠리 금 금간대. 예. 2809 소 소소하지만 금보다 귀한 지금의 내가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금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수아 씨 소 소소한 행복금 금반지. 소소해요? 예. 예. 안 소소해 보이는데 금반지는 정병숙 씨 소 소소해 보이지만 금 금보다 귀한 너 그리고 나. 너 나 이거 뭐 있었는데 노래 뭐 있었는데 너 봐. 벚꽃 말고 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뭐 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실패. 아 박굉진 씨, 우리 굉진 씨, 굉장한 우리 굉진 씨. 소 소고기 국밥 먹는데 국 금 금방 식었네. 하지만 예수님 사랑은 금방 식지 않아요. 본인도 하다가 너무 메시지가 없나 해가지고 급하게 극동방송이라고 급하게 밀어넣었어요. 예수님 사랑은 금방 식지 않아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0691님 소 소금이 세상에 맛을 내듯이 금 금빛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가 돼요. 예 그래요. 그러자고요. 6997 소 소소하게 웃고 금 금세 웃고 또 웃고. 예, 언제까지 웃을 거야? 예, 웃고 또 웃고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좋은 겁니다.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eep going. 7165님 소 소금은 금 금보다 싸다. 뭐 뭐라고 해야 드릴 말이 없네요. 예, 맞지? 예. 아 이병진 씨 소 소등뼈 소등뼈 금 금요일에 주세요. 예. 오늘 저기 거래처에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일병진 씨 잘했습니다. 9330님 소 소시적엔 그때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금 금방 시간이 이렇게 지날 줄이야. 세월을 아끼세요. 네. 우리 더 선배님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90세 밑으로 다 듣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 우리 선배님도 계시니까 조금 조심할게요. 7618님 소 소인 금 금방 주님 앞에 왔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민병정 씨 소 소장할래요. 금 금일 건디 보이세요. 건디는 사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매일 매일 좀 소장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만 소장하지 말고 매일 매일 부탁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박병현 씨 소 소리 질러 금 금 탔어요. 예 한턱쏴 한턱쏴. 이은혜 띠 소 소금빵 나와라 뚝딱 금 금방 나와라 뚝딱 귀엽다 개명해라 뚝딱. 네, 이은혜 씨 개명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8239님 소 소중하고 귀한 너 금 금쪽이. 네. 북청이 누나 소 소리 높여 외칩시다 금 금보다 귀한 예수님을. 아우야 클래식이지. 잘했어요. 자 오늘 제가 다 땡드렸는데요. 예, 이 중에서 제가 두 분 뽑아가지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냥 덮어놓고 땡해가지고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 다 잘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차량 함께 할게요. 오늘도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자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DJ 건이에요.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찬양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찬양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이를 어쩌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걸로 아무 찬양이나 일단 불러. 아무 찬양이나 2단 불러. 3단 불러. 4단 불러. 그만해, 이제 그만해. 자, DJ가 직접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화를 받으신 분께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차량 좀 불러주세요. 그럴 때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15초 동안 당신의 육성 찬양을 불러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는 행운의 코너. 여러분, 아무 찬양이나 불러줘요. 그 전에 전화 좀 받아줘요. 아무 찬양 오늘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사전섭의 즉석에서 전화를 겁니다. 100% 즉석으로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 찬양 오늘도 어떤 분의 어떤 찬양 어떤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실 분, 이분께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띠또띠, 떠떠띠떠, 떠떠띠띠띠. 들어갑니다.

0: 여보세요? 아, 이분께서는 약간 좀 잘못 누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분명히 받으셨는데 갑자기 끊긴 거 보니까.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고요.
1: 네.
0: 예, 저는 당신의 DJ, DJ 건이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우, 세상에 반갑습니다.
1: 네.
0: 조금 전에 어떻게 버튼을 잘못 누르셨어요?
1: 네네.
0: 아, 그랬구나. 그런 줄 알고 DJ가 전화 다시 한번 드렸어요.
1: 아우, 감사합니다.
0: 나 잘했죠?
1: 네, 너무 잘했어요.
0: 칭찬해줘요.
1: 네.
0: 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생방송에 지금 전화 연결됐거든요.
1: 네.
0: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지요?
1: 저는 김해에 살고 있는 민수정이라고 합니다.
0: 수정이, 수정이, 민수정이.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예, 우리 민크리스탈님. 어떻게 지금 그 뭐 하고 계셨어요?
1: 아, 저 어린이집. 친구들이 인형극 와서 지금 밖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어, 야, 세상에. 어린이집을 이렇게 또 교사님으로 이렇게 또, 어, 또 이렇게 일하고 계신가 봐요.
1: 원장이에요.
0: 아! 아이, 우리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1: 떨려.
0: 모르겠어요. 뭘 축하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축하드리겠고요. 뭐든 장은 좋은 거잖아요. 예, 우리 장님 축하드리겠고. 아, 우리 네. 수정 씨.
1: 네.
0: 아, 저는 목소리만 듣고는 이렇게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줄 알고. 예.
1: 아마 그렇죠.
0: 예, 그랬는데 아, 우리 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몇 년이나 되셨어요?
1: 20년이요.
0: 아, 2주년 됐어요. 아예 축하드립니다.
1: 뭘요?
0: 아, 어린이집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하시게 된 거예요?
1: 아, 그 20대 때 수유교사하다 하나님의 길이 이건가 하고 도전해서 이렇게 이때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0: 그러셨군요.
1: 네.
0: 아우, 세상에. 우리 어린이들 매일매일 볼 때 어때요? 마음이.
1: 너무 사랑스럽죠. 아, 아닐 수도 있지만. 예.
0: 뭐 그래요. 뭐 모든 일이 그렇죠. 그죠? 힘들 때가 네.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아이들 빵빵 웃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너무 좋잖아요. 그죠?
1: 너무 행복해요.
0: 저도 교회에서 유치부 하고 있거든요.
1: 아, 그러네요.
0: 유치부 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1: 네.
0: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 너무 예쁘고, 그죠?
1: 저도 주일에는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0: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우리 아이들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끊지 마시고요, 수정씨.
1: 네.
0: 예. 아, 잘 됐네요. 우리 아이들 기다리고 계신 동안에 조금 무료할 수 있으니까.
1: 네.
0: 찬양 한 곡만 불러볼게요, 그러면.
1: 네.
0: 바로 목 가다듬네. 우리 수정이, 수정이, 민수정이 원장님께서 목소리를 가다듬으셨어요. 어떤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1: 어떤 찬양 부를까요?
0: 딱 떠오르는 찬양 있어요, 지금?
1: 아니요, 모르겠어요.
0: 그러면 그거 해봐요. 우리 어린이들 얘기했으니까 두 눈으로도 네. 못 가요. 요 찬양 한번 해볼까요?
1: 아, 옛날 찬양이네요.
0: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죄송해요. 갑자기 선을 확 긋네, 우리 수정 씨가. 예. 옛날 사람들끼리 옛날 찬양하는 거지 뭐. 예.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찬양 한번 가볼게요. 들어갑니다. 수정 씨?
1: 아, 시작할까요?
0: 예, 반주 없어요. 예, 노 반주. 아. 들어갑니다. 큐!
1: 돈으로도 못 가요.
0: 서!
1: 하나님 나라.
0: 아이고!
1: 힘으로도 못 가요.
0: 서! 서!
1: 하나님 나라.
0: 그럼 뭘로 가요?
1: 거듭나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0: 성공. 수정씨
1: 네.
0: 옛날 사람이라고 저보고 놀리시더니

0: 예.
1: 옛날 뭐 옛날 사람이.
0: 예, 옛날 찬양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1: 너무
0: 예.
1: 좋네요.
0: 불러보니까 어때요? 좋지요?
1: 네.
0: 예, 옛날 찬양 많이 불러야 돼요, 우리가.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또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1: 아,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자! 아멘!
0: 아, 좋다. 자, 수정 씨.
1: 네.
0: 혹시 뭐 인형극 같은 거 하세요?
1: 네, 예전에 동화 구연 조금 했어요.
0: 그죠. 느낌이 딱 네. 그쪽이더라. 아, 세상에 딱 느낌이 나네. 바이브가 딱 있네요.
1: 예. 네.
0: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1: 아닙니다.
0: 아, 지금은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1: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네.
0: 아, 우리 수정이 민수성이 아, 유쾌한 에너지를 발산해 주셨다. 우리 수정 씨의 돈으로도 못 가요.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분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분이 전화 연결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분께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띠또띠 또또띠또 따따띠또. 네, 들어갑니다. 자, 다음 분. 자, 전화가 오고 있죠. 이분께, 이분은 과연 전화를 받으실지. 아, 전화 안 받으시나요? 이런 좋은 기회를. 3, 2, 1. 실패! 아, 아쉽네요. 예. 뭐, 받기만 하면 보통 이제 뭐 선물 나갈 텐데. 그죠? 예. 아쉽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다음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우리 뭐, 쭉쭉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 그냥 여러분들만 몰라서 그게 문제지. 언제든지 전화드릴 분들은 있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통화 어시스턴트입니다. 본 통화는 내용이 녹음됩니다.
0: 아, 내 깜짝아. 아, 나 진짜 나 뭐 나 성우분인 줄 알았잖아. 내 깜짝 놀라가지고 안녕하세요가지고 안녕하세요 대답할 뻔했네. 깜짝 놀랐네. 어머 세상에. 요즘 저런 게 있구나. 세상이. 아, 좋아졌네요. 예. 자, 다음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 전화를 드려볼지. 이분께 전화 걸어봅니다. 띠또띠, 또또띠또, 또또또띠. 띠. 들어갑니다. 자, 다음 분.

0: 이거 찬양 아니지 않나? 아, 신나게 부르다 보니까 예.
1: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0: 받으세요. 제가 너무 신나게 따라 불렀는데 이거 아는 노래다 하고 따라 불렀는데 찬양이 아니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도 전화들을 잘 안 받으시는데 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디제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분 들어갑니다. 다음 분 띠또 띠 또또 띠다 띠또또또또. 아, 근데 아까 그 노래가 자꾸 맴돈다. 아, 명곡이었어, 명곡. 제목이 뭐였지, 그게? 자,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어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당신을, 안녕하세요. 당신을 찾아왔어요?
2: 아, 네.
0: 당신의 DJ, 뿜뿜 라디오 DJ 건이에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 사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0: 영주씨 반갑습니다.
2: 예.
0: 아, 어떻게 전화가 올 줄 아셨어요? 어떠셨어요?
2: 아니, 방금 네. 운전하면서 이게 지금 듣고 있다가 지금 원장님 통화하셨잖아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2: 예, 네, 근데 이제 통화하시면서 아, 이걸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걸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가 전화 오면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0: 그 상상을 갑자기 그냥 했는데.
1: 어머어머.
0: 지금 잠깐 카페 그 주차장에 잠깐 주차를 했는데 주차 네네. 자리가 없어서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1: 네.
0: 전화가 왔어요.
1: 아우 세상에. 이런 우엉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네요. 아. 그죠?
0: 네.
1: 너무 반갑습니다. 영주 씨.
0: 네.
1: 아니 방송을 조금 이렇게 즐겨 들으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0: 제가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1: 네,
0: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네.
1: 아, 그중에서도 우리 뿜뿜 라디오를 조금 즐겨 들으시나요?
0: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좋아해요.
1: 아 세상에.
0: 네.
1: 저도 좋아해요.
0: 아. 너무 떨리네요,
1: 예,
0: 지금.
1: 예, 저도 갑자기 확 떨렸네요. 예, 우리 영주 씨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자, 영주 씨.
0: 네.
1: 오늘 어떤 코너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0: 아, 네.
1: 예, 그래서 나에게 전화가 오면 어떤 찬양을 부를까까지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아, 잠깐 스치듯이 생각하는데 막상 또 지금 전화 오니까 좀 머릿속이 하얘져 가지고
1: 맞아요. 네, 좀...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 예.
0: 네.
1: 그래요. 그 딱 떠오르는 찬양. 지금 딱 정신을 잠깐이라도 딱 차리고 딱 떠오르는 찬양 뭐 있습니까?
0: 내가 문 눈 안에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1: 어떤 찬양요?
0: 내가 문 눈 안에.
1: 아, 그죠.
0: 이미
1: 아, 계신 예수님. 그거, 그 찬양?
0: 네네.
1: 좋습니다.
0: 네.
1: 예, 그거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네.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 영주씨가 부르는 그 찬양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호 드릴게요. 액션!

0: 아, 영주 씨.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아, 찬양을 왜 이렇게 잘 부르세요?
1: 아, 많이 죽었어요.
0: 아, 소세스에서 하셨구나.
1: 네, 찬양단 좀 했습니다.
0: 아, 이거 봐, 이거 봐. 예, DJ가 굉장히 콤포트하거든요. 딱 들으면은 바로, 바로 나와요. 예. 아, 찬양단 생활을 좀 하셨어요?
1: 네.
0: 아,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1: 대학교 때.
0: 예, 대학교 때.
1: 예. 성년 때 한 10년 했습니다.
0: 10년이나, 와, 그랬구나.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쓱 뭔가 티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슬며시 묻어나오는 그 바이브레이션이 있더라고요.
1: 아.
0: 아, 그거를 또 캐치해내지, DJ가. 예.
1: 아유.
0: 영주 씨의 네. 멋진 무대 잘 들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1: 네.
0: 어떻게 주차 자리 났나요?
1: 아니요, 안 났어요. 이제 주차 앞이 나오기 전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요. 회차, 무료 회차 잘 진행을 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씨,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 네. 네.
0: 자, 우리 또 영주 씨의 무대까지 또 함께 만나봤습니다. 아, 오늘 뭐 느낌들이 좋다. 예, 좋네요. 찬양들을 곧잘 부르시는 분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만나봅니다. 선물 계속 드려야 되니까 쭉쭉 만나봅니다. 자,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이실지 다음 우리의 만남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100% 노사전 섭외로 전화를 드리 오늘 이분께 예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 이분 예 들어갑니다. 띠또띠 또띠띠따 따따띠또띠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0: 전화를 받으실지.
1: 연결이 되지 않아요.
0: 아, 안 받네요. 네. 맞습니다. 괜찮아요. 예, 다음 분 바로 들어갑니다. 띠또띠 또또띠 또 또또띠띠띠 들어갑니다. 자, 다음 분. 다음 분.
1: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주시면 이분도 상대방이 통화할 수.
0: 아, 이분도 지금 예, 좋은 목소리로 저를 맞아주시네요. 예, 녹음해달라고. 돈 내고. 예, 유료로 녹음해달라고. 유료면은 좀 힘들지. 자,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마지막 분이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마지막 분이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어떤 분께 전화를 드려볼지. 이분께 드려봅니다. 오늘 따요. 이분께. 띠또띠, 또따, 또따, 또따띠따 들어갑니다. 자, 다음 분. 이번에 받으실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좋아.
1: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0: 아니 이거는 이게 아직 그 다이얼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못 받는 거는 이거 뭐지? 예. 아, 다음 분 만나봅니다. 아, 오늘 뭐 거절 많이 당하네요. 좋습니다. 하나, 들어갑니다. 자, 만나봅니다. 과연 이분께서는 받으실지. 오! 갑니다. 전화만 가도 좋아해. 갑니다! 자, 과연 오늘 마지막. 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가워요.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요.
2: 아, 제가 마지막이었군요.
0: 아, 저 오늘 퇴짜 많이 맞았거든요.
2: 아, 그러시더라고요.
0: 예, 아, 듣고 계셨구나.
2: 네, 그럼요.
0: 아, 고마워요.
2: 예, 많이 웃었어요.
0: 어디 사시는 누구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김해 사는 진입니다.
0: 진이?
2: 네, 진이.
0: 진이, 넘는 동안에. 진이 씨. 반가워요. 네.
2: 아, 감사합니다.
0: 아, 야, 진희 씨,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2: 아니고, 라디오를 듣는데, 네. 굉장히 제 혼자서 운전하면서 너무 많이 웃었어요. 아,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또, DJ님. 오늘 퇴짜 맞으셔서.
0: DJ가 웃긴 게 아니라, DJ가 퇴짜 맞는 게 웃겼던 거예요?
2: 아니요, 네, 그럼요.
0: 또 유쾌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시네.
2: 네, 감사합니다.
0: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웃음 많은 분들 있죠.
2: 네.
0: 예, 누르면 웃음 나오는 분들.
2: 아, 네. 예,
0: 이런 분들 굉장히 좋아해요.
2: 감사합니다.
0: 그래서 개별적으로 네. 좀 모셔가지고 공개 방송 한번 하려고요.
2: 아, 진짜.
0: 잘 웃는 분들만 모셔가지고.
2: 아.
0: DJ가 공개 방송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니님도 그날 꼭 참석을 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네.
0: 우리 지니 씨 뭐 하고 계셨어요?
2: 아, 저 지금 출근길이었는데요. 항상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이거 극동방송 듣거든요. 근데 근이님걸 제일 많이 듣고 가는 길이죠.
0: 아, 디제이 건이걸을 많이 듣고 가신다.
2: 네네네.
0: 예예.
2: 네.
0: 어떤 에너지를 조금 주로 받고 계신가요?
2: 아, 저는 전화 이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우리 그 있잖아요. 그 활용품 전부 다 이렇게 하고 1단, 2단, 3단, 4단 올라갈 때 그거가 재활용품 해서 하는 그것도 많이
0: 행복하죠.
2: 행복하죠.
0: 예.
2: 네.
0: 그러시군요.
2: 네.
0: 예. DJ한테 에너지를 받지는 않으시네요. 이게 그러니까
2: 보통 아, 받아요. 무슨 말씀을 그게 탑순이죠. 아이, 또 마음 상하시네.
0: 내가 장난꾸러기여서 그래.
2: 아, 진짜 왜 그랬어요?
0: 진희 씨.
2: 네.
0: 아, 지금 뭐 지금 문자창에 아, 너무 유쾌한 분이 나오셨다고 지금
2: 감사합니다.
0: 예, 다들 그러고 계십니다. 아니, 에너지를 평소에도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좀 발산을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2: 아, 저는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고요.
0: 그러니까 이거
2: 고민이
0: 봐.
2: 있어도 고민해 봐야 소용없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거 있어요 하고 사람들도 혼자 차에서 해요.
0: 우리 꿈품 라디오랑 결이 좀 맞네요.
2: 아,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뿜뿜 라디오도 그 고민을 해서 고민이 없어지면 고민이 없겠네. 예, 그런 주의거든요.
2: 네, 그렇죠. 뭐 고민해봐야.

0: 아, 뭐,
1: 그래,
0: 에이.
1: 다 주님께 맡기자. 요런
0: 그럼요, 예,
1: 결인데 우리 뽀뽀
0: 그거예요.
1: 라디오가 딱 맞는 분이 또 여기
0: 아,
1: 계셨네요.
0: 감사합니다.
1: 아유, 지니스. 예.
0: 예.
1: 아, 저기 그 회사 가셔도 서도 굉장히 주의를 좀 밝게 해주시죠.
0: 아, 좀 그런 편이야. 제가 솔선수범하는 스타일?
1: 어떤 거 솔선수범 하세요, 보통?
0: 아, 저는 남들이 굳은 일 있잖아요. 뭐,
1: 네.
0: 쓰레기 버리기, 청소하기, 이런 거 그냥 제가 해요. 아무 말 없이.
1: 대단하다.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니 씨.
0: 아, 네,
1: 예,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지니 씨 되기를 간절히
0: 아, 너무
1: 소망하도록
0: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무 좋고요. 네.
1: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니 씨의 어떤 육성 찬양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찬양을 한번 준비를 해 주셨을까요?
0: 유쾌하게 살아계신 주 할까요?
1: 유쾌하게 살아계신 주. 유쾌한 버전은 어떤 버전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0: 아,
1: 자,
0: 떨려요, 근데.
1: 그렇다면 한번,
0: 가사 잊어버릴까봐.
1: 제가 같이 불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0: 아,
1: 마시기
0: 감사합니다.
1: 바라겠고요. 예. 자, 그렇다면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들어갑니다. 액션!
0: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1: 널 위하여!

0: 성공!
1: 야, 이거를 유쾌하게 어떻게 부르실까 했는데 진짜 유쾌하게 불러주셨네. 와, 에너지가 확 전해지고.
2: 아, 감사합니다.
1: 뭔가 조금 이렇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2: 예. 아, 감사합니다.
1: 아, 기분 좋은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지니 지니 지니스 지니. 넌 동안
2: 아, 저 별명이에요.
1: 아, 그래.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부모님, 건희, 진도야.
1: 아이,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기분 좋은 만남 이어가 봤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복해요.
3: 주 하나님 독생자의.
1: 자, 저는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인생을 살면서 상처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삶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없앨 수도 또 없어지지도 않는 이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는 상처보다 크고 은혜는 상처를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합니다. 상처로 인해 한없이 약해졌을 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윤현숙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만나는 소망의 기도 샵 0981 우물정 0981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선한 열매교회 남이루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0: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1: 별로 그렇진 않은데 네. 그렇게 좀 겹쳐서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0: 네. 목사님은 상처가 생기면 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좀 공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일반적으로 보면 잠을 많이 자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성경 속에 그 상처에 대한 동기, 원인 그리고 그 결과까지 내다볼 수 있는 네. 모델 케이스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1: 그리고 마귀의 공격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 성경 말씀 붙들고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다 잘 된다.
0: 네.

0: 낙천적인 꿈을 갖고 기도하면 다 잊혀지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바쁘지 않습니까?
1: 네.
0: 바쁜 사람은 상처받을 틈도 없습니다.
1: 아, 네. 네, 목사님의 또 지혜의 말씀이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상처를 사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처를 붙들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소망의 기도를 찾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모든 케이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길 먼저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사랑하는 주님, 호국의 달 순국 스님들 생각해보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행복하고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주여.
0: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삶을 실천해왔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남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근심이나 재앙이 아니라
1: 주여.
0: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아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오늘의 걱정은 작은 문제로 소망은 큰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예, 오늘 첫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듣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057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소망의 기도를 시간이 될 때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당뇨와 고지혈증 경계선에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받아들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572님, 그동안 건강관리를 진짜 잘하셨네요.
0: 네.
1: 이 정도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열심히 또 생활 습관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옆에 염려와 때로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아멘.
1: 남은 생애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다 아름다운 생활 습관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도록 꿈과 비전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말씀과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크게 복을 주셔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맡아야 될 직분이 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더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힘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의 한모퉁이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셔서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종이 되도록 이분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0: 아멘. 다음 기도 제목은요. 094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기도드려 부탁드렸던 저희 손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면접을 봤는데요. 떨어졌습니다. 손자가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회복하고 더 좋은 직장에 합격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오히려 지금 당장은 뭐 탈락이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나중에 더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이번에 보니까 월드컵 그 주 경기장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국적도 대한민국이더라고요.
0: 네.
1: 그 이재 씨 본명이 김은재인가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 김영균 그 배우의 외손녀이죠.
0: 네.
1: SM 이만수 씨 그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12년 동안 보컬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율동을 배웠는데 마지막에는 목소리가 싫어서 안 좋아서 못 쓰겠다.
0: 네.
1: 탈락했어요.
0: 네.
1: 누군가가 그럼 작곡해보지 해서 작곡을 하고 있다가 결국 이번에는 그를 알아본 그 메간 카인가 하는 캐나다의 유명한 우리 제외 한국인이죠.
0: 네.
1: 그분이 감독하는 애니메이션의 캐드 헤닝가 하는 그 드라마의 그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스타덤이 올라가지고
0: 네.
1: 빌보드 차트 8주 연속 1위를 하고 지금 뭐 세계적인 음악 한국을 빛내는 인물 뭐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 12년을 울었는데 결국은 더 잘 됐어요.
0: 네.
1: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는 중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0: 아멘.
1: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종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니 15~20가지나 되는데 그중에 어디에 걸려 있는지 몰라도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의 잠시 잠깐의 고난과 시련이 있을 뿐입니다.
0: 주여.
1: 이 사실을 이 손자분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예, 다음 기도 제목은요. 익명으로 보내주세요.

0: 주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항문에서 출혈이 있어 염려되며 또 팔꿈치도 아파서 팔을 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출혈이 속히 멈추고 통증도 사라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네, 이 경우는 하여튼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0: 네.
1: 아프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또 별거 아니겠지 이러면서 병원을 안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병원 가면 간단한 문제인데 예상외로요.
0: 네.
1: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몸에 이상이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우리 기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주님, 이분의 아픈 부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상처 입은 곳, 출혈이 있는 곳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깨끗이 낫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수술이든 투약이든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팔꿈치도 인대든 근육이든 이렇게 아프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 속히 좋은 의사를 만나서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기도에도 낫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주셨사오니 또 기도 부탁할 만한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을 돌아오며 가꾸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새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0: 아멘. 예,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중2, 초5 두 자녀를 키우는 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10년 가까이 이어지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생활비가 빠듯하고 커가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이 버겁기만 합니다. 남편의 이직의 길이 열리고 가족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돼 가정에 주님의 도우심과 평안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네, 참 안타깝죠.
0: 네.
1: 이제 저도 목회를 창원에서 한 30년 했는데
0: 네.
1: 저희 교회의 경우를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뱉을 날이 없는 별로 소망이 네. 없는 일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때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린이집을 해서 잘 사시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교사로 봉사를 하다가 자기도 또 순식간에 성도들이 어린이집 하는 사람이 대여섯 명이 된 거예요.
0: 네.
1: 대여섯 가정이 되더니 다 경제적으로 일어섰어요.
0: 네.
1: 문제는 바쁘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만은
0: 네.
1: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그분들이 다 아름답게 결론을 다 맺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선배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자꾸 하면서 그 따라하는 것,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따라하고 그 교훈을 받아서 하다 보면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 자녀를 키우면서 맞벌이 부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도 부탁할 믿음도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좋은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의논하고 배우는 가운데 미래의 먹거리가 눈에 들어오고 좋은 직장이 눈에 들어오고 혹은 또 인도를 받고 소개를 받아서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러나 그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님과의 관계가 온 식구가 바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좋은 직장의 문을 열어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기둥같이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그 심정 속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소연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결코 외면치 마시고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0: 아멘. 예, 779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노점에서 구두 수리를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구청에 고발하여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돼 평안히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책을 고발하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0: 네.
1: 저도 구두 닦을 데가 없어가지고 구두를 세 클린에 걸레 한꺼번에

0: 보자기에 싸서 가져가서 얼마 전에 그 닦고 왔는데, 그제 소원 중에 하나가 은퇴하면 구두 닦는 기술 배워가지고 한쪽에 교회 한쪽에서 하려고.
1: 네, 참 보기 좋으실 것
0: 근데
1: 같아요.
0: 그걸 왜 고발을 합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갑자기 이 기도에 하다가 7791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청에서도 상식이 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냥 위치를 바꾸라든지 좀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잘 피해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겠죠. 너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7791님이 스스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생활비를 벌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해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우리 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마땅한데, 그걸 고발하고 민원을 넣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본인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 전반으로 볼 때, 놀고 먹는 사람, 복지 혜택을 그냥 누리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이처럼 남들이 보기에 높게 평가해 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닦아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1: 아멘.
0: 누군가를 아름답게 단장시키고 있고 누군가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있다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관청에서도 이 일을 너그럽게 간대하게 처리해 주셔서 상식선에서 처리하고 또 이분이 존중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에도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충분한 격려와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예, 목사님께서도 대신 분을 내어주셔서 위로가 좀더 많이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21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조카 김희수가 3월 건축사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9월에 다시 도전합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하여 9월 시험에는 꼭 합격하고 내년에 결혼도 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네, 921호님 가정에 참 화목하고 우애가 있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카 김희수 군을 위해서 이론은 합격했지만 실기시험에 이제 탈락한 이 조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잘 준비하고 또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을 가지고서 필기와 실기시험에 임해서 꼭 합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한 3개월 뒤에는 또 건축사 시험을 치른다고 하는데, 반드시 합격하고 좋은 배필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 힘으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울 수 있는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에게도 믿음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예, 지금은 우리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도 괜찮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기도 제목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0: 네,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0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오른쪽 성대 부분에 무언가 걸린 듯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술 없이 약과 주사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저도 저거 아파 본 적이 있는데 도라지 10년 된 도라지 물 고아서 자꾸 마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9507님 성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고 전통적인 요법으로 도라지 한 10년 된 거 물로 음료로 자꾸 마시니까 도움이 되고 병원에서 못 고치되게 낫더라고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 지도를 받고 또 우리 민간 어른들이 풍속에 세우던 것도 이런 경우는 도움이 되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볼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지만 막상 내가 아플 때에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도 성대가 깨끗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아멘.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큰 수술 없이

0: 그저 투약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귀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0: 뒤 CT 검사를 권하셨는데요. 어머니께서 거부하고 계십니다. 검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머니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머니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음식을 못 드시는 증상이 속히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하셔야 됩니다.
0: 네.
1: 제 주변에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 폐에 물이 찼어요. 처음에 폐에 네. 물이 찼는데 뭐 류마티스로 인한 것 아니겠나 그렇게 하면서 견디셨어요. 근데 좀 한 1년 지나니까 이게 복수가 찬 거예요.
0: 네.
1: 그 우리 경험으로 복수는 간에 문제가 생겼다. 이제 네.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병원으로 갔는데 지방에 있던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암을 서울에 가서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0: 네.
1: 발견하니까 난소암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이에 2년 폐에 물이 차고 복수 물이 차고는 사이에 암 말기가 된 겁니다. 난소암 말기.
0: 네.
1: 지금 마지막 투병 중에 관리를 잘 하셔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만은 빨리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는 것이 돈도 줄이고 본인도 덜 고통스럽고 자녀들도 고생을 덜 하는 겁니다.
0: 네.
1: 속히 의사 선생님 도움을 받으시고 또 저와 우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7087님의 친정 어머니 혈액암 전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그 외에도 간비대증, 비장비대증, 몸에 배에 복수가 차는 원인이 있는데 이유들이 있는데 결과들이 있는데 이 증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참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수님 좋은 의사 선생님 또 좋은 병원을 만나서 속히 바른 진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단이 있어서 원인이 있으면 치유책이 나오는데 지금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 가운데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만의 몸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몸인 것을 깨달아서 서로서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급속한 치유를 위해서라도 병원의 의사의 도움을 받는 어머님이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자녀들의 애끓는 효도와 관심과 염려를 어머님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겸손히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에 팔 아래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 뜨겁게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예, 392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1세 된 최수연 청년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6년 전 킥보드 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집에서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도 치료법을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훗날 목자로 헌신하기로 했던 수연 청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예, 현재 한동대 다니다가 다쳤다는 네, 그 친구죠.
0: 네. 그런
1: 아마.
0: 것 같습니다. 네.
1: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데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923님이 계속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최수윤 형제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형제를 주님이 한번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들 목사님들 다 죽음의 고비를 지나고 넘겨서 하나님께서 써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케네스 헤겐을 찾아가시고 또 오랄 로버츠를 찾아가시고 우리나라에도 나규밀 목사님을 또 조영기 목사님을 그 외에도 여러 목사님을 죽음의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내셔서 크게 들어 쓰셨던 것처럼 이 아들을 한번 들어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꿈이라도 만나주시고 아니면 직접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기도합니다.
0: 아멘.
1: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들의 뇌는 풀리고 기억은 돌아오고 의식도 돌아오고 균형이 돌아올지어다.
0: 아멘.
1: 회복되어 걷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0: 아멘. 818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고1 큰딸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여 외고에 입학했지만 학업을 따라가기가 벅차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0: 싶어합니다. 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무사히 졸업하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8188님이 고1 큰딸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0: 주여.
1: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좋은 두뇌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이 힘이 들고 어려워서 또 스스로 자퇴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님, 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힘들어서 우왕좌왕하는 또 갈등을 겪는 딸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인생사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뛰어넘어야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하나의 고비를 넘어야 또 새로운 고지가 보이고 그래서 성취감을 쌓아가는 것이 인생사인데
0: 주여.
1: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많이 축적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것이 큰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찾아올 크고 작은 고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여,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고 또 축적되어서 위대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딸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선생님들이나 학생들과 조화롭게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699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내일 오전 소송 최종 변론이 있습니다. 전 세입자가 집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복구 없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재판장의 마음을 선하고 공의롭게 움직여주셔서 소송이 기각되고 승소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네. 아이고, 우리 검사님들, 판사님들 만나보면 너무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이런 사건들을 만나면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드신대요. 너무너무 쌓여있는데 정말 중차대한 일들이 요즘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좀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돌려주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고소고발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좀 여유로운 평화로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6997님이 올린 기도의 제목을 주님 보셨습니다. 선한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고소한 분도 그리고 충분히 원상복구 이후에 금액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 검사와 또 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서로 합의하여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개입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시고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양심 있는 사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는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극동방송의 프로그램은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남이로 목사님, 제작의 김형준 PD, 저는 소망의 기도의 윤현숙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매주 이 시간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이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이 낯선 땅으로 팔려가 종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고 엄청난 큰 시련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낯선 곳에서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 것이고 상처와 아픔을 겪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을 주목하여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절에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지금 요셉이 형통한 자라니요? 하루아침에 낯선 애굽 땅으로 팔려와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힘든 고난의 상황인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니,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바로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형통하다. 우리의 삶이 잘 되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돈을 많이 벌게나 또큰 성공을 하거나 이럴 때 형통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성경의 이 형통의 기준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때에도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형통한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 혹 감옥에 가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이 형통의 기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주시는 이 형통의 복,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이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늘 사랑하셨고 요셉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저는 이것이 진짜 형통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 속에서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요셉의 신뢰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요셉을 인도하여 주시죠. 신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가끔씩 있죠. 근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 모습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실제로 요셉의 삶에 형통을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범사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요셉을 도우시고 범사에 형통의 복을 주신 거죠. 4절에서도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결국 이 가정의 총무가 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의 이 모든 자신의 소유를 다 위탁하고 맡기는 것을 볼수 있죠. 요셉이 비록 보디발의 종이었지만 이 보디발의 신뢰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요셉의 삶에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실제로 그삶 속에도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형통의 복의 가장 큰 모습은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

0: 딸이 요셉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고 다 맡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을 내리시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도 미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형통의 복은 단지 자기 자신만 형통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받은 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도 형통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되니까 요셉과 함께 있던 보디발도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정말 형통의 복을 받는데 그 자와 함께 있는 자들까지도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참된 형통의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그래서 함께 이 형통의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상황이 좋든 어렵든 상관없이 이 하나님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참된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6-7728번, 055-546-7728번 하늘꿈 우리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 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 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

0: 02-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6월 17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핵심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사의 칼날이 이만희 총회장 등 최고 지도부로 확대될지 교계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사법당국이 이단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치권 침투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정교 유착 비리의 실체 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신천지 총무 고모 씨 등 핵심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21년 대통령 선거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도 수만 명을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의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신현욱 구리 이단상담소장 등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중앙집권적 구조상 최고 지도부의 제가 없이 대규모 정치 개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역시 수뇌부 제명을 통한 꼬리 자르기 수법을 경고하며 조직 전체의 범죄 연관성을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합수본에 제출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언어 장벽과 학업 부적응으로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안산시와 기독교계 다문화 지원단체가 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이주민 시민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은 오늘 안산시장과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학교 밖 고려인 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과 대안교육 지원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간담회에 동참한 고려인 순복음교회 돈 드미트리 목사 등 교계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의 이주 장벽과 가정 돌봄 공백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려인 청소년은 인구 절벽 시대의 소중한 미래 자산이라며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지자체의 행정 인프라와 기독교계의 헌신적인 돌봄 사역 결합은 다문화 소외 계층을 사회적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80만 명 시대를 맞아 경기 동북권 교회

0: 와 선교단체들이 국내 이주민 선교를 지역교회 연합사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선교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경기동부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지난 14일 경기 광주시 엘드림교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국내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연합사역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초대 이사장의 임병재 목사, 사무총장의 장윤재 목사를 선임하고 광주와 하남, 성남, 용인 등 경기 동부권 8개 지역의 민간 선교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본 협의회는 향후 한국어 교육과 의료 지원, 법률 및 비자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별 신앙 훈련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을 건강한 리더십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경을 단편적인 윤리 교훈이나 교리적 주제 중심으로만 읽어내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로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학술 대담이 열렸습니다. 칼빈 신학교 마이클 고힌 교수와 총신대 신국원 명예 교수는 지난 15일 화상 대담을 통해 한국교회가 성경 본문을 파편적으로 다루면서 선교적 소명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힌 교수는 성경의 본질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구속사의 운동인 만큼 교회가 세상 속 증인 공동체로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인간성을 파괴하는 요소를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국원 교수 역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설교와 성경 공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건강한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웨슬리언 평신도 지도자협의회가 공식 출범하고 손재형 장로가 초대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웨슬리언 평신도 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4일 서울 홍은성결교회에서 창립총회와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임회장 손재형 장로는 취임사에서 존 웨슬리의 정신을 따라 교회 안에서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회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협의회는 창립 취지문을 통해 영성 세미나와 미자립 교회 후원, 청년 리더십 캠프 개최 등 6대 핵심 실천 사업을 전개하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경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되겠습니다. 창원시 현재 기온 27도, 습도는 64%입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이건수였습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십시오. 뉴스를 마칩니다. FEB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연애를 통해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이 사진 너무 잘 나왔네. 인스타에 올리니까 좋아요도 많이 받고. 응? 누가 메시지를 보냈네? 안녕하세요, 차민준이라고 합니다. 찬양하는 사진 올린 거 봤는데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뭐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메시지를 보내? 아, 딱 봐도 이런 사람은 이상할 거야. 응? 바로 차단해야지, 차단. 뭐야? 이거 너무 잘생겼잖아. 완전 차우는데? 잘생겼으니까 바로 답장 보내야지. 안녕하세요, 차은우. 아니, 차민주님. 민준 오빠가 처음에 저한테 메시지 보내줬잖아요. 그 덕에 이렇게 통화까지 하게 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잘생긴 아니 좋은 오빠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3: 나도 그래. 아, 근데 지영아, 아니다.
2: 아, 뭔데 그래요? 혹시 오빠가 만나자고 말하려는 건가?
3: 아니야, 지금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2: 빨리 말해봐요, 완전 궁금하잖아. 사진이 그렇게 잘생겼는데 실제로 만나면 훨씬 더 멋지겠지. 어머, 그럼 나 만나자마자 사귈지도. 그럼 오늘부터 1일.
3: 아, 그러면 그게.
2: 네, 오빠 좋아요.
3: 지영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진리가 있어. 내가 다니는 모임에서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음을 가르쳐주거든. 기존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 너도 그 말씀 들으면 신세계를 아마 경험하게 될 거야.
2: 뭐지? 더 깊은 진리? 새로운 복음?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자, 내가 이 길을 열어줄게. 지영이를 위해 준비한 특강 영상 링크! 이거 보면은 네 눈이 활짝 열릴 거야.
2: 뭐야, 잘 보이는데 내 눈이 왜 또 열려? 아우, 진짜 어이가 없네. 아우, 모르겠다. 일단 한번 링크를 열어볼까? 응? 강연 영상인가?
4: 여러분, 아직도 뭐야? 눈에 보이는 껍데기
2: 이 세상에 갇혀 있습니까? 강의하는 사람 분명히 민준 오빠 목소리인데.
4: 지혜 안에 있습니다.
2: 근데 사진이랑 얼굴이 이거 너무 다르잖아. 그리고 영산 속 교회도 이게 저거 이단 교회인데. 너무 이상해. 오빠, 강의하는 사람 설마 오빠는 아니죠?
3: 와, 역시 지영이, 네 알아봤나? 네, 맞다. 감동받아서 그러지. 그러면 내랑 같이 우리 모임 한번 가보.
2: 아니, 어떻게 사람 얼굴이 이렇게 막 그래요? 아니, 그리고 그러면서 왜 프로필 사진에는 차은우 사진을 올려놔요? 이거 완전 사기야, 사기.
3: 아니, 그거는 얼굴 약간 수정한 사진인데 별 차이 없을 건데.
2: 왜 별 차이가 없어요? 눈, 코, 입, 콧구멍까지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냐고. 아니, 이단에 데려가려고 한 것도 싫지만, 아니, 얼굴을 어떻게 이렇게 심각하게 속이냐고요. 오늘부터 오빠 차단,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흥. 속상하네요. 믿음의 남자친구가 될 줄 알았는데. 연애든 결혼이든 상대방의 믿음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5: 이 캠페인은
2: 디아코노스와 영랑권 극동방송이 함께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이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

0: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그 옷에 여러분들 그 참 아끼는 옷인데 뭔가 좀 실수를 해서 옷에 이렇게 물이 들어버려서 그거 빼지 못해서 입지는 못하고 너무 아끼고 좋은 옷이라서 버리지는 못하고 장롱에 혹시 하나씩 보관해 둔 옷들이 있으시죠? 뭐 김칫국물을 흘렸든 잉크가 묻었든 뭐 잘 빠지면 좋은데 안 빠져서 그런 흔적이 남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제 광고나 이런 것들 보면 이 세제 넣으면 다 빠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또 넣어보면 안 빠지거나 빠지긴 빠지는데 안 빼야 될 것도 같이 빼거나 뭐 이런 얼룩들이 계속 남게 되죠. 참 이런 옷에 얼룩이 묻어도 참 많이 속이 상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이 얼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에 묻은, 옷에 묻은 얼룩이 아니라 사람에게 묻은 얼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들어와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고 흔적을 뚜렷하게 남기는 얼룩,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죄는요, 한번 들어오면은 기억에 남고요, 관계에도 흔적을 남기고 양심에도 그늘을 만들고 또 이 죄가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왜곡되고 비틀어지거나 오염이 되면 사실 우리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라는 거죠. 잊으려고 해도 밤이 되면 다시 떠오르는 어떤 추억처럼 계속 이 죄는 잊혀지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집요한 흔적으로 남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짊어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잘 헤쳐나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죄는 좋은 게 아니죠. 사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흔적들은 단순하게 불편하다가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가진 채 그저 절망하며 살아가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하는데 그 상황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희망은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도 처음 시작할 때 이 지울 수 없는 염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죄의 염색이죠. 18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보시면 이 주홍과 진홍, 아 죄가 불타는 얘기구나, 죄는 참 뚜렷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사실 좀 이 말씀은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여기서 주홍이라는 저 말과 진홍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로는요 염색할 때 쓰는 염료의 일종입니다. 그 어떤 작은 벌레의 몸에서 추출하는 붉은 염료인데요, 이 염료가 굉장히 진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진해서 한 번 천에 염료를 넣어서 염색을 해버리면 도무지 이 색깔이 햇빛에 말려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원료예요. 그래서 이 빨간 염료는요, 권위를 상징하거나 변함없는 어떤 힘을 상징하는 그런 옷에 많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옷이라든지 성막의 휘장이라든지 제사장 예복처럼 영구적으로 그 색이 보존될 필요가 있는 그런 데 많이 쓰이는 염료였어요.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골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우연히 튄 얼룩이거나 튀었으면 그냥 아예 지워져라고 툭 털어버리면 지워지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마치 영구적으로 천에 한올 한올 스며들어서 빠지지 않는 이 염색약처럼 우리의 존재의 구석구석, 우리를 천으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올 한올을 다 오염시키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염료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표면을 닦아도 지워지지 않고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영향력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기억에,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존재 전체에 뚜렷한 오염의 색깔을 남겨버리는 것, 이게 이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신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의 삯은 사망이라 말했고 의인은 없고 아무도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로 이 뚜렷한 흔적을 늘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1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1장 말씀은 사실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성경의 말로 쭉 읽어지는데 그 자체의 의미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장에 사용됐던 모든 배경들이나 모든 단어

0: 문화들이나 분위기 뉘앙스들은 한 가지 장소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법원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소인처럼 고발이라든지 뭔가 죄를 판결하는 시점에서 판단이 내려지는 법정 송사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2절을 보시면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라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환기시키고 나서 누구를 다른 어떤 누구를 고발하는 것도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법원에 불러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0: 아멘. 노래 형태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짐승도 주인 목소리를 나는데 사람은 주인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죄의 모양이자 타락의 본성이죠.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자마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그 목소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닫고 뒤를 돌아서 숨는 거였거든요. 이것을 볼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잘못을 했다, 어떤 행동에 실수를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거를 영적인 관계에서 보다 더 선명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언약에 지키느냐, 그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면,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 대한 것으로 이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를 드립니다. 성전에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 물든 사람들의 이런 행위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1절,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라고 말씀합니다. 겉보기는 그럴듯한 직분과 겉보기엔 그럴듯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섬김과 봉사가 있고, 그럴듯한 외형적인 교회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만한 것이 되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죄의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 전혀 그것을 깨달았지 못한 채그 얼룩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추구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니 그 종교 생활도 그저 종교에 머물 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흘러나오는 모든 삶의 색깔, 일상생활의 문제, 도덕의 문제, 생각의 문제, 판단의 문제, 그리고 신앙이라고 불리는 영역까지도 주님의 관계가 깨어진 채, 즉, 진홍같이 붉은 것 같이 염색되어 있는 그 상태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조금만 닦으면 빠질 얼룩이 아닙니다. 본문은요, 1장 18절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가볍지 않습니다. 주홍이고 진홍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도 옅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18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근데 그 18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은 이들을 다시 법정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거나 어떤 불편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로 대면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숨었던 것처럼 서로 대면하기보다는 서로 외면하고 숨으려고 하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론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우리 서로 오해를 풀도록 말좀 해보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번역 성경 보시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오너라, 우리가 서로 잘잘못을 가려보자 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는 걸 지지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이, 그리고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염력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잘못을 따져보자라는 것은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압박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소환장입니다. 근데 이 소환장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죄인을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소환장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두 가지의 놀라운 점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죄인을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일반 법정에서요, 일반 법정에서 주로 뭐 증인을 채택해서 부른다고

0: 물론 요청은 하겠지만 증인을 부른다거나 논쟁을 한다거나 서로 심문을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죠? 판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소장을 써서 누군가를 고발한 검사가 하든 그 검사의 얘기에 대해서 반증을 하는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든 변론의 장들은 항상 이렇게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판사가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하다가 다 멈춰라 그래놓고 내려가서 당신들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정에서는요, 재판관이신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이에 들어오십니다. 판결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판사가 그 피고를 변론의 자리에 부르는 거죠. 사실 판사는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주어진 증거들을 가지고 또 제출해야 된 재료들을 충분히 얘기하게 한 다음에 그것 가지고 판결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어쩌면 이 부르심은 기회라는 측면이 될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부르시는 시점입니다. 이 부르시는 시점이요, 이미 죄가 다 고발된 다음이에요. 1절, 2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도대체 무슨 문제로 이 사람들이 진홍 같고 붉게 물들어 있는지는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숭배를 하고 신앙적인 외적 형태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잘못된 부분들은 2절부터 17절까지 다 낱낱이 밝혀졌다라는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도망할 곳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죄가 다 알려졌는데 다시 판사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엄청난 죄를 그냥 판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르세요. 이것이 본문에 있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신비를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0: 아멘. 죄가 정리되고 나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 수고했다고 보듬어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기에도 자격이 없고 기회를 다시 얻기에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중간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그죄 문제를 사람들이 법정 용어로 쓰자면은 검사와 변호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다루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불편한 자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판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판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판사가 앞에 불러나게 되면 그 자리는 분명히 불편한 자리예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슨 생각으로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거움과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은 편안해야 되고 그저 우리들에게 아무런 고통과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좌절을 주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충돌되어서 불편함이라고 하는 법정에 소환되어 오는 게 은혜라고요. 그 불편함 자리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직면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실체들을 주님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게 은혜예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꺼이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너무 좋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어서 나의 큰일 났다.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 이 불편한 자리에서 이 자리도 불편한데 계속 말씀을 보시면 이어서 판결을 하시는데 이상한 판결을 합니다. 부르심의 핵심이에요. 18절 후반절 부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0: 아멘.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이 염려가 빠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장 18절 하반절 보시면 눈처럼 양처럼 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눈처럼 희어진다, 양털처럼 희게 된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는요, 누군가 너를 눈처럼 희게 만들어 줄 거다. 누군가 너를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라는, 즉 내가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흰털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무슨 수를 써도 이게 안 되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하얗게 씻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그 염색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복음의 워딩이죠. 복음의 말입니다.

0: 그런데 계속 배경으로 말씀드리는 법정의 배경들을 가지고 말씀 보시면은요, 이상한 판결이에요. 왜 이상한 판결입니까?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실들에 대한 반론이 오랫동안, 그 논쟁들이 오랫동안 시작이 되었고 그 변론 기간이 다 지나서 자료들이 다 모아졌습니다. 이제 판사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판결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은 판사가 보통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죠? 유죄를 판결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죄 없다 판결하는, 요 두 가지입니다. 형벌을 내리든지 무죄를 선언해야 되는데요. 이 법정에서는요, 제3의 길을 이 판사가 제시하는 거예요. 죄는 인정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다라고 인정돼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희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를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눈처럼 희게예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로마서 8장을 항상 생각나게, 요한복음 8장을 항상 생각나게 해요.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왔던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로 돌로 내려치려고 할 때 그 양심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하셔서 일단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을 잘 보면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너에게 돌을 칠려는 자가 누가 있느냐? 다 같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첫 번째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 줄게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일어난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제3의 길이 이 요한복음 8장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만 얘기해서 옳은 것만 지키고 나쁜 건 다 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신 거죠. 이런 이상한 판결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0: 아멘. 주홍빛이 벗겨진 이유, 그것은 그 주홍 색깔을 빠지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주홍색에 짙게 물들어낸 죄를 누군가가 다 가져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찔렸고요, 그가 상했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그 지놓은 것 같은 죄값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희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신약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한 세탁법 아닌가요? 여러분, 뭔가 묻어있는 옷을 빨 때, 여러분, 아니면 뭔가 묻어있는 것을 빨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물을 쓰세요? 뭐 어떤 물이겠지? 수돗물이겠지. 여기서 말씀드린 그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깨끗한 물을 쓰시겠어요? 깨끗한 물을 쓰죠. 그 깨끗한 물을 여러분 빨려고 막 그랬는데 뭔가 튀어 들어간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 들어갔으니까 그냥 쓰자 하십니까? 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을 받으십니까? 깨끗한 물을 쓰겠죠. 버리고.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완전히 빨갛게 찌들어 있는 옷을 빠는데요, 깨끗한 물이 아니라 뭘로 빤다고 되어 있습니까? 붉은 피로 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빨래를 했는데 갑자기 그 젖어있던, 쩌들어있던, 빨간빛이 쩌들어있던 천이 희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신비예요. 어떤 신비입니까? 잘 빨자? 아니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판결과 판단으로 복음의 은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의 피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희게 했다라는 걸까?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은 걸까? 그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가 우리에게 했던 일이 무엇일까? 그게 우리에게 준 소망과 희망이 무엇일까? 인간적으로, 생각적으로 판단하고 또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아무리 비추어본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실행하려고 해본들,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다 깨달을 수도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신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이 판결이요, 이상한 판결이고 신비로운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요, 고안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오직 은혜밖에 없고, 오직 믿음밖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희망입니까? 이 말도 안

0: 되는 계산과 이 말도 안 되는 문법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비, 말로 설명하거나 우리 머리로 납득하거나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도 못하고 다 이해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소환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떤 상황을 대면하든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약속해 주신 희망을 붙잡고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약속된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0: 아멘. 즐겨 순종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즐겨 순종한다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다해서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등 떠밀려서 듣는 자리에 앉아있기도 하고 하기 싫은데 막 끌려서 억지로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동의와 감동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귀와 나의 발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쫓기로 힘쓰는 것, 그것이 순종과 받아들임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흰옷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잘 순종하면 내가 너의 모든 붉은 죄를 다 씻어주시고 희게 만들어주겠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 보십시오. 순종하라 이전에 18절에 벌써 너의 죄는 붉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희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선언이 됐습니다. 그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즐겨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은 흰옷을 받기 위한 대가라든지 조건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주님의 은혜로 이 법정에 소환되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통해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은 자가 된 이후에 그 흰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반응, 그 반응이 바로 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치? 의롭게 된다는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성화의 반응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가고 깨끗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요,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임하신다. 함께 임하시는 그 성령은 그 사람 안에서 새로운 순종을 일으키신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식으로 오늘 이사야에서 그걸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흰옷을 입히면 그 흰옷 입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는데 성령께서는 그 흰옷 입은 사람을 흰옷 입은 자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게 이제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은 흰옷에 걸맞은 걸음, 흰옷을 입은 자다운 생각, 말과 행동을 하도록 순전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완전하지 못하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라는 거지 우리가 흰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흰옷을 입었지만 옷을 살짝 걷어보면 여전히 우리 팔과 구석구석에는 때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점점 씻겨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순종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며 기꺼이 순종해 갑니다. 근데 때로는요, 여전히 흰옷을 입었으나 흰옷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본성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끌어가는 방향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뜻이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저항하고 부딪힐 때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이지 않기로 순종했던 그 다윗이요, 바세바를 가늠했습니다. 흰옷을 입어서 사울을 살렸던 바울이요, 그 흰옷을 입고 바세바를 가늠했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에요. 두 번째로 순종이 긍정적이었다면 또 하나의 경계는 거절을 경계하라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1: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0: 아멘.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0: 삼켜진다. 굉장히 무섭죠.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요,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여기 이 맥락에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신실하심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제안하십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통해서 다른 한쪽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세요. 아까 잠깐 인용드렸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했지만 정죄하지 않으니 자유롭게 훨훨 나라로 풀어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은혜는 가볍지 않습니다. 흰옷이 거저 주어진다고 해서 그 흰옷의 가치가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거절에 대한 경계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 인생의 잘못된 선택이고 비극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면 거절하여 배반한다는 19절 말씀과 18절에 있는 원하다 청종하다 말씀은 정확하게 대꾸를 이룹니다.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나는 잘 지키고 싶은데 도와주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상황들이 날 자꾸 버겁게 해서 내가 거절하는 상황이 되고 배반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진리는 성경의 말씀 단어예요. 아니다. 네가 선택한 거다. 본문의 경고는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경고는요,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내가 지금 이 부르심의 마음을 열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거절의 자리에서 서 있지는 않은가? 거절이라는 단어는 거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절이라는 말은 굉장히 격정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거절은 사실은 조용한 거절입니다. 미루거나 다음으로 넘기는 것. 거절이 가장 많이 쓰는 가면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라는 가면입니다. 여러분, 거절은요, 항상 미루기의 옷을 입고 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게 거절이다라고. 그런 거절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이런 거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더 전진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바로 그 거절이 우리를 흰 옷을 입혀주려고 재판장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희망을 부정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그런 거절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8-4771 진주성북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3: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장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합니다. 찬양형입니다. 저는 안현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이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환경 오염, 환경 문제. 그래서 우린 분리수거도 참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활용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리사이클링이잖아요. 근데 요즘 리사이클링 말고 또 쓰는 단어가 있어요. 업사이클링. 이 업사이클링이란 말은요, 그러니까 버려진 어떤 물건, 그게 원래는 버려지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디자인을 가미하고 또 가치를 불어넣어서 아예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킨다. 이게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합니다. 스위스의 한 유명 가방 브랜드가 이 업사이클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트럭을 덮는 그 아주 두꺼운 천 있잖아요. 그 천, 방수천, 그것으로 가방을 만들고 또 어떤 때는 그 자전거의 고무 튜브, 그 낡은 고무 튜브로 또 폐 자동차의 안전벨트 이런 걸 가져다가 가방을 만든 사례로 유명하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건 냄새나고 또 버려야 할 쓰레기인 거죠. 버려져야 할 쓰레기일 뿐이었는데 디자이너가 만지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무늬를 가지는 수십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가치라고 하는 건 본래 그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가치는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오늘 오후에는 세상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것들을 찾아내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문자의 주제 단어를 그래서 창조주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이시지요. 동의하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네, 오늘 첫 곡은 공인연 선교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테니스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요즘 또 테니스 많이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 테니스 경기 중계를 좀 보다 보면 점수가 0점일 때 0점을 영어로 제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지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러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러브라고 0점을 러브라고 할까? 그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좋아해서 하는

일, 그러니까 사랑해서 하는 일, 러브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승패와 상관없다. 뭐 이런 의미에서 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점수를 한 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이 경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마음이 담겨 러브라고 0점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0점.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 이 단어로 채워 넣을 지혜,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이렇게 러브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사람들은 성과로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없어도 또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멈출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날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점수를 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낸다면 인생이라는 경주를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을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아멘. 오늘 문자는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워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의하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창조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용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도전해보시고 선물도 함께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진실하다 이런 단어, 그게 영어로 sincere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도 설이 있어요. 라틴어 중에 sinecera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런 뜻이래요. 밀랍이 없는. 여러분 밀랍 아세요? 밀랍. 고대 로마에서 조각가들이 대리석 작품을 만들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흠집이 나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하얀 밀랍을 교묘하게 발라서 눈속임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랍을 바르지 않은 정직하고 순수한 작품, 이건 속임이 없다, 그런 작품을 시네케라라고 라틴어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삶의 흠집,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뭔가 덮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 또 화려한 어떤 겉모습 이런 것들로 마치 밀랍으로 나의 실수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해보려고 애를 써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작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작품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깨지기도 하고 흠도 가고 금이 갔을지라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내놓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시네케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닐까 하는 거죠.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고 나아가는 그런 용기, 그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그 동영상을 보다가 알게 된 건데요. 미술 그 오래된 그 그림들 있잖아요. 옛날에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 그런 걸 다시 복원하는 그런 색깔을 다시 복원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만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복원 작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바로 그림 위에 이미 덧칠해졌던 그 색깔들, 붓질들 이런 것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먼저 벗겨내는 일을 시작한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그림이 그려지고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손때도 묻고 또 심지어 누군가가 임의로 물감으로 덧칠을 해버린 그런 원작의 색깔을 가려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하는 전문가들은 그림에 새로운 물감을 칠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던 원래의 아름다움을 다시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게 복원 작업입니다 라고 소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덕지덕지 묻어버린 세상의 때들이 있죠. 실패감, 또 열등감, 또 좌절, 이런 때들을 주님은 먼저 벗겨내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원래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죠. 내 눈에 내가 보잘것없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눈에는 나는 지금도 걸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죠?

주 없이 살수 없네. 김도연 형제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님 없이 살수 없다. 여러분이 고백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우린 종종 주님 없이도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곤 하죠. 그렇게 하는 또 하나의 착각이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의 잣대로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 여러분,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있잖아요.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옳아.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평가하는데요.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우린 모두 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다 평가하잖아요. 어떤 때는 이건 너무 오래됐어. 저 사람 생각이 너무 올드해. 또 이건 실패했어. 이건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또 어떤 경우엔 이 사람은 못 쓰겠어. 함께 할 수 없어.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잣대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지요. 세상이 미련하다고 버린 것, 약하다고 밀어낸 것, 그것을 주워 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가장 눈부신 그릇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수요일 오후에 혹시 지금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지치지 마시고 나를 지으신 그 위대한 토기장이의 손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시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모자무사라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모자무사? 모자무사는 그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모자무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드라마가 요즘 유행하는 이유는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나의 기쁨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 특별히 이 나오미가 자신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를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마라는 뭘까요, 여러분? 마라. 마라는 출애굽기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건너기 시작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막 찬양하고 걷기 시작하죠. 그리고 건너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걸어가기 시작해요. 한 3일 정도 걸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물이 굉장히 많은 엘림으로 인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마르고 급한 거야. 그래서 엘림 가기 전에 마라라는 곳에 우물이 있어서 거기서 막 달려가서 막 물을 막 퍼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물이 어떻다고요?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너무 써서 이 우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쓰다는 표현도 있지만 괴롭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기쁨인데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괴롭다. 난 쓰다. 난 괴롭다. 이렇게 자신의 그 정체성을 정의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그가 살았던 동네의 기근이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베들레헴의 기근이 드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에 있으면 진짜 완전 무가치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머리를 좀 돌려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그래도 기근이 들지 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녀들 두 명과 같이 말론과 기롯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 갔는데 조금 더 자기가 더 잘 되길 위해서 조금 더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기 위해서 글로 갔지만 어떻게 되죠?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그게 끝이 아니라 두 아들도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여성이 남편이 없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남편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마치 고아, 나그네, 그리고 한 명 더 과부. 성경에서 제일 정말 돌봄이 필요하고 제일 정말 그 낮은 그런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과부가 되는 거지. 혼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옆에 며느리만 남은 거죠. 그것도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 그 룻이라는 며느리가 남고 함께 그렇게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나오미가 돌아왔대. 나오미가 돌아왔대. 이런 얘기를 할 때 수근수근 거리며 나오미가 얼만큼 성공해서 돌아왔을까? 나오미가 그래도 저렇게 자기가 잘 살겠다고 나갔는데 얼만큼 잘 돼서 돌아왔을까? 하고 왔는데 남편은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근데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종도 안 하는 이방 여자랑 같이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평가해도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가치가 없어. 난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쓰기만 해. 난 도저히 소망이 없어.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그렇게 정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날 부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자신을 이미 그렇게 정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꼭 인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이제 공부는 이제 끝났어. 나의 결혼은 이제 끝났어. 나의 어떤 자녀의 계획은 끝났어. 나의 어떤 뭔가 신앙은 끝났어. 나의 어떤 관계는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더 이상 괴롭고 너무 힘들고 슬퍼서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그만할래. 난 안 할래. 나 이제 기쁨이 없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 정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는 끝났다, 난 쓰다, 괴롭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여전히 그를 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으로 보고 계시죠. 너가 아무리 너의 삶에 쓰다고 말하고 너가 끝났다 말하지만 아니야, 넌 끝나지 않았어. 넌 여전히 나의 기쁨이야 라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룻기 가운데 1장부터 시작되는 4장까지 하나님은 그걸 이뤄가세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끊임없이 그를 기쁨으로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인생이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원래 본연의 그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하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 황도만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어떤 사람은 뭔가 너무 찌질하니까 말로 자기 이름을 부르며 그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걸로는 사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빅터 프랭클, 의미치료라는 그 상당한 그런 방법들을 이제 하신 분이시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 2차 세계대전

0: 세계대전 때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제일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제가 죄송합니다. 혀가 짧아서 이해해 주십시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요. 거기는 죽음의 수용소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도 쓰죠.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모든 논문과 모든 그 학술 다 뺏겨서 다 불태움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뺏기고 자신의 옷도 뺏기고 모든 걸 뺏겨서 그 죽음의 수용소로 들어가요. 갔는데 사람들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분위기가 압도하는 것이에요. 아,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끝이구나.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가 들어가서 처음 봤던 제수복 안에 하나의 종이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 안에. 그 종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볼까요? 시작.
1: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2: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0: 아멘. 쉐마 이스라엘. 사실 그렇게 길게 써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쉐마 이스라엘. 근데 유대인들은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아, 그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들어가서 모두가 다 배가 고파서 빵 있으면 막 누구 뺏어 먹기 바쁜데 자기는 그 빵을 먹고 더 배고파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빵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물 나오는 아주 조금의 물도 그냥 다 마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로 자신을 단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이름도 뺏기고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고 곧 죽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나는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나는 선택하겠다 라고 생각하며 다시 그는 자신의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 그 사람은 끝까지 남아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우리의 어떤 가치를 뺏어가잖아요. 너는 무가치해. 이게 안 되면 넌 무가치해. 너 이거 없으면 너는 보잘것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는 정말 너무 귀하고 존귀한 가치를 주셨는데 계속 내 어떤 외모, 어떤 나의 어떤 상태, 어떤 나의 직업, 어떤 나의 모든 것들이 계속 우리의 어떤 그 가치를 어떻게 하죠?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빅톤 프랭클이 다른 것이 아닌 뭘로 그것을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계속 확인받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그 말씀 안에서 경험하고 또 누리고 또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3: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호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8329-7772번, 010-8329-7772번 진주 함께하는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4: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5: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의 견고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힘을 잃게 하시고 3대째 이어져오는 독재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씨 일가의 동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얼어붙은 북녘 땅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숨죽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통촉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저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견디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 북한의 견고한 진이

0: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 땅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잘려 신음하는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3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경기도 벽제 사람들 사이에 눈이 마주치면 피해야 할 사람이 있었다. 술, 도박, 싸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 바로 윤승군이었다.
1: 너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벽제 윤승군이야, 이 자식아.
2: 제발요. 장사 시작도 못했는데 무슨 돈을 내라고 그러세요.
1: 돈을 먼저 내야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야.
2: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얼른 모아서 가져다 드릴게요. 예?
1: 아, 진짜 시간도 없는데 말 자꾸 길게 할래? 아,
3: 잠깐만, 그만하세요.
1: 뭐야 이건?
0: 그가 손을 들어 상인을 때리려는 순간 한 여인이 그의 팔을 잡는다. 여인은 용기 내어 승근 앞에 섰지만 자기도 모르게 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1: 뭐야, 떨어? 용기 있게 나섰는데 막상 나서니 후달리다.
3: 그래 무섭다. 난 힘없고 약한 여자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하는 네가 불쌍해서 가만히 못 있겠어.
1: 뭐라는 거야, 재수없게. 비켜! 이럴 시간 없어.
3: 이 힘으로 사람 때리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봐.
1: 아이, 진짜 비키라니까. 미친 거예요?
3: 당신 같은 사람 잘 알아. 우리 아빠도 너랑 똑같았어. 매일 때리고 부수고 다들 욕했지만 난 알아. 본인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
2: 저기, 나 괜찮아요. 아가씨 괜히 나서지 마요. 다쳐요.
1: 아이, 열받게 안 해. 누구 이 사람? 이 사람 좀 빨리 치워봐. 안 그러면 오늘 진짜 사람 하나 죽일지도 모르니까.
3: 교회 와요. 내가 도와줄게.
1: 참, 교회? 야, 기도 몇 마디 한다고 사람이 바뀌냐?
3: 바뀌어요. 예수님이 바꿔주시니까.
0: 숨 넘어갈 듯 웃는 승근. 마침 경관들이 오고 사태는 마무리되었지만 집에 돌아온 승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냘퍼 보이는 작은 여인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던 이야기 때문이다.
1: 아주? 그 여자 제법이네. 예수? 웃겨 아주.
0: 다음 날 승근은 교회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1: 야! 네가 먼저 날 도와줘. 어? 나도 나를 어쩌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도와주냐고! 어?
0: 그날 그의 깡패질은 멈췄다. 함께 무릎 꿇고 손잡고 울며 기도해주는 한 사람을 통해 그의 단단한 마음이 녹아내렸고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1: 하나님, 이 사람의 말이 진짜면 당신이 그렇게 힘 있다면 나 좀 붙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난 또 사람 하나 패고 있을 겁니다. 저도 제발 멈추고 싶다고요.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 응답하셨고 그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겠다 다짐했다. 달라진 그는 욕 대신 복음을, 주먹 대신 말씀을 들고 다니기

0: 어이 승근이 자네 말이요 저 자매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안 그래?
1: 저도 알죠 인생 개차반이었죠
0: 내가 그때 맞았던 거 여기 아직도 멍들어 있어
1: 아이 참 죄송해요 아이 그래서 청소하러 왔잖아요
0: 나 못 믿어 어떻게 사람이 변해 사람은 변하는 거 아니오
1: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2: 승근 형제님
1: 어휴 어이 자매님 어디 가세요
2: 아 저 아버지가 원산에 계시거든요 몸이 편찮으시다길래 가서 좀 뵙고 도와드리고 오려고요
1: 아 많이 편찮으셔요? 어디가 어떻게요?
2: 아 저도 아직 자세한 소식은 못 들었어요
1: 아 그 원산이면 한참 걸릴 텐데 혼자 가시게요?
2: 네 혼자 가야죠 인사드리고 가려고 왔어요
1: 아 예
2: 그럼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1: 예, 예.
2: 안녕히 계세요
1: 어, 예
0: 뭐요?
1: 왜?
0: 뭘 멀뚱히 보고 있냐고
1: 뭐 그럼 뭐
0: 어떻게... 아 그거 답답하네 그. 아 얼른 쫓아가 네? 아 이런 건 망설이면 놓치는 법이야 얼른 가서 꽉 잡으라고
1: 저기요 자매님 잠시만요
3: 예수를 믿은 후 완전 새 사람이 된 윤승근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볼 때면 붙잡고 전도를 했다. 그런 그의 전도 열정은 강원도 원산까지 그녀를 쫓아갈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되기도 했다. 원산까지 쫓아온 그는 지경터 교회 근처에 자리를 잡고 전도하기 시작했다.
1: 자, 보시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지가요. 옛날에 그 칼 들고 다니던 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제 손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성경. 이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4: 이거 뭐야. 자네가 전에 깡패였다고?
1: 아이, 어머니. 벽제에선 제 이름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4: 그렇구만. 내가 아들이 하나요.
1: 아들이요?
4: 그놈이 배 타다가 도박으로 다 말아먹고 깡패짓하더니 이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못된 짓만 하고 다녀요.
1: 그렇구만요?
4: 밤늦게 와서는 욕하고 걷어차고 그나마 돈 몇 푼 생기면 죄다 찾아서 훔쳐가고 아유 이보시오 내 마지막 소원이요. 내 아들도 자네처럼 정신 차리게 좀 해줘. 내 뭐든 다 드릴게.
1: 어머니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4: 정말? 아이고, 아이고 제발 그래주게.
1: 아마 그 어떤 말로도 설득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제가 잘 알아요. 스스로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는 그 마음이요. 만나서 제 얘기를 한번 해줘야겠어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건지도 몰라요.
4: 저기... 이거 네, 뭐? 이거라도 받게
1: 아유 아니 어머니 저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되시오
4: 그래 아이고 고맙네 충가 그놈이 자네처럼만 될 수 있다면 그 예수 나도 믿겄네
3: 그렇게 승근은 마을 뒷골목으로 할머니의 아들을 찾아간다
0: 아이 참 저 할망구 여긴 또 왜 온 거야
5: 어머 우리 오빠 왜 그래?
6: 다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몰라?
0: 사랑은 무슨.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개고생인데?
5: 또 저런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1: 어머니. 어머니는 여기 좀 계세요. 제가 가서 얘기해보고 올 텐께. 네가 덕수냐?
0: 어. 난데. 어. 뭐냐?
5: 어. 나 이 사람 본 적 있어. 새술막사 전도하던 그 오빠네?
1: 빚받으러 왔다.
0: 뭐? 뭔 빚?
5: 오빠 어제 돈 땄다며. 근데 왜 또 돈을 빌려?
0: 아이 좀 조용히 해봐.

0: 너 누군데? 나 알아?
1: 나? 벽제 윤승근인데 들어본 적 없냐?
0: 벽제? 거기가 어느 천구석인데? 난 너 몰라.
1: 어머니한테서 가져간 돈 전부 다 내놔.
0: 엄마가 이제 사람도 쓰냐? 와,
1: 이놈이 아지!
0: 나 좋아! 아프다고!
1: 일로 와!
2: 우리 오빠 완전 쪽팔려.
1: 너 언제까지 갚을 거야? 빨리 안 말해!
0: 아프다고! 제발 넣고 말해! 어?
1: 배 한 척 값에 가져간 돈은 집 한 채까지도 넘는다며!
2: 우리 오빠 돈 많았네? 근데 지금은 개털이잖아, 아니야?
0: 갚으려고 했어. 갚는 중이라고. 지금 당장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라고.
1: 그래? 그럼 안 되겠다. 몸으로 떼어놓을 수밖에.
0: 시간을 좀 줘. 지금 놔주면 내가 금방 빌려올 수 있거든?
1: 덕수야.
0: 예?
1: 참말 말고 너 나 좀 따로 와봐라.
3: 그날 밤 승근 앞에 앉은 덕수는 가슴 속에 응어리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토해낸다. 묵묵히 듣던 승근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폭력과 죄로 물든 과거, 눈물로 무릎 꿇었던 회개의 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신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덕수는 망가진 삶을 돌이키고 싶다고 말한다.
1: 그럼 덕수야, 형이 널 위해 기도해주마. 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3: 한 여인이 자신에게 베푼 것처럼 덕수의 손을 잡고 간절함과 눈물로 기도하는 윤승근. 그의 마음속 예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덕수에게 흘러가고 있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3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2: FEBC
3: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창원 침례교회 김광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

0: 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가 자랑할 세 가지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참 대부분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여러분도 한 주간 이런저런 것들을 아마 자랑하며 살다가 오셨을 것 같아요. 또

뭔가를 자랑하려고 입이 간질간질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꾸만 자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또 자랑하려고 해요. 마치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자랑하려고 하죠. 또 무언가를 이루게 되면 그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야,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나, 뭐 이걸 마음속에 떠올리죠. 또 내가 무언가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 받은 것을 막 자랑하려고 해요. 또 내가 무언가를 보게 되면 그 본 것을 또 막 자랑합니다. 당신 그거 아직도 못 봤어? 난 그거 봤는데. 이러면서 막 자랑해요. 또요, 맛있는 걸 먹으면 아우 그 맛집에는 반드시 가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먹은 것을 사진도 보여주고 막 온갖 설명을 잘해서 자랑을 해요.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사진도 찍어서 인증샷을 남겨가지고 만난 사람을 또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SNS 중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 삶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이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있죠. 나이가 좀 지긋하시게 되면 벌금을 내서라도 손주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또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벌금은 내가 기쁨으로 막 내요. 그러면서 더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랑은요, 하는 사람은 기쁜데 이상하게 이 자랑을 계속 듣고 있으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집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이 자랑은 결국 비교와 시기와 그리고 교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교만하게 만드는 자랑거리는 결국 그 자랑거리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넘어지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랑 자체를 무조건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랑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자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자랑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이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자랑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똑같은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랑할 리스트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한 글자로 응.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가 영적으로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수 안에서 발견한 이 자랑거리를 위해서요, 그가 목숨을 걸었다라는 여러분,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는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인생은 후회가 없고요. 그런 인생은 그 자랑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목숨 걸고 자랑할 만한 가치 있는 자랑거리를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성도가 생명처럼 여기고 자랑해야 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그랬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신들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기억 못합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탁월한 은사와 역량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그가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친 교회였기 때문에 지식과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1장 5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어난 교회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말로는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변증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저들의 언변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저들은 풍성한 교회였어요.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확립된 교회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이단은 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도 빼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의 교리도 분명하게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방언은 기본이고 방언을 통변하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까지 풍성하게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죠. 또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된 교회, 그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모델이 되는 교회 아닌가요? 이 정도 교회가 되면요, 목회 컨퍼런스를 열 만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원래부터 그렇게 탁월했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지금은 그렇게 풍족하지만 원래는 부족함 투성이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출발이었어요. 너희들의 올챙이 시절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그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의 처지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바울이 아주 점잖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대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무시당하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빛으로 부르신 은혜가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의 모든 자랑은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결심으로 죄를 이기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세상에 존재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어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쌓아도 돈이 많아도 명예와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누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 시작은요,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그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이삭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그에게 주셨고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게 됐죠. 여러분, 이들 뿐입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갈렙도 그렇고요, 기드온도 그렇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다 부르심의 은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부르심의 은혜부터 그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0: 됐죠.
1: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그는요 목숨 걸고 자랑했어요.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연약한 자를 택하신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택하신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2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27절, 28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네. 쉽게 셋이라고 제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저렇게 넣고 몇 번 했어요?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택하시고 택하시고 택하시고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전부 외적인 조건들이에요. 그래서요 요즘 최고의 경쟁력은 외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은은님을 찾아다니고 의사가 아니라 은은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나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창조해달라고. 그래서 의사의 손길로 그 외모를 멋지게 튜닝하려고 애쓰고요. 저처럼 눈썹이 없는 모나리자 같은 사람들도 가서 이제 눈썹을 또 한번 멋지게 그려달라고 눈썹도 가서 멋지게 또 만들고 사람의 몸도 막 운동을 해가지고 조각몸매로 또 만들려고 그렇게 또 애쓰게 되죠. 이왕이면 사람이 호감이 가는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을 택하려고 세상은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그 기준에 맞추려고 열심히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세상은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해요. 외모, 학벌, 자격, 경력, 또 그 일을 통해서 이루었던 여러 가지 실적,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요 이 일에 지원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사람, 탁월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신다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 약한 자,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에게서 한 가지 하나님이 목말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영광을 목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영광에 목말라 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29절도 말씀하죠.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약함은요 절대 끝이 아닌 거예요. 감출 게 아닌 거예요. 그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약함을, 약점을 자꾸만 숨기라고 해요. 그러나 복음은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약함을 잘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구보다도 크게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자기의 약점을 꺼내놓고 자랑하면 사람들은 조롱하게 돼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연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이 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것이 사람들의 조롱받는 것보다도 내게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시기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책을 쓴 예인 건축 연구소 소장 이효진 자매의 간증이 있어요. 바로 저 책인데요. 여러분, 저분의 얼굴이 자세히 잘 안 보일 텐데 저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얼굴이 전부 다 화상 흉터로 가득합니다. 이 자매가 3살 때 연탄 아궁이에서 있었는데 그때 펄펄 끓고 있던 물주전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됐어요. 3살짜리 어린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너무 어릴 때라 그 고통이 나중에는 크게 기억나지는 않았대요. 점점 그가 크면서 이제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의 품에 있을 때에는 얼굴이 화상 자국이 있어도 그 손이 일그러져 있어도 그걸 늘 품어주고 또 아름답게 얘기해줬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TV에서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외국 영화를 계속 보여줬는데 영화 제목이 V였습니다. V. 우주선을 타고 나타나가지고 그 외계인이 그 제일 막 잔인한 장면, G를 입어 넣고 막 잡아먹고 그런 장면 있었던 영화 V 아시죠? 그 파충류와 닮았다라고 막 친구들이 놀리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됐어요. 그가 죽기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숙명여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 이효진 자매가 자살 시도를 한번 하게 돼요. 근데 왜 자살하느냐? 캠퍼스는 너무 아름답고 자기 모든 친구들도 너무 그 꽃다운 나이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그 속에 있게 되니까 자기가 훨씬 더 못나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주눅들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더 점점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요, 그가 수면제 배가를 구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입에 털어넣었어요. 병원에서 그가 눈이 떠졌을 때 옆에서 펑펑 울고 있는 엄마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효진아, 너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너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그래서요, 엄마가 죽는 건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싫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엄마를 죽게 하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던 엄마가 2002년 가을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례식 때 그 엄마가 이제 다녔던 교회 사모님이 그 장례식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효진아, 엄마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니? 엄마는 우리 효진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효진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이 효진 자매가 엄마의 소원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세상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게 되고요. 그동안 그렇게 자기에게 늘 감추고 아픔과 상처만 주었던 자신의 얼굴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그 화상 사고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겼던 그 가정 속에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선한 역사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고백이 점점 일어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길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디자인의 감각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또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까지 무사히 잘 마치게 되고요.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인 건축연구소를 차리게 돼요. 그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때 자기 친구가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는요 결혼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어요. 야, 너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누가 좋아해? 넌 결혼 못할 거야. 근데요 자기도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결혼 못할 거라고 생각했대. 근데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배우자를 놓고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2년 동안 기도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두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행복하게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이 이효진 자매는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예인 건축소 사무소 일은 나의 부업입니다. 나의 본업은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느 날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았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미스 헤븐 효진아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미스 코리아잖아요. 근데요 자신은 미스 헤븐이라고 성령께서 불러주셨대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의 영혼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가장 아름다운 자야. 너는 미스 헤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그는 깊은 내적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제는 자신의 화상 흉터조차 약함이 아닌 은혜의 통로로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저주라고 생각하여 원망하고 때로는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 약한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그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날마다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은 말씀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부르심도 귀한 은혜예요. 택하심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날마다 머물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자신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지? 이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받은 직분이 뭐지? 이 질문도 아닌 거예요. 몇 대째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나 누구를 만났을 때나 내가 삶의 자리를 이동하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자랑할 일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지 네 가지로 소개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자랑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세상은 지식을 자랑

0: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이 참 지혜이심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우리는 늘 몰라서 힘들고 어려워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의 착함을 자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말투를 바꾸시고 죄의 습관을 바꾸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을 우리 가운데 빚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배설물처럼 여길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심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자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하여서 오늘 본문 31절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여러분 이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주님을 믿다가 멀어진 사람을 주님이 붙여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 한 사람에게라도 꼭 주님을 자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르심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자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의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며 믿음의 승리가 일상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6-3600번 창원 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자, 6월 17일 수요일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오늘도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어요. 하나님을 혹시 잠깐 떠난 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상처받았든지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뭐 다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다니고 계시는 분들 있나요?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학교 방학 말고 교회 방학, 그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자, 어제 했어야 되는데 오늘로 하루 연기해서 오늘 보물 퀴즈를 합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지금 이제 보물 퀴즈 낼 거니까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일단 꺼내주십시오.

0: 보물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분들을 찾는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보석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데, 옆에 정답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정답 옆에다가 적어주신 분에게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물론 정답만 주신 분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풍암교회 전영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찬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1: 자, 한 오늘도 10년 만에 만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외쳐주신 전영찬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1: 예.
0: 핸드폰을 이제 꺼내셨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어디로 꺼내셨어요. 정답을 보내면 됩니까?
1: 예, 50원 유료 문자인데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0: 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 예.
0: 샵 1069
1: 예.
0: 우물정 1069번으로
1: 예.
0: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 어느 지역이든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1: 예.
0: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그 어플에서 무료 예.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목사님이 큰 목소리에 깜짝 놀라셨다는 분들이
1: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 주무실 시간인 것 같은데.
0: 네네.
1: 깨셔요. 깨셔요. 자, 이 시간에 깨셔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대학은 벌써 방학이라 기숙사 짐 빼러 춘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1: 예.
0: 아, 벌써 대학은 지금 방학을
1: 방학이네요.
0: 한 곳이 있군요.
1: 예. 맞아요. 지금

0: 방학 이제 시험 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험 보고 이번 주 시험 보고.
1: 그렇습니다. 예. 아이 피아노 학원 기다리면서 듣고 계시는 2042번님,
0: 예.
1: 구미 8858번님도
0: 예.
1: 듣고 계십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께 퀴즈를 내 드릴 텐데,
0: 예.
1: 이제 제시어를 네 가지를 드릴 겁니다. 제시어.
0: 예.
1: 제시어 네 가지. 처음에는 좀 어렵고 점점 힌트가 나올 겁니다. 이 제시어를 듣고 여러분께서 연상되는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혹시 무교나 방학생들은 한 문자로 따로따로 따로,
0: 예, 그
1: 따로 주시면 저희가 몰라요.
0: 예, 하루 종일 찾아야
1: 제발,
0: 돼요.
1: 여러분 제발 한 예, 문자로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0: 한 문자로 쭉 예. 써주시면 됩니다.
1: 그리고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0: 예.
1: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0: 예.
1: 선물 고를 수 있는
0: 기회를
1: 드리도록
0: 예.
1: 하겠습니다.
0: 예.
1: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0: 선지자입니다.
1: 첫 번째 제시어는 이제 선지자네요. 선지자.
0: 예. 선지자.
1: 선지자.
0: 예.
1: 많은 선지자 중에서 오늘 예. 정답은 누구일지. 두 번째 제시어.
0: 다윗의 조언자입니다.
1: 다윗의 조언자.
0: 예. 다윗의 예. 조언자.
1: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다윗 옆에 예.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0: 예. 예.
1: 조언을 했던 사람인데, 세 번째 제시어.
0: 솔로몬을 왕으로 추천한 자입니다.
1: 솔로몬을 왕으로 추천했던
0: 예.
1: 사람입니다.
0: 맞습니다.
1: 자,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 제시어 나갑니다.
0: 바세바 사건을 질책했던 사람입니다.
1: 바세바 사건을 질책했던 사람.
0: 예.
1: 오, 이쯤 되면은 여러분께서 아실 것 같은데.
0: 예.
1: 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1: 그리고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생들
0: 예.
1: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데
0: 예.
1: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옆에 방학 적어주시되 몇 년 방학까지 적어주시면 좋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교회를
0: 그렇죠.
1: 3년 쉬고 있다
0: 예.
1: 하시면 3년 방학
0: 예.
1: 5년 쉬고 있다 5년 방학. 그 중에서 또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0: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드리도록
0: 예.
1: 하겠습니다.
0: 예.
1: 자, 힌트 있나요, 목사님?
0: 있습니다, 있습니다.
1: 힌트.
0: 하나님께서
1: 예.
0: 이자를 다윗에게 딱 보내가지고요.
1: 예.
0: 그냥 너희놈 하고 막 소리쳤던 예. 그 선지자입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예.
1: 자, 선지자 어떤 선지자 이름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0: 옳은 길 따르라의 얘기를 박현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0: 제시어 목사님, 예. 이 방송을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 예. 지금 보물 퀴즈 하고 있잖아요.
1: 예, 예.
0: 네 가지 제시어를 듣고 떠오르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맞추는 지금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1: 예.
0: 지금 막 들으신 분들도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보니까 이미 정답을
1: 빨라. 이미 빨라 이미, 막 엄청 빨라.
0: 빨라요.
1: 와.
0: 1073번님이
1: 예, 축하합니다.
0: 엄청 빨라요. 1073번님 선물 드릴게요.
1: 선물 드려야죠.
0: 8291번님도 엄청 빨랐어요.
1: 8291. 오. 와, 이거 막 이름이 참 번호가 진짜 좋네.
0: 3857번님도
1: 예,
0: 엄청 3857. 빨라요.
1: 와.
0: 엄청 빨라요.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근데 우리는 또
1: 중간도 괜찮습니다.
0: 이
1: 중간.
0: 세상에서 빠른 사람들만 또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1: 그럼요. 예. 그럼요.
0: 좀 느린 사람도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좀 느린 사람.
1: 예.
0: 자, 여기 2044번님
1: 와,
0: 이제 막
1: 축하합니다.
0: 문자 주신 분.
1: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2044번님.
1: 엄청 축하합니다. 야, 늦게 와도 괜찮네.
0: 중간은
1: 가죠. 중간도 괜찮습니다.
0: 중간간 예. 누구를 할까요? 누구를 할까요?
1: 예. 딱 이분.
0: 자.
1: 예.
0: 3825.
1: 예. 3825.
0: 예. 아유, 382면 안 되겠네.
1: 예?
0: 땡입니다. 땡.
1: 아, 예, 그만 돼. 아,
0: 이사야 선지자라고
1: 써. 아, 아니야. 잘못했어.
0: 아, 땡입니다.
1: 아이, 빨리 다시 바꿔 줘. 빨리.
0: 4119번.
1: 어.
0: 네. 4119번님께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자, 네 가지 제시어 목사님 다시 한번 주세요.
1: 예. 선지자이고요.
0: 네.
1: 다윗의 조언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추천했던 자입니다. 다윗에게 솔로몬 왕을 추천했던 그 사람. 하나님께 바세바 사건을 질척하게 만든 그 사람입니다. 예. 와, 너 이놈! 하면서.
0: 바세바 사건을 질척하게 만든.
1: 예.
0: 선지자.
1: 선지자.
0: 다윗의 조언자 옆에 있었던 사람.
1: 예.
0: 자, 이쯤 되면, 알겠죠, 여러분? 샵 1069.
1: 예.
0: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과 함께 혹시 내가 교회 안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1: 예.
0: 몇 년 방학,
1: 예.
0: 뭐 무교
1: 예.
0: 이렇게 좀 써주시고
1: 예.
0: 방학생하고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다.
1: 예.
0: 통화 가능 써주시면 저희가 선물
1: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수 있는 드리겠습니다. 기회.
0: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예, 샵 1069 우물정 1069. 뭐 50원 여기 조금
0: 그렇습니다.
1: 부드러운다.
0: 예, 그렇습니다. 자, 보기도 이제 드디어 내볼까요? 예,
1: 드려야죠.
0: 보기 드려야. 없이는 내가 못 맞춘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 아, 그럼요.
0: 보기 주십시오.
1: 1번 나단, 2번 조나단, 3번 마이클 조단,
0: 네.
1: 4번 방탄소년단.
0: 그렇습니다.
1: 예.
0: 여러분 정답을 맞춰주셔야 돼요.
1: 예, 정답 맞
0: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으면 안 됩니다. 나단이냐, 조나단이냐, 마이클 조단이냐. 방탄소년단이냐.
1: 아, 5번도 있어. 부부사기단.
0: 그렇구나.
1: 예.
0: 부부사기단.
1: 예.
0: 자, 나단, 조나단, 마이클 조단, 방탄소년단, 부부사기단.
1: 예.
0: 정답 아시겠다. 샵 1069번으로.
1: 예.
0: 방학생, 무교생들에게는 무조건
1: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0: 번호로 주셔도 좋고 한글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서울 수신 문자로 어디서든 샵 1069번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시면서 방학생, 무교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저희 마구 기다립니다.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이노스 듀엣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9분 지나고 있어요.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물 퀴즈 냈습니다. 목사님,
1: 예.
0: 목소리에 힘이 나요.
1: 아이고.
0: 역시 최고예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보기에 완전 빵 터졌어요.
1: 아, 저도 터졌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예.
0: 자, 그러면 나단이냐, 조나단이냐, 마이클 조단이냐, 방탄소년단이냐, 부부 사귀단이냐, 정답은 바로
1: 나단.

0: 선지자입니다. 나단.
1: 그렇습니다. 나단. 예. 나단. 예. 예. 나단입니다.
0: 나단.
1: 조나단 아니에요. 예. 조나단 예. 나단입니다.
0: 아니에요. 내가 조나단 좋다고 조나단 아닙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예. 다윗이 밧세바 예. 이렇게 간음 사건 이후에 예. 나단이 이제 한 1년 뒤인가 얘기했던가요? 예. 시간이
0: 사실 이제 예. 임신돼 가지고 거의 낳기 바로 직전이니까 예. 뭐 사실은 이제 숨기다 숨기다 이제 들킨
1: 그렇죠.
0: 거죠. 이제.
1: 나단이 가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예. 뭐 이렇게 어떤 예를 들면서
0: 예.
1: 이런 나쁜 사람
0: 부자와 가난한 자 예를 들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 바로 이름 죽여라 그랬더니 예. 바로 당신입니다.
1: 그렇죠.
0: 라고 소리쳐가지고 그냥 예. 그냥 다윗이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꼬꾸라지니까 하나님이 예. 너 죽이려 했지만 너 용서해 주다. 그렇지만 네 자녀는 네가 너 임신한 그 자녀는 내가 죽이마. 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1: 네네.
0: 오늘 사실은 이거, 네. 이거 비밀스러운 얘기지 말이에요.
1: 네네.
0: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우리 나단 선지자처럼 오늘 방송이 새끼라는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1: 네네네.
0: 아,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말씀 그렇죠. 들어라.
1: 그렇죠. 예. 나단이 정말 용기 있게
0: 그렇죠.
1: 다윗의 잘못을 딱 지적합니다.
0: 아, 잘못하면 나단 네. 죽어요.
1: 그러니까 예. 아주 용기 있게
0: 죽고.
1: 용기 있게.
0: 예.
1: 저도 여기 마이크 앞에 오면은 그냥 뭐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 가세요 막 밀어붙이고 뭐 그냥
0: 우리 그것밖에 넣을 게 없어요.
1: 안 가면 어떻게 뭐 이러면서
0: 극동망을 들으세요. 생명이 있잖아요. 네,
1: 그렇습니다.
0: 예.
1: 근데 이제 나단도 용기 있고 좋지만
0: 예.
1: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0: 아,
1: 저 나단 입중은 아니 뭐 이런 거 없이
0: 그렇죠.
1: 거기서 하나님 바로 무릎 꿇고 바로.
0: 그렇지 무릎 꿇고 회개
1: 나다 예. 내가 잘못했다.
0: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1: 네.
0: 회개한 그 모습에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쭉 이어지는
1: 그렇습니다.
0: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1: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0: 예.
1: 정말 네가 합한 자다. 내
0: 그렇죠.
1: 마음이 합한
0: 내
1: 자다.
0: 내 마음이 합한 자다.
1: 우리처럼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0: 그렇죠. 실수하죠.
1: 간음 강간했던 예. 사람이잖아요.
0: 예. 그럼요.
1: 다윗이. 근데
0: 예.
1: 나단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0: 예.
1: 바로 회개하고
0: 맞아요.
1: 눈물로
0: 이 시간 바로 그게 필요해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혹시 다윗처럼 이 시간에 찔림이 있어서
0: 예.
1: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분들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0: 예.
1: 합한 자입니다.
0: 아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셔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예. 예.
1: 자 오늘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지
0: 예.
1: 기대가 됩니다.
0: 예.
1: 오늘 보기 진짜 웃겨라고 하는 분들도 꽤 되고요.
0: 예.
1: 오늘 뭐 무교
0: 와 오늘 웬일입니까?
1: 뭐 무교생들 뭐 작정했나?
0: 작정했나? 오늘 완전히 작정하신 것 같아. 지금
1: 뭐 무교생이,
0: 쭉쭉 오셨네.
1: 무교생이 왜 이렇게 많아요?
0: 오늘? 예, 오늘.
1: 자, 일단은 그래도.
0: 그래도.
1: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신 분들 먼저 한번 전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0: 예, 예.
1: 일단 이분을 전화를 한번 해보겠는데.
0: 예.
1: 이분은 처음에. 베드로라고 했었어요.
0: 예, 베드로 맞나요? 맞긴 하지 베드로는 이거 조금 비껴나가긴 했어도요.
1: 네.
0: 예.
1: 다시 또 바꿨어요. 나단으로.
0: 예. 예.
1: 눈치 빠르게 바꿨습니다.
0: 아~
1: 자. 3510번님 전화드립니다.
0: 3510. 예. 3510번님.
1: 네.
0: 지금 일반 전화 갑니다.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2: 아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지금 혹시 블루투스라든지 스피커폰이라면 제대로 한번 받아 주시면 좋겠고요. 음질 때문에. 라디오가
2: 아,
1: 켜져 있으면 라디오를 꺼 주시고 이어폰이면은 그냥
2: 예. 있거든요.
1: 예, 바꿔 주시겠어요? 지금
2: 아,
1: 소리가
2: 잠시만요.
1: 예, 소리가 지금 좀 울리고 그래서요.
0: 예, 예.
1: 여보세요.
0: 끊어졌습니다.
1: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야겠네.
0: 예. 이분 지금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예, 3510번님 베드로라 했다가 나단으로 바꿨습니다. 급하게 바꿨어요.
1: 자, 신호 다시 가고 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 아유, 안타깝습니다.
0: 야, 이거 어쩐 일일까요?
1: 저희가 그러면 이분은
0: 예.
1: 이따가
0: 예.
1: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0: 예.
1: 그러면 다른 분을 한번 전화.

0: 전화를
1: 예,
0: 해보겠습니다.
1: 5년째 방학이네요. 2010번님.
0: 2010번님.
1: 예.
0: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5년 방학생 2010번님. 자, 2010번님. 신호 가고 있어요. 전화 안 받으시네요. 아이고.
1: 1번 전화, 1번 전화,
0: 1번 전화.
1: 예, 1번 전화입니다.
0: 자, 요즘 우리 2010번님 전화 안 받으시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예, 스팸인 줄 알고 보통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받으셔도 됩니다. 2010번님.
0: 자, 2010번님.
1: 5년째 방학입니다.
0: 극동방송에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2: 선생님?
1: 예.
2: 전화.
0: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예, 전화를 다시 한번. 5년째 방학입니다. 2010번님. 받아주시면 오늘 생명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도 열리고요. 은혜의 문도 열립니다.
0: 자, 2010번님 다시 전화 걸고 있어요. 아,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1: 일반 전화거든요.
0: 아,
1: 이런.
0: 아이고,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1: 예, 문자 안 보내시고 어디 가신 것 같아요.
0: 자, 그러면
1: 예.
0: 다음 분.
1: 예.
0: 다음 분은 누구를 해야 될까? 자,
1: 예.
0: 오늘 전화할 분은 많이 있거든요.
1: 예.
0: 2937번.
1: 2937번. 예, 일반 전화 2937번 일반 전화입니다.
0: 자, 2937번님께 전화드립니다. 나단 맞춰주셨고
2: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0: 예, 끊은 거거든요.
1: 예.
0: 자, 다시 한번 또 도전해보죠.
1: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걸어야죠, 그래도.
0: 자, 오늘 좀 험난하지만
1: 예.
0: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 예.
0: 해보겠습니다. 2937번 일반 전화 극동 방송이에요. 받아주세요. 와.
1: 2937번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전화로 지금 울리는데 받아주시면.
0: 아이고, 2937번. 안 받으시네요.
1: 이런 참.
0: 자, 자 그러면
1: 예.
0: 이번에는 이제 무교생. 무교생 한번 해볼게요.
1: 와, 이게 무교생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4631번님.
2: 고객님, 지금 가신.
1: 4631번님, 무교생인데 분명히 이분은 누가 도와주신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또 뭐 우리 잘 아는 이야기니까 또.
0: 자, 무교생.
1: 예.
0: 무교생.
1: 예.
0: 자, 신호 갑니다.
3: 네, 여보세요.
0: 아유, 감사합니다. 드디어 받아주셨습니다. 자, 극동방송 네? 저 김인수 PD라고 하는데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세요.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3: 네, 근무 중이에요.
0: 아, 근무 중이세요? 근데 근무 중에 어떻게 라디오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아, 동생이 잠깐 들으라고 해가지고.
0: 동생이 잠깐 들으라고 해서
3: 네.
0: 나단이라고 정답도 맞춰주셨고 무교라고 네. 적어주셨는데.
3: 네.
0: 지금 교회를 안 다녀보셨나요?
3: 아니, 어렸을 때 다녔어요.
0: 어렸을 때 다녀봤어요. 동생이 네. 들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뭐 연락이 왔어요? 아니면 동생하고 네, 지금 같이 듣고 있나요?
3: 연락이 왔어요.
0: 연락이 와서 지금 한번 방송 한번 들어보라고?
3: 네.
0: 혹시 지금 그럼 방송 계속 듣고 있다가 전화 받았어요?
3: 아니요,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서요. 방송을 못 듣고 있어요.
0: 아까 퀴즈 낼 때는 네. 방송을 들으셨군요.
3: 네네.
0: 오늘 방송 처음 들으셨겠네요?
3: 네.
0: 오.
1: 와.
0: 동생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인가 봐요.
3: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지금요?
3: 전주예요.
0: 전주.
1: 전주.
0: 네. 동생도 전주에 있어요?
3: 네.
0: 그렇구나. 어떻게 그래도 일하시는 거가 중간에 이렇게 잠깐 방송을 들으실 수 있나봐요.
3: 네.
0: 다행입니다.
1: 아유, 네. 감사합니다.
0: 자, 어렸을 때 그 예.
3: 지금 방송 중이세요?
1: 네, 생방이에요.
0: 예, 네, 지금 이제 생방송 중에 전화 걸었어요.
3: 네네.
0: 앞에 계속 다른 분들 계속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 4631번님이 지금 우리 살려주셨습니다.
3: 아, 그래요?
0: 전화를 엄청 안 받으셔서, 예.
3: 네.
0: 아유, 애타고 있다가 딱 받아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하네. 예.
3: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0: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은,
3: 네.
0: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또,
3: 네.
0: 동생이
3: 네.
0: 또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3: 네네.
0: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세요.
3: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행

0: 한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1: 네.
0: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1: 네.
0: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0: 있습니다.
1: 아이, 저 동생도 주야. 동생도.
0: 동생 지금 동생이 지금 듣고 있겠네요.
2: 예.
0: 동생 한번 동생에게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2: 아, 동생아 고마워.
0: 동생 이름도 한번 불러보면서. 네.
2: 윤지혜야.
0: 예. 지혜야 하면서 또 한번 해주세요.
2: 지혜야 고마워.
1: 동생 것도 선물.
0: 동생 어떤 거? 동생은
2: 동생,
0: 어떤 거?
2: 동생도 같이 주얼리를.
0: 동생도 주얼리. 알겠습니다. 예. 자, 동생도 네. 주얼리. 자, 우리 4631번님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2: 네.
0: 예? 한번 네. 그 교회 좀 다시 나가봐야겠다는 생각 인생 살면서 아니, 해본 적 없으세요?
2: 아, 나 계속 동생이 교회 다니라고 하긴 하는 것도 있긴.
0: 예, 예. 네.
1: 이럴 때 동생
2: 때
1: 소원도
2: 좀 막상 가려니까 좀 엄두가 안 나긴
1: 아,
2: 하더라고요.
1: 아, 그럼 동생하고 가려. 같이 가요.
0: 동생이 전주에 동생, 있다면서요?
2: 네, 지역이 네, 동네가 좀 틀려서요.
0: 아, 동네가 좀 달라서.
2: 네. 아,
0: 전주 어느 동네세요?
2: 아, 저는 서곡이고요.
0: 예. 서곡.
2: 동생은 동생은 송천동이고요.
0: 아, 그렇구나. 아, 거리가 좀 있구나. 그러면 전주 서곡 쪽에 있는 네. 건강한 교회를 저희가 네.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2: 네.
0: 네, 소개시켜 드려 가지고 교회 네. 다닐 수 있도록. 예. 근데 동생하고 같이 다니면 더 좋고.
1: 그렇죠. 아니, 동생이 아마 이 네. 방송 들으면 동생한테 지금 제가 부탁을 할게요. 한 달 정도 같이 언니하고 같이 교회 같이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0: 예.
1: 교회 정착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니면 교역자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0: 네네.
1: 예. 이렇게
2: 아무, 안 그래도 아마 동생이 이거 듣고요. 예. 맞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니까.
1: 왜냐하면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네. 가장 네. 큰 선물이 예수 만나는 거거든요.
0: 그래요.
2: 네, 네,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4631번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1: 네.
0: 동생이 얘기할 때 빼고도
2: 네.
0: 살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거나 분명히 하나님 찾을 때 있었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도 네. 있었고 그렇죠?
2: 그렇긴 하죠. 네.
1: 그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는 사실은요. 이제 더 이상 멀리 가지 말고 이제 돌아오라고.
0: 부모님은 혹시 교회 다니세요?
2: 엄마만 다녀요.
0: 엄마만.
1: 아, 어머니 큰 소원이 그럼.
0: 엄마도 와. 전주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2: 네.
1: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떨어지셨어요?
0: 그러니까.
2: 네?
0: 엄마 교회 가면 안 돼요?
2: 아, 엄마도 교회가
1: 멀어요?
2: 차 타고 가긴 해야죠.
1: 아니야, 반대로 이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한번 가보세요.
0: 그러니까
1: 거꾸로
0: 어머니를 모시고 엄마 모시고. 교회를 가든지 우리 동생 엄마 교회로 다시 다 모이는 것도 괜찮겠네요.
1: 그렇지,
0: 한 달 동안
1: 예, 그 한 달 동안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어머니 가장 큰 소원이 제가 볼 때는 이거거든요. 내 딸이 같이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거.
0: 그래요. 어머니는 혹시 극동 방송 모르실까요?
2: 예.
0: 이번
2: 엄마가
0: 기회에
2: 라디오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0: 그러면 어머니 선물도 하나. 어머니 만날 때
1: 예.
0: 가지고 갈 선물을 제가 드려야겠다.
1: 아, 그래. 완전 이게 곡감물 열었네.
0: 엄마는 선물 뭐 드릴까요? 아까 거기서.
2: 아, 엄마가 암이셔가지고요. 네. 좀 좋은 거 해주세요.
0: 좋은 거.
2: 그냥 거 예.
0: 뭐 유산균 뭐 이런 거 괜찮을까요?
2: 아, 네, 유산균 해주세요.
0: 오케이, 유산균.
1: 예. 완전 유산균, 오늘 국감물은 열었네.
0: 유산균을 예, 우리 4631번님한테 드릴 테니까
1: 예.
0: 그거 네. 들고 어머니한테 가서
1: 예.
0: 엄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1: 예. 아니야, 일부라도 가셔야지.
0: 그러니까. 저희 애쓰는 거 보십시오. 막
1: 아,
0: 어떻게든 막 못 도망가게 하려고 지금.
1: 안 되면 제가 쫓아와서 같이 가고 싶어요.
0: 어떻게든
1: 진짜.
0: 지금 가게 하려고 지금.
1: 예. 네.
0: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자 네. 기도 한번 하시죠. 목사님
1: 같이,
0: 따라서.
1: 저 따라서 기도 한번 하시죠.
0: 예.
1: 사랑의 하나님,
2: 예,
1: 저 따라 하십시오.
2: 예, 예.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4631번님
2: 네.
0: 이번 주에 네. 어머니 모시

0: 하시고 효도도 하시고 하나님도 꼭 만나셔야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2: 아, 이분은 약속 지키실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100% 그냥. 와.
0: 아니 뭐 전주가 막 엄청 큰 땅도 아니고 그렇게 그렇죠. 완전 어?
2: 아니 이쪽 끝에 이쪽 끝만 한 30분 가요.
0: 아, 그런가요?
2: 예. 그러니까 아니, 어쩔 수 없긴 한데.
0: 엄마도 다니고
2: 그렇죠.
0: 동생도 다니니까
2: 예.
0: 예.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2: 그렇죠.
0: 엄마 교회 가는
2: 엄마
0: 게
2: 교회 가는 게 제일,
0: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2: 뭐 몇 번 버스를 타지만
0: 그러니까 예. 예.
2: 이렇게 하시는 것도
0: 하긴 그런데 뭐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제일 좋긴 하죠.
2: 예.
0: 제일 가까운 교회가 하지만 일단 처음에 첫 발뛰기가 어려우니까
2: 그렇죠. 일단 들어가기가
0: 동생이나
2: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0: 엄마 예. 아, 그 교회로 가시면 훨씬 더 어색함이 좀
2: 예.
0: 덜할 것 같네요.
2: 예 맞아요. 예. 일단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돼.
0: 네네.
2: 그래야
0: 예.
2: 방법 천국의 문이 이제 열리는 걸 스스로 보거든요.
0: 네네.
2: 예. 또 자, 있습니다.
0: 자 그러면은
2: 예.
0: 이번에
2: 이분도 무교예요.
0: 자 예. 다른 분.
2: 예.
0: 오늘 뭐 무교 뭐 사기단 같은 아까 부부 사기단. 뭐 무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2: 6046번 아마 이게 아니고. 이게 옆에서 도와줘.
0: 옆에서
2: 이게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오늘 참 어려운
0: 새끼라를 아는 분들이
2: 예.
0: 야 이렇게 나단이라고 보내 무교라고
2: 쌍문동
0: 보내
2: 쌍문동 또 쌍문들 아닐까 싶어요.
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3: 안녕하십니까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3: 네네.
0: 통화 지금 가능하시죠?
3: 네네.
0: 예예. 예. 아까 나단 무교라고 보내신 분 맞죠?
3: 네.
0: 본인이 무교 맞아요?
3: 아닌데요.
0: 그러면요? 네.
3: 아 친구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건데 왜?
0: 아 친구가 뭐가... 친구가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3: 네 문자 보내달라고 해서요.
0: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교 아니세요?
2: 교회 안 다니시냐?
0: 예? 예?
3: 기독교예요.
0: 기독교예요? 근데 네. 왜 무교라고 보내셨을까요?
3: 그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보내줬는데.
0: 아 친구가 나단 무교라고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3: 네.
0: 두 분 안 친하죠?
3: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지금
0: 아니,
3: 제가
0: 지금 6046번님이 전화... 교회를 다닌다면서요.
3: 누구요?
0: 그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교회 다닌다면서요.
3: 네, 네, 네.
0: 근데 그 친구분은 지금 전화 받으시는 6046번님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3: 아, 그래요.
0: 예,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문자 보내세요. 이건데 친구 너 교회 안 다니니까 무교라고 보내 이렇게 한 거예요.
3: 아, 그 뜻이었어요.
0: 네.
3: 문자 한 통만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0: 그러니까 그
3: 건데.
0: 친구는 교회 다니나요?
3: 네, 다녀요.
0: 그러니까 이제 막 착각하셨나 봐요. 6046번님이 교회 현재 네. 다니고 있는 거를 모르시나 봐요.
3: 네.
2: 교회 잘 다니시죠?
3: 아, 잘은 안 다닙니다.
0: 잘은 안 다니구나.
2: 잘은 1년에 한 번씩 네네네. 가시나 그럼?
0: 그러니까 어떻게 가시는데요?
3: 네?
0: 어떻게 가시는데?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그런 거. 매주 안 가세요?
3: 매주 안 가요. 네.
0: 아,
3: 근데
0: 그래.
3: 이게 뭘까요? 지금 전화하신 게?
0: 이게 지금 극동방송이라고
2: 생방송
0: 들어봤어요? 극동방송이라고?
3: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0: 처음 들어봐요?
3: 네.
0: 이게 그 친구가 왜 보내라고 한 줄 알겠네요. 매주 지금 못 가고 계시니까, 한번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고 한 것 같아요.
3: 네.
0: 그럼 매주 못 가시고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시는 겁니까?
3: 그냥 제가 뭐 힘들 때?
0: 힘들 때.
2: 아, 그래 방학생이
0: 힘들 때 한 1년에 진짜 한두 번 가시는 거예요?
3: 네.
2: 이제 이해됐습니다.
0: 그렇구나.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 때 이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네,
2: 부활절 때.
0: 그런 때 한 번씩 가시나 봐요. 아닌가요?
3: 네, 맞습니다.
0: 뭐, 맞구나.
2: 그러니까 들켰네.
0: 그러니까 친구가 보내라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지금 잘은 못 다니고 계시는 분들에게 잘 다닐 수 있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기독교 방송,
3: 네.
0: 극동 방송에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 지역은 어디세요? 그런데요. 지역.
3: 지역이요. 예. 전주예요.
2: 전주.
0: 전주.
2: 오늘 전주 목 터졌네.
0: 그 전주 내가 볼 때 아까 그 동생
2: 예.
0: 보내라고 했던 언니 있잖아요.
2: 예.
0: 그 언니가 싹 보냈나 봐. 야, 너도 보내. 혹시 그 지금 그 보내라고 한 친구분이 윤 뭐 지혜라고 했던가요?
2: 예.
0: 맞나요? 동일 인물인가요?
1: 맞아요.
0: 맞나요?
1: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0: 그 윤지혜님이 지금 동생한테도 보내라고 하고

0: 친구한테도 보내라고 했구나.
1: 아, 그래요?
0: 아무튼 오늘 잘하셨어요. 잘하셨고요. 우리 6046번님이 오늘 네. 우연히 전화 연결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전화 연결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요? 6046번님을 선택하셨고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1: 깜짝 놀랐어요.
2: 아, 이게 지금 생방송인지 전국으로 다 나가는 생방송이거든요.
1: 아, 그래요?
2: 예. 어머. 우연 아니에요. 우연 아니야.
0: 네. 저희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좀 전에 통화된 분도 윤지혜 네. 님의 이제 동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2: 예.
0: 아, 일단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2: 예.
0: 선물. 아, 네. 선물 제가 불러볼 테니까 골라 보세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그다음에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2: 네.
1: 아, 그래요?
2: 네.
0: 여기서 고르신다면?
1: 첫 번째 거 할게요. 첫 번째 거.
0: 소곱창.
2: 예, 소곱창.
0: 네, 네. 소곱창 전골로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고 저희가 이제 구글 링크 보내면 거기다가 이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겠고요.
1: 네.
0: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곳이 전주에 있는 교회죠?
1: 맞아요.
0: 혹시 교회 이름이 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1: 아니요.
0: 알겠습니다. 그럼 방송 끝나고 제가 따로 한번 전화할 테니까요. 자, 그 교회를 이번 주부터 꼭 다시 가셔야 돼요, 이제.
2: 예? 예, 이제 제대로 가셔야죠, 이제.
0: 그러니까.
2: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0: 예.
2: 정말.
0: 예. 자,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0: 예.
2: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 기도하시죠.
1: 네, 네.
2: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릴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2: 아우, 감사합니다.
0: 아멘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멘이에요. 자, 우리 네. 6046번님 오늘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네.
0: 교회를 가끔 이렇게 가신다고 했지만요.
1: 네.
0: 한번 꾸준히 교회를 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좀 아시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혹시 복음 아세요? 6046번이? 천국 가는 방법?
1: 깊지 않습니다.
0: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혹시 아세요?
1: 네.
0: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1: 아, 잘 모릅니다.
0: 자, 목사님 한번 얘기해
2: 예.
0: 주시죠.
2: 천국은 오직 예수님 믿으면 돼요.
1: 네.
2: 예. 그거 하나 길밖에 없어요.
0: 예.
2: 성경은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부르신다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잔치에 예복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갈 수 있거든요.
0: 예. 그래요. 그 우리가 성경에도 나왔듯이 착한 행실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6046번님 꼭 예수님 믿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거든요.
2: 그럼요.
0: 예수님 잘 믿고.
2: 예.
0: 그래서 아까 그 친구 윤지혜님.
2: 예.
0: 아마 이제 방송 끝나면 이따가 전화 올 겁니다. 전화 오면은 같이 서로 이렇게 합의하셔가지고 예. 그 친구와 함께 그 교회를 꼭 이번 주부터

0: 가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아니면 그 1년에 한두 번 가시는 그 교회 그쪽으로 가셔도 좋고요. 예.
1: 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예. 와.
0: 오늘 무교가 많은데
2: 예.
0: 전화해 보면 다 우리 윤지혜님 다,
2: 다 보냈지만 다 갑자기 막 뻥 쳐졌어요.
0: 신청한 게 아닌가 모른. 예.
2: 예, 오늘 지금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0: 그러니까
2: 무교가.
0: 오, 엄청 뿌렸나 봐요.
2: 예.
0: 무교라고 보내 이러면서.
2: 예. 예. 완전히.
0: 그러니까.
2: 예.
0: 자, 그러면 그래도.
2: 그래도 또.
0: 그래도
2: 또.
0: 우리가 전화해야죠.
2: 예, 해야죠.
0: 아,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얼마 안.
2: 이게.
0: 시간이.
2: 예.
0: 아,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좀 애매하네요. 아,
2: 야, 이거 어떡하지?
0: 더 있는데
2: 예.
0: 방송 끝나고
2: 예.
0: 목사님 저하고 함께 또
2: 예.
0: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예.
2: 예.
0: 자, 오늘 이렇게 그리고 아까 그 전화했는데
2: 예.
0: 안 받았던 분들도 계시고,
2: 예.
0: 아, 아까 그 이어폰에서 바꾸다가
2: 예.
0: 전화 통화 안 된 분도 계시는데,
2: 예.
0: 꼭 방송 끝나고 나서 꼭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고,
2: 예.
0: 오늘 무교나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은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2: 예.
0: 무조건 선물을 드리겠고,
2: 예.
0: 다 저희가 끝나고 나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0: 너무 귀한 자매 아름다워요. 꼭 함께 교회 나가시길
2: 예.
0: 바란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두 분 애쓰시는 모습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주에 그분 꼭 가실 것 같아요.
2: 아, 가실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0: 그러니까요. 와.
2: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0: 예.
2: 지금요.
0: 전주 땅에 전도의 부흥이 활활 타오르기를.
2: 그러니까. 그러면
0: 그러니까.
2: 이곳은 그렇게 될 겁니다.
0: 그렇습니다.
2: 예,
0: 예, 예. 예. 예. 집에서 방송은 많이 듣고 있다. 항상 진행하시는 PD님 감사합니다. 이 방송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9202번님이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2: 서프라이즈.
0: 아, 와. 오, 계약하신 분도 있네요, 이렇게.
2: 예, 예, 예.
0: 우리 2251번님, 지난 4월에 통화했던 분인데,
2: 예.
0: 이분도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2: 예.
0: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 가는 차 안에서 윤아, 윤호, 윤서, 윤희, 사남매하고 듣고 계신다고. 목사님의 힘찬 목소리에 둘째가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2: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50대 마지막 생일 부산 개인 택시 기사님, 김기덕 기사님, 고맙습니다.
2: 예, 축하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2: 아유, 축하합니다.
0: 자, 오늘도 다 저희가 사연을 소개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2: 예.
0: 우리 영원한 천사 전영찬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는 김인수였어요. 고맙습니다.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0: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 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 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남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0: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부지런히 만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하고, 어떤 사람 공부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루 동안 많은 일을 하지만, 돌아보면, 뭐가 먼저인지를 놓치고, 그냥 열심히 하루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우선순위,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 삶에 있어서 먼저인 것을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없으면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지만 내 삶에 살면 살수록 행복 대신 불행이 밀려오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없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내 선택에 먼저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오늘 저는 그런 질문과 함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당시 아주 유명한 율법 교사가 찾아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의 교수쯤 될까요? 그 율법을 전공하고 공부한 엘리트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당신 공부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그 율법을 공부한 사람답게 모범 답안을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율법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회심의 질문 하나를 또 던져요. 그러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속에 도대체 저에게 그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평범한 질문 같지만 이 율법 교사가 의도한 조금 의도가 나쁜 사악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러면 그동안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이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당신의 사역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반대로 죄인들까지도 다 당신 이웃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탄과 심지어 고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질문의 위기 속에서 지혜롭게 이 사람에게 그 질문에 도전을 하며 던지시는 대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질문의 대답을 비유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비유는 두 도시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배경으로 한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로 한 2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도 차이가 한 1000m 돼요.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고 여리고가 낮은 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무슨 길이 지금처럼 잘나 있었겠습니까? 자연 길 그대로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 차이가 나니까는 험한 길이에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그 당시에 아주 큰

대도시예요. 대표적인 두 대도시예요. 그러니 두 도시 사이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을 것이고 물자가 수시로 오고 가는 길인데, 길이 험하다 보니 이 길에서 때때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물건을 빼앗고 행인을 덮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악명 높은 길이에요. 바로 이 길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강도의 습격을 당해서 가진 것다 뺏기고 실컷 얻어 맞아가지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때마침 너무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이렇게 죽어가는 이 사람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이 자리를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성직자의 의무를 감당하고 집으로 가고 있다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에 성직자가 아니, 가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당연히 도울 거라는 상식적인 계산을 우리 모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자꾸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제사장들이 지키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시신이라든지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순간, 그때부터 7일 동안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공적인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제사장이 내일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어떤 공적인 일을 하거나 누구 심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뭐 해야 될 그런 성직자로서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지금 피 흘려 죽어가는 이 사람을 만졌다가 이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면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공적인 사역들, 계획들, 이미 스케줄에 잡혀 있는 일들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적인 사역과 기본적인 윤리 사이에 이 제사장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결국 안전을 선택합니다. 할수 없이 이 사람을 외면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지나칩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을 조금 제가 변론해 주자면, 할수 없이 가지만 빨리 다른 사람, 하나님 누굴 보내서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때마침 제사장이 떠나간 바로 뒤에 레위인이 또 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쓰러진 사람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조금 전에 제사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합리화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길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하고는 수백 년 동안 원수 관계로 지내온 민족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사마리아인들의 자손들이 혼혈아가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민족성이 강한 유대인들은 외국인들하고 혼혈아로 태어난 그 사마리아인들을 율법적으로 더러운 민족이라고 배타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사마리아인을 만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경멸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도 그런 대접을 하는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 없어서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이 쓰러져 죽어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이 유대인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배경, 그들의 그동안 가져온 섭섭함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인 걸 알지만

얼른 달려가서 가방에서 포도주와 올리브를 꺼내서 소독을 해주고 상처 위에 기름으로 발라주고 응급처치를 해요. 그리고 아직 의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가장 가까운 여관으로 급하게 가서 이 사람을 눕히고 여관 주인에게 내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는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내가 있는 우선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두 데나리온을 이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줘요. 두 데나리온이면 지금 2026년도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을 주고 혹시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다 드릴 테니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 인물 가운데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우리는 다 쉽게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이두 사람이 무슨 그렇게 악당일을 한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두 사람이 그냥 외면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개인적 선택 때문에 공적인 일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지면 7일 동안 성전의 업무를 못 보니 나로 인해서 성전이 드려야 될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중단되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선택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효율적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예수님도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조금도 두둔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할수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언급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두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말해요. 대신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기꺼이 손해를 본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 당시 그런 문화 또 제사장 레위인의 특수성 이런 걸다 고려하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은 거에 대한 비판은 할수 있지만 그렇게 냉소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을 텐데 이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박한 평가를 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을 주목하고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일부러.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평생 가장 중요한 먼저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람 살리는데 내가 이게 손해되는 걸 알아요. 사람 살리는데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줄곧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손해보고도 그걸 항상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먼저 우리가 이것이 먼저 우리의 가치고 이것이 어떤 선택을 할때 제일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효율성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늘 먼저이어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저는 회복

극복하고 계몽해야 될 첫 번째 주제라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남의 아픔과 남의 어려움에 끼어드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내 계획이 남들에 의해서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 당연하죠.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하나 살아가기도 힘겹고 나 하나 버티기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살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내가 남을 돕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시간이 좀 있고 또 좀 삶의 여유가 있고 뭐 내가 읽어놓은 뭐가 좀 있어서 아 이제 좀 남을 도와도 돼. 이럴 때 남을 돕는 게 그게 상식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 살기도 어려운데 내 어려운 월급에서 누구를 도와주고 내 시간도 내기 어려운데 내가 내 자녀들 좀 돌보는 것도 못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뭐 이거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다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도 안 되면서 남을 위해 뭔가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그닥 좋은 눈으로 보지 않고 아니 뭘 그렇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조금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이 던지는 이야기 속에 반론을 하기 위한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미국에 가면 제일 큰 통신회사가 T-모바일이라는 통신사예요. 근데 이 T-모바일에서 2019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모든 고객센터의 제1의 원칙은 평균 통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고 빨리 끊고 다음 전화를 받아야 효율적인 고객센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T-모바일에서 이 정책을 뒤집는 정책 발표를 경영진이 해요. 어떤 거냐면 통화 시간이 얼마나 길어도 상관없다. 고객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충분히 해결해 주어라. 이 경영 방식을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T-모바일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 많은 민원인들을 한 사람이 한 시간, 두 시간 얘기하는 걸 들어주면서 충분히 그 사람이 해결될 때까지 최대한 그렇게 하라고 경영 방침을 바꾸면 이거는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비효율적인 경영의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왔어요. 첫 번째, 직원 이직률이 이전보다 31% 감소하면서 회사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대요. 두 번째, 고객 이탈률이 역대 최저였고 반대로 고객 만족도는 역사상 압도적 1위를 찍습니다. 무엇보다 불만을 가진 고객들이 두 번, 세 번 전화한 일이 사라지면서 전체 서비스 운영 비용이 오히려 13% 줄어들면서 경영상 이익을 회사에 가져오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너무나 의외의 결과에 놀라지만 저는 이 결과는 이미 예견된 거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T-모바일처럼 사람 살리는 일을 먼저 선택하면서 소위 효율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평생 추구한 사역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루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울면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받아요. 지금 이 상황은 속된 말로 1분 1초가 피말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세요. 왠지 아십니까? 12년 동안 만성하혈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생명이 분초를 다투고 있는 시간에 멈춰서서 한가하게 그 여인과 눈을 마주하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병도 낫지만 네 영혼도 치유한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 머물면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 속에, 회당장의 생각 속에 더 급한 일은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리고, 이 사람은 당장 죽는 병은 아니니까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효율성을 들어 비판하는 일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길거리에 버려진 한 여인을 살리는 일에 그 자리에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린 딸도 결국 살려내요.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먼저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라고 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인 사람이 귀하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효율보다 사람이 먼저고 살리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 사역을 줄곧 감당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우리 나름대로의 내 계획과 스케줄에 의해서 효율을 따라가다 보니 때로는 당장 자녀가 부모에게, 어쩌면 가장 마지막 부모에게 SOS 구호 신청을 보내는데, 부부니까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고 기댈 데가 없어서 그 마지막 부부에게, 자기 배우자에게 마지막 구호 요청을 보내는데, 나는 지금 일해야 되니까,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는 지금 바쁘니까, 그 한 생명의 마지막 혈루병 앓는 여인의 외침 같은 그 거리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를 담아주지 못하는 우리들, 너무 효율성이나 결과와 남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우리는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사춘기 아이가 아빠 내 얘기 좀 들어봐,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여보 나 이 이야기 해야 되겠어, 근데 지금 안 돼, 나 출장 가야 되니까, 지금 고객하고 만나서 이거 해야 되니까 안 돼, 이 효율성 때문에 내 앞에 놓인 진짜 회복해야 될 사람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보람된 일이 뭐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가족들이 보낸 문자 속에 아무리 바빠도 잠시 호흡하고 답장 하나 보내주시고, 직장 동료에게 먼저 커피 한 잔 주면서 그 5분의 위로와 대화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지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리 바쁘고 지금 아무리 분주해도 단 몇 분이라도 삶의 여유를 여러분의 곁을 내어주는 그 여유를 가질 때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잃어버리지 말고, 아니 이미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사람을 나에게 왔을 때 지켜내고 살려내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팍팍하고 어려운 현실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0: 열심히 사는 것하고 잘 사는 건 달라요. 열심히 살되 진짜로 잘 살으려면 이 먼저를 뒤로 빼놓지 말고 이 먼저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번 꿈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성가의 샘 진행의 장원양국교회 변세원 장로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

지면서 건강이 걱정이 되는 계절입니다. 과로는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하루 8번 손 씻기로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늘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분,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귀하고 비밀한 이름, 그 이름 예수. 송명희 작시 그 이름을 실로암 선교 합창단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찬양입니다. 안산 시립 합창단의 노래로 담백기 편곡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를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작곡자 조지 베버리 셰어는 한때 돈과 명예가 약속된 직업을 택할 뻔하였으나 이 복음성시에 큰 감동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성가만을 부르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 평생을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다가 향년 104세를 일기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오늘은 바리톤 최현수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아야 하듯이 그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소재했다고 언제까지나 방안이 깨끗한 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번 반성하고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먹은 뜻을 오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우리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라노 신용욱의 음성으로 찬송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보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남은 주간도 매일매일 뜻을 새롭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장원영국교회 변세원 장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클럽 마중물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알람 몇 개나 맞춰두고 일어나셨나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알람을 딱 하나만 맞추는 사람, 그리고 마치 계단처럼 알람을 대여섯 개씩 맞춰놓는 사람. 첫 번째 사람

사람은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지만 두 번째 사람은 한 번 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며 아침마다 자신과 치열한 협상을 벌이죠. 여기에는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대요. 한 번에 일어나는 사람은 확실하게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고, 여러 개를 맞추는 사람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결국 둘 다 하루를 잘 보내보겠다는 마음인 건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자기만의 생존 전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계획표를 만들고, 누군가는 커피부터 내리고, 누군가는 출근길에 음악을 틀고, 누군가는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루를 잘 살아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알람 하나로 시작했든 다섯 개로 시작했든 오늘 하루 애쓰며 달려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6월 17일 수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은희의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마커스 워십의 주손길이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충전이었죠. 은혜 충전 라이브에 충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인증도 되고 또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출석 단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전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 2850님께서 칼퇴하셨나봐요. 예, 칼퇴 성공하셨네요. 뾰로롱 집으로 가는 길 하시면서 알람보다 먼저 깨서 선빵 꺼버리는 사람 여기요.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선빵으로 꺼버리시면 그 이후에 못 일어나시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몇 번 경험이 있는데 알람을 맞춰놓고, 저는 계단식으로 맞춰놓는 사람이거든요. 예, 한 5개씩. 그래서 알람을 이렇게 끄다가 마지막 알람인 줄 모르고 끄고 다시 잠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뭐 아주 아찔하죠. 하지만 우리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꼴밤을 때리십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번쩍 떠져요. 예, 그렇게 일어난 적이 몇 번 있었고, 지난주였나요? 주일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정말 못 일어났어요. 아예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람이. 그래서 아침에 이 청소년부 교사임에도 또 총무임에도 예배를 늦었던 아주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 알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한 번에 일어나시는지, 아니면 또 한 5개씩 맞춰두고 일어나시는지, 아니면 2850님처럼 먼저 깨서 꺼버리는 사람이신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789님께서도 충전하시면서 출석 단어 남겨주셨고요. 0720님, 전 알람을 한번 맞춰놓고 시작하지만 바로 일어나진 않고요. 시계를 보고 시작을 하신다고 하네요. 네, 극동방송을 청취하면서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 그리고 또 시간마다 충실히 들으면서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하루 안에서도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보낼 때가 많죠. 하시면서 충전 남겨주셨고, 오늘은 아침부터 나갔다가 오니 조금은 피곤하네요. 하지만 은혜 충전 라이브로 피로가 싹 지나갑니다. 늘 함께해요 라고 우리 또 댓글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9507님 충전하면서 오늘은 드라이브 다녀왔습니다 하셨는데, 어디로 다녀오셨죠? 예, 어디로 다녀오셨는지도 남겨주시고 또 사진도 찍으셨으면 예쁜 풍경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함께 나가봐야겠죠. 오늘은 수요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 넌센스 퀴즈가 준비된 날인데요.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알은 알인데 우리에게 좋지 않은 알이 있습니다. 알, 뭐 이 다갈, 개, 이

이 달걀이라고 하죠. 뭐 다갈, 메추리 알 이런 것처럼 알은 알인데 우리에게 좋지 않은 알이에요. 요 알은 성경에 등장하는 알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방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이방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좀 여기까지만 문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조금 더 힌트는, 조금 더 큰 힌트는 잠시 후에 드려보겠습니다. 알은 알인데 우리에게 좋지 않은 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죠. 안성진이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네, 지금 정답과 오답들이 마구마구 섞여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답을 잘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 퀴즈, 알은 알인데 우리에게 해로운 알은, 특히 우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로웠던 알은 무엇일까요? 정답 계속해서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자, 1644님께서 이 시간 처음 출석하신다고 오후에는 학원 차량 운전하는데 이어폰 끼고 듣고 있었네요. 비는 시간에 잠시 들렀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우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예, 이제 또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선물도 많이 나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우리 1644님 너무너무 환영하고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Every day.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문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한 번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은 알인데 우리에게 해로운 알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알이고요. 이 알은 이방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두 글자. 또 이 여러 이방신 중에 아세라 신과 항상 같이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정도면 뭐 다들 아셨겠죠. 우리에게 좋지 않은 해로운 알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답과 오답이 섞여서 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2850님께서 아, 요거 말해도 될까요? 네, 요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 댓글, 어플리케이션 댓글을 통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파이어, 이거 하고, 이거 안 돼요, 안 돼. 이거 틀렸습니다. 예, 이거 안 돼요. 네, 저 이 오답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센스 있는 오답들 좋아하는데, 요거는 안 됩니다. 네, 요거는 방송 불가기 때문에. 아, 0842님 총알, 아니고요. 9277님 아, 벨리알. 아, 오늘 좀 오답들이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 마음에 듭니다. 예. 4397님,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알이죠. 라고 정답 보내주셨고, 한번 읽어주셈 하고 3268님 남겨주셨는데, 정답 맞습니다. 예.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1615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영화부 교사를 4년째 섬기고 있는 남교사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엘리야와 요 선지자의 대결을 말씀에 전해주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매일 퇴근할 때 열심히 청취하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정답도 보내주셨네요. 네, 우리 4352님 미주알 고주알 아니고요. 아, 요런, 네, 오늘 한번 오다 퍼레이드도 한번 가볼까요? 네, 알로 끝나는 정답인데 오다 퍼레이드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3126님 바발. 예, 바발 아니고요. 예. 아, 우리 1886님 정답 보내주셨고 8217님 아, 정답 3번이나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2308 예담 청년님 아, 충전 오늘 아는 형이랑 점심 먹고 바닷가를 구경하고 오셨다고. 혹시 사진 좀 있으신가요? 제가 바다를 또 좋아하는데 사진이 있으시면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어, 저도 처음 출첵합니다. 유니유니 박유니님 6622님입니다. 6662님. 아우, 오늘 또 처음 출첵하신 분. 우리 제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처음 출첵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좀 더 드려야겠어요. 예, 제가 저에게 기프티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요 막강한 권한이 생겼거든요. 예. 처음 출석하시는 분이나 아, 혹은 또 뭐 가장 딱 시작하자마자 1번으로 가장 첫 번째로 문자나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저에게 기프티콘이 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유니유니 박유니님 환영하고요. 정답 보내주신 우리 8093님 우리 두 따님은 잘 크고 있나요? 우리 항상 택배 일하시면서 들으시는데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4420님은 샬롬 PD님 안녕하세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모여서 저희가 갈 제주 땅과 북촌교회, 대울교회를 교회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가 28년 살면서 처음으로 어제 기도하다 눈물이 나셨다고. 어쩌면 이 눈물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아, 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주도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4420님이신데 아, 잘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4420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783님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오늘 너무 더웠는데 찬양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좀 습했죠, 날씨가. 예. 밖에 날씨가 기온도 높았는데 좀 습해가지고 더 덥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더운 하루 이겨내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예, 이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은혜도 에너지도 충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6864님께서 알람 5분이나 10분 후에 한 번 더 설정해놓고 잡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아, 자칫 내가 설정해놓은 줄 알고 잠들었다가, 아, 눈을 떴는데 하루가 너무 개운하고, 밖에는 새가 막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아, 정말 뭐, 나 왜 이렇게 몸이 가볍지? 하면 지각입니다. 예. 아, 그럼 지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난 겁니다. 핸드폰을 딱 열어놓으면 부재중 통화가 막 10통씩 와 있고, 너 어디니? 왜 안 오니? 이 메신저도 와 있고. 아, 그러면서 우리 당첨된지 모르고 있다가 오늘 극동방송에서 택배가 왔다는 문자 보고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선물이 잘 도착했다는 문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1766님은 정답 보내주시면서 운전 중에 문자 드립니다 하셨는데 정차하고 보내주시는 거겠죠. 예, 운행 중에는 안 됩니다. 위험해요. 지난번에 한번 이 목숨 걸고 보내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자, 오늘 정답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오늘 문제 정답만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그 출석 단어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 저녁 5시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는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2부에서는 누가의 처방전 준비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누가의 처방전에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어제 4918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인데요. 서목의 나 주의 도움받고자 함께하신 후에 저희는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머나 교회 배성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한 사람 베드로,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제자들이 첫사랑과 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주시는 장면, 특별히 베드로에게 많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 보면은 디베라 호수인데요,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에 왜 갔을까?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중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마 그때 약속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했기 때문에 갔는데, 이 베드로가 갈릴리에 갔지만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 있으니까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날 밤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참 이상하다. 그러는데 날이 새어갑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이

0: 바닷가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 여러분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0: 없습니다.
1: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물고기

0: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고개를 잡았지만 한 말을 잡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고개를 잡았어요. 이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이시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옷을 입은 채 바다에 뛰어내려서 주님께 갔습니다.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9절을 보시면 9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0: 예수님께 와보니 뭐가 놓여 있었나요? 숯불입니다. 숯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숯불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여기는 숯불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또다시 등장하는 딱 두 번만 등장하는데 여기와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숯불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거기가 대제사장의 집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지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웠는지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사람이 모르겠다 싶어서 베드로는 숯불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알아본 종들이 말하죠. 당신은 예수님이 제사장 중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 베드로는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나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제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숯불 앞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또다시 숯불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숯불이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때의 숯불,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유일하게 두 번이 쓰이는 겁니다. 헬라어로 안트라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숯불을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숯불을 피워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숯불을 피워놓으셨을까요? 예수님 본인에게도 이 숯불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다 주님이 그걸 보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숯불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도 다 보고 계셨어요. 이 숯불은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수치스러운 숯불이고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러운 숯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수치의 숯불, 고통의 숯불을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상처를 받으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님, 저는 그 장면 꼴도 보기 싫어요. 저는 그쪽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숯불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숯불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숯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의 자리를 예수님은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숯불 가운데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숯불을 우리 예수님은 회복의 숯불로 바꾸어주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숯불은 과거의 상처고 고통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란 복음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주님이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과거를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과거는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의 포맷을 누르면 싹 지워지는 것처럼 데이터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복음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를 삭제하고 그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은 과거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만 새롭게 하나요? 과거를 새롭게 만드셔서 현재를 살아낼 수 있도록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배신, 모욕, 비난을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회복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이 숯불을 피워놓으신,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해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기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는 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치워버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숯불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 기억들, 하나님을 떠난 기억들, 정말 다 잊어버리고 싶은 수많은 상처에 그는 기억들, 그 부끄러운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억들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떠나버린 엉망인 숯불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그렇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시는데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그 과거의 수많은 고통을 그대로 가진 채, 그 인생의 발목을 잡힌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너무나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과거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 숯불, 정말 상처와 실패와 고통 다 지워버리고 싶은 숯불을 예수님은 아세요. 근데 그 숯불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만났던 그 숯불, 숯불을 봤을 때 뭐가 생각나겠어요? 대제사장의 뜰, 주님을 부인했던 숯불이 생각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의 숯불 앞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기억하기 싫은 것들,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들, 그리고 가장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치욕과 실패와 아픔의 숯불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다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는 풍성한 교제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벼룩에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말씀 10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그 못 잡았는데 예수님 한 말씀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안 찢어졌죠. 153마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하십시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은 와서 아침 식사하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조반을 먹어라 하시기 전에 놀란 것은 이미 밥상이 다 차려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올라오기 전에, 제자들이 배를 멈추고 육지로 올라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먼저 아침 밥상을 다 치러 놓으셨어요. 여러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어떤 밥상입니까? 어머니의 밥상이죠. 맘스 테이블. 와서 밥 먹자. 아침 먹자. 밥상은 이미 다 차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여러분 많이 준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먼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은혜의 밥상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놀라운 표현이 이어집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0: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어요. 누구시죠?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설명도 필요 없었어요. 변명도 필요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밥상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0: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은 시간을 좀 천천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주셨어요. 누구를 시킨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을 손을 들어서 자기를 부인했던 제자들, 다 배신했던 제자들 앞에 그 중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 앞에 가셔서 떡을 가지고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밥상을 차려놓고 그분의 손으로 떡을 집어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을 나눠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배신한 제자들 가슴에 품고 밥상 차려놓고 떡을 나눠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아침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생선, 떡, 참 초라할 수 있지만은 이 밥상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밥상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떡을 차려주시는 걸 보고 이 떡을 나눠주신 걸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장면이 생각납니다. 지난주 보았던 오병이요. 버릇도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예수님이 그 작은 양식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하시고 나눠주셨을 때 수만 명이 먹었던 기적을 보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에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어라.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을 상징하는 거다. 나를 잊지 마라.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빈들이었고요. 마지막 만찬은 집이었습니다.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머니의 앞심 밥상 같은 은혜의 밥상은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서 주신 것입니다. 떡을 떼어 떡을 돌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세 장면은 똑같은 공동점이 있어요. 오병이어, 마지막 만찬, 갈릴리 바다의 아침 식사는 똑같은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떡을 주시는 예수님이고, 떡이란 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떡을 들어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풍성한 교제의 밥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밥상이 오늘 여기 예배 시간이 은혜의 밥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성경에 보면 밥을 먹는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차려놓으신 밥상에 우리는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배 시간으로 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아주 감동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을 못 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인격적인 교제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문을 열 필요도 없죠. 주님이 아침 먹자. 그때 우리는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밥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은혜의 밥상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 차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올 때 뭔가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지만 그 기쁨의 헌신이죠. 뭔가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빈틈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회개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올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는 나오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밥상 차려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밥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오신 다올레주의 VIP 성도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참 부끄럽잖아요. 완벽하게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이 없어도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앉으면 돼요. 밥상을 차려두셨어요. 그냥 앉아서 이 밥상을 차려주셨을 때 이 밥상 앞에 앉으면 됩니다. 함께 먹으면 됩니다. 이게 오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다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아직도 머리에 뭔가를 이렇게 짐을 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 은혜 밥상에 밥을 못 먹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무엇인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책감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상처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입니까? 걱정거리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차려놓은 그 은혜의 밥상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 걱정,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밥상 안에 그 앞에 다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쳤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이 숯불 베드로, 이 사건이 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어떻게 하냐고요? 사랑하느냐. 시몬, 이 사랑하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베드로라고 불러야 좋을 겁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거든요. 든든한 반석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 베드로라고 불릴 것이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이제 별명과 같은 건데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드로를 위한 겁니다. 이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반석처럼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비전의 이름이에요. 소망의 이름이에요. 반석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여정 앞에서 부연했던 이 베드로. 스스로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때 예수님은 시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왜 그래 부르셨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시몬아, 네가 처음 나에게 왔을 때,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니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네가 무너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약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시몬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세 번을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제가 15절 읽었기 때문에 16절도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베드로를 몇 번 부인했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죠. 이게 굉장히 주님이 그 숫자를 보고 계신 거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물으신 게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정해 봅시다. 도대체 우리는 주님이 몇 번이나 찾아오셔야 될까요? 세 번일까요?

수백 번, 수천 번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실패했던 여러분, 세 번의 이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세 번의 부인은요, 예수님의 세 번의 사랑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몇 번이 될까요? 아마 속으로 다 세우고 계실 겁니다. 못 세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제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 주님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성격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신만만하게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무너졌죠. 넘어졌죠. 신앙이 바닥을 쳤죠. 그때서야 비로소 겸손해졌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무너진 사람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불같이 뜨거운 사랑이 아니랄지라도 식어버렸지만 불타고 있는 사랑의 불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넘어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소망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소망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물으셨을 때 정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다 아시죠? 베드로 안에 있는 작은 거라 할지라도 베드로의 그 사랑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 질문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했어. 베드로야 지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추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요, 실패한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정말 나를 사랑한 게 맞아. 너 내 수제자잖아. 근데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를 향하여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의 초대예요. 베드로가 그 사랑에 잠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와야 할 마지막 고백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의 밥상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풍성하게 누리는 이 복된 은혜의 밥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7311번 서머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새해 항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세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은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창원극동방송의 30년을 돌아봤을 때 감사했던 일들이 있으실까요?
1: 첫째 좀 감사한 거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없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와서 또 정말 구원받고 또 중직자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곳곳에서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복음방송이라는 것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는 집사람이 여기에서 와 있던 자원봉사든 어쨌든 섬기면서 굉장히 좀 여러모로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또 뭐 나이도 있고 하지만은 할 수 없어서 그렇기는 해도 또 감사한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가 내가 처음 와서 지금 이제 22년째인데 처음 왔을 때 교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정말 방송국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갚아야 될 빚이 방송국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억입니다.
2: 앞으로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제가 볼 때는 큰 축 가운데 하나는 딴 것까지 보고

0: 보험을 전하되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한테 극동방송이 보험을 또 전할 수 있는 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북한을 향한 관심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질을 계속 갖고 가면은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극동방송은 특별히 자원극동방송은 처음에 우리는 이제 2세대지만은 우리 앞에 전 세대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이 커버했던 영역이 부산도 또 경상남도 전체도 뭐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에도 생기고 또 진주에도 또 생기고 또 다른 방송국들이 또 역할들을 이쪽으로도 옮겨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러나 우리 전국동방송국을 사랑하는 많은 전파 선교사들이 있고 또 교회들과 목사님들 또 많은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들만 잘하면은 힘을 다해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1: 이곳 경남 땅의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특별히 뭐 중보기도를 한다든지 마마기도회를 한다든지 너무너무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방송국을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전파 선교사로 많이들 수고하고 계신데 더 많은 사랑을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송국 파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어노인팅의 인도하는 빛으로 출발합니다.

4833님 2부 충전 입장 제 마음을 충전해주세요 라고 입장 문자 남겨주셨고요 7876님도 우리 여수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입장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2부 입장하시는 여러분들, 2부 입장 문자, 입장 댓글들도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니 PD 충디가 여러분의 입장 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1: 아멘.
0: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네.

0: 왕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 할렐루야. 은혜의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어노인팅의 인도하는 빛으로 힘차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2003님 충전 하시면서 2부 입장 출석 댓글 남겨주셨고요. 0720님 2부 왔단께요 라고 우리 또 출석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0842님은 김해에서 일 마치고 함안까지 충전하러 갑니다. 우리 퇴근길 은혜 충전 라이브로 에너지와 은혜를 마음껏 충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릿찌릿 충전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8720님도 충전이라고 출석 단어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충전 이 출석 단어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데일리 미션 성경 넌센스 퀴즈 우리 1부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알은 알인데 우리에게 해로운 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알이 있는데요. 이 알은 성경에 등장하는 알이기도 하고요. 이방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두 글자고요. 이 여러 이방신들 중에 아세라신과 항상 같이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요 정도면 다들 아셨을 것 같아요. 네,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고 재밌는 오답들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예, 오답들도 앞서 1부에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오답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 3126님

아, 팥죽의 새알이죠. 네, 팥죽의 새알 오답이고요. 자, 그리고 0720님 메추리알이요. 아, 메추리알, 메추리알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8093님 오리알? 오리알도. 네, 오리알, 새알, 메추리알. 앞서서 미주알, 고주알 이런 것도 좀 기억에 남고요. 아, 그리고 또 생각났던 오답이 우리 또 미주알, 고주알에 이어서 또 여러 가지 오답들 보내주셨는데, 네, 아, 찾기가 힘드네요. 네,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오답들도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7371님 정답 보내주셨고, 2003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8720님 아, 꽁알꽁알, 아, 꽁알꽁알 아니고요. 아, 그리고 4833님께서 문자 내용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아, 기도 부탁한다고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만여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CCC 여름 수련회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대학생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고 마음의 양식을 받아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충전되길 기도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새롭게 참여하는 친구들, 새롭게 참여하는 친구들도 수련회를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운 시간 보내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특히나 이제 다음 세대들, 대학생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잖아요. 네,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4833님께서 오리알, 다갈, 조개알까지 남겨주셨고, 9930님 샤랄랄랄랄. 오늘 좀 이 센스가 넘치시네요, 다들. 에, 좋습니다. 아, 센스 넘치는 오답들과 정답들을 함께 받아보고 있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출석 단어와 정답과 오답까지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누가의 처방전 만나봅니다.

0: 몸을 고치는 지혜도 건강을 지키는 지식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죠. 성경 속 의사이자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위한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제때 알아채고 올바르게 돌볼 수 있도록 매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생활 속 건강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누가의 처방전.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누가의 처방전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과 전문의 정기용입니다.
0: 자, 지난달 셋째 주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노안이랑 또 라섹 수술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백내장 그리고 녹내장과 관련한 질문들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백내장과 녹내장을 한번 정확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백내장과 녹내장이 어떤 질병이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소개를 설명을 해주시죠.
1: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안이나 백내장, 녹내장 같은 안질환의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0: 예.
1: 서서히 시야가 흐릿해지는 안질환인 백내장, 녹내장은 이걸 정상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놔두게 되면 시력을 잃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노안 질환이 백내장과 우리가 녹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백내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시력이 나빠지고 수정체에 혼탁이 있는 걸로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만은
0: 네.
1: 녹내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병이 진행될 때까지 정상이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고 잘 보인다고 해서 녹내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 녹내장이라는 것은 안구의 압력이 올라가고 또 급성 녹내장도 있지만 만성적인 녹내장이 있기 때문에 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백내장과 녹내장 같은 대표적인 노인 질환을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맞습니다. 이런 질병들을 조기에 검진하고 발견하는 것 자체가 눈 건강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렇다면

0: 일단 백내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백내장이란 질병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초기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백내장은 우리 눈 속에 있는 사진기의 렌즈에 해당되는 수정체가 노화나 약물이나 외상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혼탁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원래 투명한 상태에서 혼탁해지면서 빛을 덜 통과시키는 상태가 되는 게 백내장입니다. 이 예. 점진적인 시력 저하가 주증상입니다. 맑고 투명한 사진기의 렌즈 같은 투명한 수정체가 이제 우리가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투명함을 잃고 혼탁이 생기기 시작하고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증상이 서서히 진행돼서 언제부터 시력 저하가 시작됐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제 증상이 뿌옇게 보이고 또 두 눈에 같이 발생하지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한쪽이 더 뿌옇고 한쪽은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0: 이 백내장과 요즘 이제 뭐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눈이 나빠지는 거에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1: 그렇습니다.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루 중에 계속 시력이 침침하고 흐린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네. 스마트폰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까이 근거리 작업을 하면서 오는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하루 중에 이렇게 어떤 작업, 근거리 작업을 할 때 심해지고 또 어떨 때는 또 좀 덜해지고 하는 시력의 편차가 많은 걸로 우리가 특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뭐 멀리 보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백내장도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근거리 작업 가까이 보는 스마트폰이나 또 가까이 컴퓨터를 많이 본다고 할 때는 수정체의 조절 근육이 긴장하고 수축되기 때문에 가까이 보다가 조금 더 멀리 보면서 수정체의 조절 근육을 풀어주면서 시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만은 백내장의 경우에는 이 수정체 자체가 혼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멀리와 가까이 본다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는 없는 노화 현상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최근에 백내장 수술들을 또 많이들 하시는데 혹시 그렇다면 수술까지 가기 전에 약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1: 그렇습니다. 백내장 초기에 약물요법, 뭐 안약이라든지 먹는 약을 사용하면서 백내장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물요법만으로 이미 뿌옇게 변해버린 수정체를 원래의 투명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시력 개선은 물론 일으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효과가 증명된 치료 약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된 백내장의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누가의 처방전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0: 네, 주만 바라볼지라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안과 전문의 정기영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김부희 PD의 부위별 찬양, 우리 마음의 눈으로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의 눈으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만 바라볼지라 띄워드려봤습니다. 아, 계속해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녹내장에 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녹내장은 눈의 암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근데 저 무서운 거는 말씀하셨듯이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 뭐 검진을 사실은 매번 가기를 좀 귀찮아 하시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나요?
1: 그렇습니다. 녹내장은 말씀하신 대로 가장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검진입니다. 안과에서 내원하셔가지고 안과에서 안압을 잰다든지 시야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신경 내에 우리 이제 시신경 모양을 또 본다든지.

0: 하면서 조기 검진이 가능한데 매번 이렇게 검진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녹내장은 가족력이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고도근 씨 시력이 아주 많이 나쁜 사람들한테 녹내장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예.
0: 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혈압이나 당뇨는 한번 생기면 평생 관리가 하듯이 녹내장도 이렇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시신경 상태를 잘 파악하고 안압을 낮추는 생활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녹내장은 이렇게 조절하면서 자신의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역시 눈의 암이라고 하는 별명처럼 굉장히 좀 무서운 질병이 녹내장이네요. 아, 녹내장이 또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이 증상을 조금 늦추는 방법도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백내장은 수술요법을 통해서 원래의 맑고 깨끗한 수정체로 인공수정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본래의 시력으로 돌아올 수는 있지만 녹내장은 시신경을 상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라는 의미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녹내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면 뭐 금년부터 실천을 해야 되고 넥타이를 너무 또 조여매거나 무거운 운동기구를 드는 것도 안압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셔야 됩니다.
1: 예.
0: 무엇보다도 스트레스가 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니까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생활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안압도 체크하고 눈 안에 있는 시신경을 촬영하는 망막검사가 있습니다. 안체검사라고 해서 그런 정기검진을 통해서 6개월에 한 번이나 매년 발생 여부를 체크하고 안과병원에 내원하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정확한 진단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참 이 우리 몸을 잘 이 건강하게 가지고 가려면 참 이 미리 어떤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듯이 미리 검진하고 미리 내 몸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이야기를 나눌수록 좀 드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또 앞서서 녹내장이 가족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백내장 역시도 유전적 요인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걸까요?
0: 근데 이제 녹내장은 가족력 유전적 요인이 있지만 백내장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1: 네.
0: 우리가 이제 백내장, 녹내장 병명이 비슷하긴 하지만 백내장은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인 노화 현상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는 수정체의 혼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가 흰머리로 조금 변하듯이 우리 눈 투명한 수정체가 약간 이렇게 혼탁이 와서 뿌옇게 변하는 게 백내장이기 때문에 백내장은 유전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 질환이고 녹내장과 달리 백내장은 수술요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정복이 가능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백내장은 눈의 노화에 따라서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녹내장은 가족력과 유전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꼭 미리미리 검진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녹내장과 백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관련해서 또 하고 싶은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으실까요?
0: 그렇습니다. 백내장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술요법을 통해서 정말 수술 시간 한 15분 정도만 지나면
1: 금방 끝나네요.
0: 그렇습니다. 예, 과거하고 달리 요즘은 초음파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굉장히 백내장 수술의 수술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녹내장은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이나 당뇨를 일찍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잘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조절을 잘하면 심장병이나 뇌경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처럼
1: 예.
0: 녹내장 역시 이렇게 조기 검진에서 잘 조절해 가면 시신경 위축이나 시야의 이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끝으로 이 질병들을 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좀 가지면 좋은 습관들이 어떤 게 좀 있을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이제 조기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할 때 무거운 거 들지 않게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을 때는 특히 녹내장은 꼭 정기 검진해가지고 고도 근시가 있을 때 가족력이 있을 때는 이런 검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더 이상 심해지지 않는 진행되지 않는 질환으로 가는 그런 예방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0: 관리나 눈에 대한 예방책들을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육안의 눈도 물론 건강하셔야 되겠지만 또 이런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육안의 눈뿐만이 아니라 심안과 영안의 눈으로 우리 이웃을 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도 육안의 눈에 더해서 우리 영안의 눈까지 잘 짚어주신 우리 정기용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매월 셋째 주 우리 정기용 원장님과 만나 뵙고 있는데 이제는 좀 썸머 스페셜 기간에 들어가면서 누가의 처방전보다는 또 색다른 모습으로 한 번 더 정기용 원장님을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박사님 김로구 박사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신건강과 관련한 궁금한 내용들 한 주 동안 문자와 댓글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용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0: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1: 현재 시각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누가의 처방전에 이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영혼의 햇빛빛이니 그리고 어린이 잔치 관련한 내용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어요.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앞서 들으셨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고 간식도 있고 선물도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꼭 교회 다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하고 싶은 어린이들이 있다면 주변에 그 어린이들을 함께 데리고 가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인 만큼 우리 교회 어린이들 그리고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어린이들 모두 함께 데리고 가셔서 행복한 시간들, 기쁨의 시간들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모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0720님께서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꼭 물어봐달라고 하셨어요. 이 질문을 제가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꼭 문자로 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남겨주셔야 돼요. 네. 자, 오늘 우리 데일리 미션 성경 넌센스 퀴즈 문제였죠. 성경 넌센스 퀴즈 우리 정답과 오답을 우리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0720님 미주알 고주알 앞서서 나왔던 오답입니다. 자, 오늘 정답 말씀을 드려야겠죠. 오늘 정답. 오늘 문제가 알은 알인데 우리에게 해로운 알은 어떤 알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알이고 이방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라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바알신. 우리 아세라신과 함께 등장하는 바알신, 아세라신. 여기 이렇게 함께 등장하는 바알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바알. 앞서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우리 산위에서 대결을 펼쳤던 선지자들이 바로 이 바알 선지자들이기도 했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정답 맞추신 분들 우리 선물 리스트에 올라가니까요. 우리 남은 데일리 미션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에게 이 기프티콘을 쏴드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처음 문자 보내시는 분들, 본인이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여기 다 티가 나거든요. 예, 처음이다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기프티콘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2850님께서 차명폰이나 업무폰 인정 안 되냐고. 요 정도 노력은 제가 예, 좋습니다. 받아들이죠. 예, 요 정도까지 노력하신다면 제가 선물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부와 2부에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문자나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께도 한번 선물을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풍성하게 다채롭게 여러분들 선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많은 참여와 열성적인 문자 댓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프티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고 이번 주에 참여하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이번 한 주도 남은 이틀 동안 데일리 미션과 출석 단어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의 김경민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시면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도 아닌 것이 직장도 없으며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현장에 니트족 기독교사가 점점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야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중직자이면서도 학교에서 만나는 동료 교사나 학생들에게 사명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 없이 살아가는 니트족 교사가 많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 막 시간을 쪼개어가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기도하고 격려는 못해줄 망정 참 별시럽게 신앙생활한다면서 핀잔을 주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며 그런 것은 교회나 가서 하라고 면박을 주던 기억이 납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참 마음 한구석이

0: 안타까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과 33장 1절에서 20절에 반복적으로 파수꾼의 사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이, 가족이, 동료가, 제자가, 지인이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가겠지만 그의 죽음의 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너가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아니하면 그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지옥으로 가겠거니와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듣는 자와 전하는 자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듣는 자가 비록 과거에 악한 자였어도 깨닫고 회개하면 살게 되고 또한 과거에 의인이었어도 돌이켜 악을 행하면 이전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됨이 없이 지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하는 자가 전하여 깨우치게 하지 아니하면 못 들은 자는 자기 죄값으로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그 피값을 전하지 않은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현재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웃, 가족, 동료, 제자,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조금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양국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받은 자가 힘쓸 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솔로몬은 묻혀진 백성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죄인의 아들입니다. 밧세바의 아들. 경건하고 거룩한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은 정말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압살롬, 아도니아, 굉장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하시고 솔로몬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 은혜 받은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경험해서 또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니 솔로몬아 너 이렇게 해야 너 받은 은혜, 받은 축복, 왕권을 유지할 수 있고 너 자자손손 이어줄 수 있다 한 것이 힘소 대장부가 되라. So be strong. Act like a man. 따라합시다.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제가 쩔쩔매면서 아이고 장모님 장모님 아이고 조선조선님 아예 목회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건 해야지만 쩔쩔쩔쩔매서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목사를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가 장로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양을 두려워하지 솔로몬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대책이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면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일생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사방으로 책임지시잖아요. 창세기 35장 6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사 가면 죽어요. 그때 시추에이션, 상황이 모든 세겜 성과 동행한 자들이 기회만 되면 야곱의 족속을 다 멸절할 건데 껑이 부도덕 나면 사냥의 대상이 되듯이 일어나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큰일 났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베델로 갑니다. 창세기 3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낮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놀랄 일이 세상에 628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6절에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3편 6절에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나를 치료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전능하신 분입니까?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 특공대 아스로 군대에 그냥 포위당했을 때 절절매매 기도하니까 11개 19장 20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한테 말해라. 너 기도가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니 하룻밤에 아스로 특공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제가 군에 가는 아이들한테 기도할 때마다 말씀 전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절대로 놀라지 말아라.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strong하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우리는 하나님의 왼손 오른손 다 같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증거, 그걸 지켜야 된다. 그 감사해서 지키고 사랑해서 지키고 고마워서 지키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면서 가서 안 될 길에 가고 해서 안 될 일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십니까? 절개가 있어야죠. 춘향이처럼 변사또한테 몸을 내주고 이사또한테 변사또하니까 지자 보기 미안하다 변신하 미안해요. 그 변사또 나오는데 어떡하나. 어?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죠. 그리고 사랑으로 하고 감사하지만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그대로 될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내 주의를 지키면 내 주의를 돈 안 쓰고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즐거움을 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부자 되게 하신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11조하면 아무리 경제가 요동쳐도 나는 잘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좀 편안하게 식사하고 싶어서 자기 부관을 데리고 평범을 입고 좀 이름 있는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조용히. 맛있었습니다. 그 나오면서 오늘은 내 지갑

여러사람 내겠네. 나폴레옹이 지갑을 안 갖고 왔습니다. 어? 내가 지갑을 안 갖고 부관이 제가 안 되지. 부관이 나도 지갑을 안 갖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지갑을 안 갖고 와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니까. 마침 호텔 주인이 거기 왔다가 돈도 없는 놈들이 돈 없는데 돈 없으면 집에서 빈대떡 부쳐먹지 그 말이죠. 돈도 없는 놈들이 예 호텔에서 감시시켰냐 어떻게 믿어요 갖고 온다는 거 막 당장 막고 그게 요동 화를 내고 그럽니다. 그 나폴레옹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데 종업원이 보안이 점잖은 분들 같으신데 제가 돈을 빌려드릴게요. 오늘 식사비를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갚아주십시오. 몇 시간 뒤에 부관이 왔습니다. 주인 부르라. 호텔 주인이 왔습니다. 이 호텔 값이 얼만가? 많이 불카서 40만 프랑입니다. 40만 여기 밖에 계약서 써. 호텔 넘겨. 이 사람 호텔 값보다 더 많이 불렀으니까 좋다고 계약서 썼습니다. 종업원 이래와요. 우리 각하를 믿어줘서 고맙다고 상주랬어. 나폴레옹이 상주랬어. 그래서 호텔을 그 종업원에게 맡겼어. 그 종업원이 그 손님 믿어주고 그 믿어준 값으로 호텔 주인이 되었어. 이 말씀 듣고 다 나도 호텔 종업원 해볼까? 사람의 팔지 않은 시간 문제입니다. 나폴레옹이 자기를 믿어준 종업원이 고마워 큰 호텔도 사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주일 지켜도 십일조에도 구제에도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믿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헌금하면 잘 될 줄 믿어야지. 손해본다. 자식한테 돈 물려주고 망합니다. 자식한테 빌딩 물려주고 망합니다. 자식이. 믿음 밀려주고 교회 사랑하는 건 물려주고 그래야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거두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말씀한 다음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엄청난 왕입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지금 또 다윗의 별을 벽에 걸어놓고 다윗 시대를 그리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최고 왕이 돼도 애기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Keep me safe, my Lord. 뭐예요? 왕이고 대군을 거느렸지만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100% 하나님께 쫙 붙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종이 한 장 애도 찢지만 벽에 붙여놓으면 벽처럼 강하듯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쫙 붙어있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정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다윗은 전쟁에 이겨도 뭐 아무리 잘 돼도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 도와줘도 살만할 때 마귀가 틈타잖아요. 한국이 미국과 딱 붙어있으면

주변 나라가 함부로 못하잖아요. 한국이 미국과 멀어지면 일본도 독도가지고 건드리고 중국도 막 갖고 놀고 그러잖아요. 한국이 미국과 딱 붙어있으면 중국도 조심하고 일본도 조심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면 누가 함부로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군사 없어도 하나님께 하시니 왕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쫙 붙었으니 사자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다. 유다왕 중에 전에도 후에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 없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 제가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주의 종들 만나잖아요. 잘난 체하고 거들은 피우고 이런 사람 다 쓰러집니다. 고생하고 그저 하나님께 쫙 붙어서 겸손하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내게 들으라. 너를 펴낸 반석, 너를 파낸 웅덩이를 생각해라. 아브라함이 헐렐단신으로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러 축복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제는 세계가 아브라함의 세계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우상 자식, 우상 장사하는 아들로서 75세 그 인생이 이제 마무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복 주셔서 이 세계가 아브라함의 세계가 된 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 아브라함아, 너를 보낸 그 우상의 도시 생각해라는 거예요. 오늘을 생각하면, 오늘만 생각하면 까불고 실수하고 오버액션 넘어져요. 대한민국이 이제 먹고 사는데 몇십 년 전만 생각해 봐요.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 집사님, 청년들, 학생들 일성전 지을 때 피를 뽑듯이 했잖아요. 이 성전 지을 때 피를 뽑듯이 지었잖아요. 성전 지은 다음에 오신 분들은 오늘만 보면 안 되죠. 이 교회에 의하여 눈물과 기도로 헌신한 분들이 계셔서 오늘 교회가 있구나. 한 귀한 분은 깡통을 갑으로 여기고 깨끗하게 닦고 늘 귀한 곳에 얹어놓고 보신다잖아요. 6.25 피난 나왔을 때 결국 얻어먹어야 되는데 마침 길가에 미국 무대에서 난 깡통 하나 있어서 그걸 씻어서 집집마다 밥을 얻어먹고 그 깡통으로 물 끓이고 그 깡통에 죽 끓여 먹고 피난 생활을 그 깡통으로 했는데 살맛하게 돼서 자리 잡으니 이 깡통 때문에 피난 생활을 살았다. 저 깡통. 그래서 늘 깡통을 보고 자기를 다스린다. 오늘 내가 누군데 오늘 그것만 보면 넘어져요. 너 보낸 반석, 너를 파낸 웅덩이 생각해 봐라. 어느 장로님이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전도받은 사람이 같이 장로님 됐는데 회의하는데 그 전도해서 장로된 그 젊은 장로님이 연세 드신 장로님한테 막 대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동의하셨지만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자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했는데? 누구 때문에 너 오늘 있는데? 오늘만 생각하느냐? 군에서 제일 안전한 자세가 포복입니다. 엎드려서. 엎드려서요. 총 맞지 않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낮아지면 총 맞지 않고 사탄은 교만할 때 쓰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를 받고 더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다른 복이 내게는 없습니다. 빵통 하나뿐인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왕이고 금 110톤을 헌금합니다. 10톤 치로 11대의 차를 실을 금을 은 260톤 10톤 치로 26대로 은을 실어야 될 것을 헌금합니다. 그런 부자지만 따라합시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부자들 들으세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요. 잠언 25장 3절에 너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어릴 때 힘들 때 새벽기도 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다가 좀 살만하니 느긋해져서 새벽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재물에 날개가 나올 때가 됐구나 날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돼지 살찌어서 잡아먹듯이 안 믿는 자는 다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부흥에 갔더니 어느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강사님 죄송하지만 오늘 정심 사신 그분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집에 복을 그만 주세요. 복 주시면 제 집 망합니다. 길가에 뭐 조금 놓고 파시면서 새벽에나 부르짖고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그 교회 청소하고 그렇게 새벽기도 개근하고 교회에 뭐 그렇게 충성하는 분이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 느긋해서 목사님 저분 더 복을 받으면 망하겠어요. 다윗은 세계가 두려워하는 왕이 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11조를 2억 3억 해도 10억 100억 해도 주님이 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은혜를 계속 받게 되고 마귀가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는 종기 한 잔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 존귀합니다.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할렐루야. 다 우리는 존귀합니다. 교회가 귀하고 왕궁보다 교회가 귀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어요. 대통령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고 재벌 만나고 명사 만나고 그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저도 대통령 만날 때는 좀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귀히 여긴 자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왕궁에 하려한 한궁, 안궁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한 가지 구합니다. 내 한 가지만 구할게요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교회에 살고 싶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최고다. 이 교회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왕궁보다 도청보다 청와대보다 백악관보다 천배만배

0: 귀한 게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백만백 귀한 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줄구하고 교회 사귐을 기억이고 듀크 대학은 노스캐롤리아의 명문 대학입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골프하는 거하고 교회 생활을 비교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골프장에 중요한 것은 시원한 공기, 좋은 공기를 마신다는 것.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이 교회는 하늘의 산소를 마신다. 천국의 산소를 마신다.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골프는 걸어가면서 사람들, 친구들 사귀고 사업가 사귀고 한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귀고 천사를 사귀고 성도를 사귀고. 할렐루야. 골프 공을 쳐서 쫙 공이 날아갈 때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골프 공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찬송을 날리고 기도를 날리고 헌금을 날리고 그게 하늘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또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골프장과 교회는 비교할 수 없다. 재미있게 비교를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공허하고 다 불태우고 왜 내가 뭘 위해 살았지? 그리고 멸망합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 알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기쁨의 절정은 요단강 건너인 걸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맛본 사람은 좀 일찍 가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가서 아버지 나라 거하기를 바울처럼 원하고 죽는 게 두렵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 그렇죠. 좀 일찍 갖는 게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없죠. 결국은 여기는 temporary, 잠깐 우리가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부자인 여러분들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후회 안 하겠어요? 다윗처럼 살면 늘도록 부하게, 할렐루야,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실천해야죠. 소크라테스가 제 아들에게 운동이 중요하다, 운동해라. 내가 매일 하는 운동을 한번 따라해봐라. 해봐요. 따라해. 시작. 이걸 300개. 300개요. 시작. 네, 아름답네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내가 시킨 운동 하느냐? 예. 한 3분 1이 해요. 몇 년 뒤에. 내 운동 시킨 거 그대로 하냐? 아무도 말 안 해. 플라톤만. 선생님 전화합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최고의 후계자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 받아도 실행해야죠. 정오의 기도 저는 매일 하거든요. 12시에 기도하는데 설교할 때는 못하잖아요. 마치고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거든요. 강하고 담대해라.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주님만이 복인 걸 알아라. 교회가 귀하다. 성도들이 귀하다. 그래 하고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대로 살 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1: 영혼의 센터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번, 지역번호 055-210-5500번,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4: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난 그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한테 근데 그 방송이 너무 이제 부드럽고 뭔가 마음의 안정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5: 네.
4: 아, 이 방송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제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6: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럿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7: 목숨을 걸고 들어야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그저 부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소리로 위로의 말씀으로 하루하루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극동방송 약 5년 전 러시아에서 이 땅에 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한 형제님의 이야기 오늘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이 24시간 밤낮으로 방송을 송출하며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 땅에서의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은 또 다른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그 희망의 소리를 함께 하려고 해요. 20대의 청년 우리 형제님을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4: 안녕하세요.
7: 네, 김준우 형제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 중국, 러시아 또 남한의 곳곳에 있는 청취자분들과 처음 또 이렇게 마주하는 자리예요.
4: 네, 반갑습니다.
7: 떨리진 않으세요? 방송 처음이시죠?
4: 네, 처음이에요.
7: 네, 우리 이곳까지 오게 된 그 20여 년 동안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4: 네.
7: 우리 형제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4: 아, 제 고향은 평안남도입니다.
7: 평안남도?
4: 네.
7: 수도권이라고 하죠. 그 중심부 근처에 사셨어요.
4: 네, 이제 평양이랑 이제 가장 가까운 도예요. 이제 북한에서. 그래서
7: 네.
4: 수도권이라고 뭐 얘기해도 됩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7: 북한에서는 수도권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4: 네, 그냥 이제 평안남도도 그냥 지방이긴 해요. 사실 그냥 평양만 이제 수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평양? 평양이 수도고 이제 뭐 그 외의 지역은 그냥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 그러면 평양에 오고 갈 일도 덜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4: 네, 맞아요. 뭐 견학도 가고 뭐 이제 친척 만나러 간다거나 하면 이제 뭐 평양에도 종종 들어가곤 합니다.
7: 우리 이곳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죠?
4: 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7: 그럼 북녘에서의 그 모습, 10대 때 거기서 주로 보내셨을 텐데
4: 네네네.
7: 10대까지 그때 모습이 좀 더 생생할 것 같아요.
4: 네.
7: 우리 준우 형제님이 기억하는 북한 고향 땅의 모습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4: 네, 제가 생각하는 북한 땅이라고 하면

0: 제가 지금 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는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제가 제 고향을 상상해 보면 그냥 친구들, 친구, 부모님, 가족, 친구, 뭐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던 이제
1: 네.
0: 선생님들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1: 뭔가 어릴 적 추억이 녹아있는
0: 네, 맞습니다.
1: 곳이네요. 그러면 기회가 되면, 또
0: 네.
1: 교류가 되면 얼른 또 가고 싶으시겠어요?
0: 네, 맞아요.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1: 우리 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 프로그램이
0: 네네.
1: 또 북녘당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잖아요.
0: 네네.
1: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때의 그 추억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
0: 네.
1: 언제쯤 어디서 들으셨던 거예요?
0: 제가 이제 해외에 나와 있을 때, 이제 러시아에서 진짜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어요. 이제
1: 오.
0: 거의 이제 거의 한 6년 전이긴 한데,
1: 네.
0: 제 핸드폰이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은 안 됐어요. 인터넷이 안 됐었는데, 근데 거기에다 이제 이어폰, 그 줄이 달려있는 이어폰을 뭐라고
1: 네.
0: 하죠?
1: 줄 이어폰인데,
0: 아,
1: 북한에서
0: 줄
1: 얘기하는
0: 이어폰.
1: 그, 레시바?
0: 레시바,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 꽂고, 그냥 이제 핸드폰에 또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제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1: 오,
0: 네,
1: 갑자기.
0: 갑자기 저도 모르겠어요. 그 노래가 연속 이제 플레이가 됐는데, 이제 갑자기 모르는 노래가 나와서, 어, 이거 내 핸드폰에 없는 노래였는데? 하고 봤는데, 이제 그 방송이 켜진 거예요.
1: 잘못 누르셨군요, 라디오 그 버튼을.
0: 네, 뭐, 제가 잘못 눌렀는지, 저는 뭐, 그때 당시는 이제 몰랐습니다. 그게 왜
1: 네.
0: 켜졌는지, 뭐, 아마도 잘못 눌렸을 거예요, 뭐, 버튼이.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 우연히 이제 극동방송이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1: 근데 이게 버튼이 눌리고 주파수가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서 와서는 극동방송인지,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차차 인식을 하셨던 거겠죠? 당시에는 이게 무슨 방송이지? 라고 느꼈던 건가요?
0: 아, 그게, 당시에 한국 말을 당연히 하니까 이제 한국 방송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제가 북한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한 정권에 있을 때다 보니까, 그 이제 한국 그 콘텐츠나 방송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극동방송인지는 몰랐고, 그래서, 어, 이건 무슨 방송이지? 하고 이제 듣다가 이제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이제 신앙 관련해서 나오는 걸 보고, 아, 어떤 이제 종교 방송이라 이러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이제 내가 그래서 그 라디오를 켜고 이제 방송 종류들을 다 봤어요. 거기 뭐 KBS 방송도 나오고 다 있더라고요.
1: 네.
0: 거기 뭐 서울 방송인가? 그것도 뭐 있었고. 근데 내가 그때, 아, 이거 처음에 들었던 방송이 뭐였지?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돌리면서 이제 채널을 돌리면서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극동방송이었어요. 나 그때 이제 나중에 아 이게 극동방송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 6년 전쯤 러시아에서
0: 네, 맞아요.
1: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눌러주셨나 봐요.
0: 맞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네, 그때 당시 진짜 라디오가 저는 되는 줄도 몰랐었거든요. 제 핸드폰이.
1: 아,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가.
0: 네, 그게 아 인터넷이 당연히 안 되니까 이제 뭐 라디오도 못 듣겠지 했는데 진짜 우연히 노래 들으면서 그 라디오가 진짜 켜질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그 극동방송이 켜질 줄은
1: 어떻게 딱 라디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0: 네.
1: 앱이 딱 켜졌는데 그것도 극동방송에 맞춰져 있는 것도
0: 네, 좀 신기합니다.
1: 뭔가 이 휴대폰을 보급하신 분이 거기에다 맞춰도 제가.
0: 네, 아마 뭐 이전에 쓰시던 분이 혹시라도 듣고 있지 않았을까?
1: 그것도 브로커 통해서 다 이렇게 휴대폰 구하신 거겠죠?
0: 네,
1: 왜냐면,
0: 그 맞아요, 맞아요. 그 아니 그 브로커는 아니고 이제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북한에서 저희 선배들이 쓰던 휴대폰이었어요.
1: 진짜요?
0: 네.
1: 그러면 더 뭔가 감사한데요?
0: 아,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1: 선배 중에서 그거를 들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0: 그쵸, 뭐, 제가 이제 장담 못 하지만, 뭐, 우연히 뭐, 켜지고, 그, 극동방송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는 게,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1: 근데 처음에 그걸,
0: 네.
1: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으려고 이렇게 채널을 돌리셨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 방송이 그 방송인지,

0: 그 느낌을 어떻게 하셨어요?
1: 그 방송이 이제 제가 왜 기억에 남았냐면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신앙이 없었잖아요. 이제 저는 네.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제 그런 기독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북한에서 나쁘게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뭐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난 그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한테 근데 그 방송이 너무 이제 부드럽고 뭔가 마음의 안정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0: 네.
1: 그때 당시 내가 이제 심정이 힘들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더 그 방송이 제 뭔가 기억 속에 이제 딱 아, 이 방송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0: 그 처음 들었던 게 뭔지 기억이 나세요? 대충이라도?
1: 아, 그게 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생각을 안 나는데 이제 어떤 성경구절이라든지 하나님이란 네. 단어 그것밖에 솔직하게 이제 생각이 안 나긴 합니다. 그때 처음에 들었던 근데 제가 뭐 기억을 하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진짜 그쵸. 우연히 들었던 거라서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이제 그냥 이제 기독교 방송이었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0: 뭔가 진행자가 얘기하는 멘트였어요? 아니면 찬양도 들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이제 처음에 노래가 나왔다 했잖아요.
0: 네.
1: 노래가 이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찬양이라는 게 알았지만 이제 그때 당시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노래인가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끝나고 이제 어떤 그 뭐 네, 어떤 아나운서님이 이제 하시는 그 멘트가 있었어요. 그 목소리도 이제 되게 부드러워서 그 뭔가 좀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0: 뭔가 이 언어를 비교했을 때도
1: 네.
0: 그 조선말이랑
1: 네.
0: 그 북한말이랑
1: 네.
0: 그리고 여기 표준어랑 비교했을 때
1: 네.
0: 그 차이도 부드럽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이로도.
1: 아,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보통 한국 뉴스에도 이제 가끔씩 북한 뉴스가 짤막짤막하게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혁명적으로 이제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는 이제 너근너근하고 이제 좀 자근자근한 이제 목소리가 아니고 이제 완전 혁명적으로 씩씩하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남한 방송을 들었을 때는
0: 네.
1: 되게 사람이 뭔가 심적으로 너근너근해지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근데 지금 말씨가 이게 투후 뒤에 좀 그것만 그렇지 사투리가 좀 있는 거 말고는
1: 네.
0: 되게 노곤노곤 자근자근하세요.
1: 아, 제 목소리요?
0: 네. 노곤 잔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1: 아, 네. 저 지금 이제 일부러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이라서.
0: 그럼 북한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씩씩하게 말했었어요? 혁명적으로?
1: 네.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뭐 체제가 그렇다 보니까 좀 씩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네.
0: 상상이 안 돼요.
1: 아, 그래요? 이제 북한에서는 뭔가 좀 대중 앞에 나서야 되고 그 나서야지 이제 뭐 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0: 네.
1: 네, 이제 뭔가 아, 저 사람 괜찮네라는 이미지도 생기고 뭔가 당에 좀 충실한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하니까 좀 어떤 모임 같은 데에서는 좀 씩씩하고 좀 혁명적으로 이제 그 웅변 같은 거를 하는 편이고
0: 네.
1: 네. 이제 뭐 한국도 뭐 어떤 곳에서는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제 북한은 거의 다 이제 뭐 대중 앞에서 얘기할 땐 씩씩하게 얘기를 해야 돼서
0: 네.
1: 그 많이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0: 아,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 아, 네. 그게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0: 뭔가 이렇게 채널도 아 내가 들어봐야지 하고 들었던 것도 아니었고
1: 네.
0: 노래를 듣다가 우연히 또 채널이
1: 맞아요.
0: 말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1: 네.
0: 들려주시고 그렇게 좀 몇 번 더 들으시면서 찾으시면서 들으셨던 거잖아요.
1: 네네.
0: 그렇게 함께했던 극동방송과의 러시아에서의 그 이야기를
1: 네.
0: 저희가 오늘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돌이켜봤을 때 또 어떤 여정이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평안도가 고향인 약 5년 전쯤 이곳으로 건너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을

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 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찰스 스윈돌의 책에 보면 재미있고 또 은혜스러운 글귀가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박사학위 4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무명 박사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간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셋째, 고독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의 고요, 또 고독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박사학위는요, 불편 박사입니다. 광야의 거친 환경은 불편했지만 이 불편함을 통해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광야를 걷는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시간, 또 그래서 찬양이 흐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성훈의 고난 내영혼 편히실 곳과 찬송이어서 강명식의 광야로 그리고 마지막 들으신 찬양 송정미 사모님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듣고 오셨어요. 광야를 걷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또 고독하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시간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쉼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0315번님께서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신다고요. 늘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기도하셨던 어머니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도 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귀한 문자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2499번님께서 말씀 앞에서 찬양 신청하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 찬양으로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을 느끼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귀한 곳곳에 고백이 모여 내 삶의 노래로 이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곳에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며 이 시간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2499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이지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남궁송옥의 그렇게 살아가리, 그리고 오늘이 워십의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찬송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저와 은찬이의 베이스 기타 소리와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한 아이빙 미니스트리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이었고요. 주님이 주신 복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세워보는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4477번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예전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눈이 많이 오던 추운 겨울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걸어가는 길 가로등 불빛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부르며 집에 가는데 눈물 흘렸던 생각이 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렇게 사연이 있는 찬송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추억을 가지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4477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주리의 주에서 나심과 인자하심을 그리고 희지율의 그대를 사랑하기를까지 듣고 왔습니다. 광야를 볼 때 불안하고 겁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찬양들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복음 70년 경남산 증명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큰 부자고 기부자로 유명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인생의 전 과정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백화점 사업을 하면서 최초로 정찰제, 교환과 환불제, 또 고객 서비스 등을 경영 원칙으로 삼았는데요.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인생의 구심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여러 장관직이 주어졌지만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어 거절했다가 주일 성수를 보장받고 수락한 유명한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쓴 워너메이커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기뻐하셨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길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보겠다 다짐하는 복된 날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더욱 단단해져서 믿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청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칼 아돌프 아이히만. 그는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을 기획한 나치 친위대 총령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범 재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신 앞에서는 유죄이나 법 앞에서는 무죄다. 이에 대해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악마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었고 모범적인 시민이었다. 그의 범죄는 타고난 사악함이 아니라 생각 없음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잘못된 권위에 얼마나 맞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지 역사 속의 인물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침묵함으로써 방조하고 있는 악은 없는지, 내가 아니라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이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한 적은 없는지.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생각 없는 복종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용기가 아닐까요?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희수일의 삶으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찬송가의 리듬과는 약간 다른 찬송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내 영혼의 빛빛이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하실 찬양들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찬송가의 선율로 함께 하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의 찬송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창세기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이번에도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군요. 그가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전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그 꿈 이야기가 다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다 네게 절하게 된다는 것이냐? 이제 형들은 드러내놓고 그를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네 형들이 지금 양떼와 함께 세겜에 있다. 네가 네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다.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서 내게 알려다오.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떠나보냈다. 요셉이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그래서 요셉은 길을 떠나 형들의 뒤를 따라가다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들이 말했다. 꿈꾸는 자가 이리로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서 이 오래된 구덩이들 가운데 한 곳에 던져넣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르우벤은 아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구할 생각으로 끼어들었다. 그를 죽이려 하다니 안 될 일이야. 살인은 절대 안 돼. 그 애를 이곳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만 하고 다치게는 하지 마라. 르우벤은 나중에 다시 와서 그를 끌어내어 아버지에게 데려갈 생각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겉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 구덩이는 바싹 말라서 물 한 방울도 없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앉아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길르앗에서 오는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보였다. 그들은 이집트에 가서 팔 향료와 향품과 향수를 여러 마리 낙타에 싣고 오는 길이었다. 유다가 말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우를 죽이고 그 흔적을 감춘다고 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따지고 보면 그 아이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혈육이다.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화 20개를 받고 팔아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37장 9절에서 2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은 그저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회복을 향한 기다림,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스테픈 맥워터의 Come Jesus Come 들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남아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양자됨을 바라며 하는 탄식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힘들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은 끝이 없는 절망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가진 기다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매미, The Bonfire in Backgarden의 마주, 그리고 텐트메이커스가 부른 주 달리신 그 십자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Matt Redman의 Call to Worship, Paul Valosci의 Offering, Chris Tomlin의 You Are My King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람을 통해 채워보려고 하고 세상 안에서 자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남는 건 갈증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탄식은 단순히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채우려고 했던 시간들에 대한 깨달음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처음부터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다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세상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낮은 곳으로,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Planting Worship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사위 부스 터커가 시카고의 한 집회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국률에 대한 터커의 설교를 듣고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집회가 끝나고요. 단상을 내려오는 터커에게 한 남자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라 듣기 좋은 소리를 잘도 하네요. 나처럼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매일 우는 두 자녀를 두고 있어도 과연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면서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뒤 며칠 있다 터커의 아내가 기차 탈선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드려진 예배에서 터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 집회장에서 누군가 제게 아내를 잃는다면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분을 만난다면 전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가슴은 찢어지게 아프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절 위로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막아주시는 분이지만 뜻이 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항상 내 옆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절망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람월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이 이 늦은 시간 어떤 상황에서 이 방송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요. 또 찬양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 이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멘. 다마리스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어 큰 불행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4절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 뭐랄까요. 정말 이 찬송가는요.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이 나갈 때 함께 가사를 읊어서 따라 불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숨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도 다 보고 계시는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인도의 어머니라 불렸던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도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때로는 의무감으로 또 때로는 체면 때문에 마음 없이 나눌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에게 결코 인색해질 수는 없습니다. 나의 시간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자꾸만 내어주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바로 그랬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전부 주신 사랑. 나의 손은 움켜쥐고 있으면서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했던 것은 아닌지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나누는 진짜 사랑의 삶을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줄라이의 나눔의 미학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포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바다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내 주를 가까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지승의 십자가를 질수 있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스밴드의 You Smile Don't Cry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 윌의 사랑 그 좁은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예람 월십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삶에 또는 인생에 꿈과 비전을 품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꿈대로 또 목적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그래서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꿈이나 어떤 소망이 없어진다면 나이가 든 거다 라는 얘기들도 우리 남쪽에서는 나누곤 하는데, 우리 북녘 주민분들에게 꿈은 또 소망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삶은 혹시 오늘의 배부름 또 조금은 더 편안해지는 생활이 아닐까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목표랄까요? 삶의 희망 그리고 바람들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북녘계 주민분들도 나의 꿈, 나만을 위한 어떤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기서 영어 단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삶의 목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북녘의 주민분들도 그러한 같은 꿈을 꾸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오늘도 함께 하기를,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주님께 아뢰며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을 통해서 누리실 수 있도록,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마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저 북녘 땅에도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FM으로 더 깨끗하게,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어플로, 지능형 손전화기로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4: 저는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6: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또 네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아보셨나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유익,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해 세대별로 받은 교육도 다를 텐데요. 하지만 최근엔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듯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억에 남는 건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교육은 필요할까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또는 모임별로 다양한 공동체에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통일 교육에 한국교회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아, 말해 뭐해요. 악플보다 무플이 무서운 거 아시죠? 진짜 통일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4: 진짜.
3: 그러다 보니 이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떠다니는 미디어에서 스치듯이 봤던 인상이 전부로 남는 거죠.
0: 네.
3: 책 한 권 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무서운 것처럼 북한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그 인상만 갖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너무 있죠.
0: 예.
5: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통일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나?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0: 그래요.
5: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포스터 그리기 정도?
0: 그렇죠.
5: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 딱히 없는 것 같아요.
3: 삼순이님 때까지만 해도 포스터도 그리고 글도 썼잖아요. 네. 지금 세대는 아예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0: 그럼 통일에 대한 아예 교육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각 학교에서 네. 통일 교육을 실시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뿐이에요. 계속해서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통일 교육을 하고는 있었어요.
3: 그렇구나.
0: 근데 우리 뇌리에 딱 박히는
5: 맞아요. 인상적인
0: 그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나눌 만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아직까지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3: 시험에 안 나와서 그런가?
0: 아, 그런가?
5: 그럴 수도.
0: 수능 과목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
5: 그러게요.
0: 네.
5: 좋은 방법.
0: 자, 그럼 통일에 대한 교육이 북에서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6: 아, 저 이제 북한과 남한의 교육을 둘 다 받아본 입장에서 남한에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을 그나마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하게 되는데
0: 네.
6: 북한에서는 아예 반대적으로 이제 통일보다는 남한과는 적대적이다 이런 교육을 좀 더 중심적으로 네, 하기 때문에
0: 그럼 통일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들어봤잖아요. 네. 북에서도
6: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어릴 적까지는 통일 뭐 기차 통일 열차 뭐 이런 머리도 했었고요. 그리고 교재로서도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0: 그런데 이제 남조선을 네. 해방시켜야 된다.
6: 맞습니다. 네. 남조선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우리가 아이고. 이제 보살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통일에 대한 좀 이미지를 좀 변질시켜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게 교육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0: 그러면 통일은 이뤄야 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3: 네.
0: 주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저는 확실하게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0: 네.
4: 왜냐하면 사실 청년들이 통일을 많이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이유가 지금 남한으로서도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통일이 됐을 때 경제적인 부담감이나 세금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조금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입장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남한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경제학적으로는
4: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해주는 오히려

0: 통일이 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여서 네, 뭐 분단 비용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징병제로 인해서 청년층의 기회 비용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통일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이 통일이라는 것을 무조건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통일을 반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2: 그렇죠.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럴 수도 있다. 또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교육은 당연히 몰라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0: 아, 네.
3: 근데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해도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네. 해방구 같은 느낌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는데 희생하다 가고 싶지 않은 게 요즘 세대에도 엄청난 특징이잖아요.
0: 아, 맞아요.
3: 우리 친구들 진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챙겨 먹을까 굉장히 똑똑해요. 이런 상황에서 통일 좋을 거야 장기적으로 봐봐 했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챙기려고 할 것 같거든요.
1: 네.
3: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 교육은 교회가 아니면 어떤 그렇죠. 마음으로 교육해야 할지 모르겠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더 좀 확고해진 것 같아요.
1: 예.
3: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결국엔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사명 속에서 이뤄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천국의 계산 방식으로 살 수 있잖아요.
1: 하나님의 그러네요. 어떤 가치 아래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찾아서 교육을 해야 된다.
3: 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사회로 확장되면 좋겠다.
4: 보라님 말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되게 통일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르신 세대들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적대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은데
1: 예전에 반공 교육을 받아서
4: 네. 맞아요. 교육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 화해, 용서 등의 가치를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배웠으니까 저희가 배운 이 가치를 주변에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마 이야기를 듣고 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가족은 북한의 공산군에게 피해를 입었어.
2: 그치.
1: 누군가는 우리는 이산가족이야. 이런 아픔이 사무치신 또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2: 맞아요.
1: 그런데 결국에는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화해라는 가치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아마 교회가 나서서
2: 맞습니다.
1: 그런 의미를 또 알리고 가치를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아마 말씀이실 것 같아요. 네.
5: 요즘에는 남한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청년들 층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1: 아무래도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 뭐 얘기도 있었고
5: 국가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반대 상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두 국가 사이에서 서로 통일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은 통일은 당연히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1: 영영 분단된 채로 고착화될 수 있죠.
5: 네,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들과 또 여기 국동방송 같은 매개체들이 그 연결을 이어줘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통일 교육이라는 것도 정말 세대별로 또 계층별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학교에서만 한다고 그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미디어나 또 새로운 디지털 기기 같은 것들도 활용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4: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기기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요즘엔 또 VR이 엄청나게 VR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이나 남한 통일됐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체험형 교육을 함으로써
3: 와 방탈출을
4: 느낌이
0: 맞아요.
4: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컨텐츠도 개발하고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노력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 사실 게임이 갖고 있는 되게 유익한 점 중에 하나가 목표를 가지고 팀을 이루면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0: 그래서 이 교육도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수동적으로 너무 앉아서 듣는 교육을 받아서 기억이 안 남는 거지.
1: 능동적이네.
0: 방금 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체험하는 식으로 배우게 되면은 피부에 와닿는 교육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2: 네.
0: 저 방탈출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번 이게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좋을 것 같아요.
0: 북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고 싶다. 그런데
1: 재밌겠다, 진짜.
2: 나는 안 해봐서 어떤지 잘 모르겠어.
0: 진짜요?
2: 옛날 사람.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은 통일은 반드시 된다. 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할까?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필요 없어. 통일은 안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아마 상관이 없겠지만, 필요가 없겠지만, 분명 통일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도 꼭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 한번 또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2: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 해주신
0: 보라,
1: 주주,
4: 삼순,
5: 웅이었습니다.
2: 지금까지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종전 합의 발표가 겹치지 않도록 자정을 넘겨 최종 합의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태블릿 PC, 판형 컴퓨터 화면에 작은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교사가 국가재산 파괴죄로 추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보릿고개 식량난 속에서 곡물로 술을 만드는 밀주 생산 단속을 강화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생계 대책 없는 단속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이 LNG 운반선 건조산업 부활을 추진하면서 세계 1위인 한국 조선업계 기술 협력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서면서 한국의 배터리와 태양광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는 섭씨 900도 화염 속에서도 버티는 무인 소방 로봇 단비가 충남 금산 화재 현장에 처음 투입돼 화재 진압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거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구걸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독일이 월드컵 첫 경기에서 퀴라소를 7-1로 꺾었지만 사상 첫 본선 무대에 선 퀴라소도 역사적인 월드컵 첫 골을 터뜨리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상 전해드릴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발표 시점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인 지난 14일에 맞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정을 넘긴 뒤 최종 승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4일 오후 합의 사실을 발표했지만 이란 현지 시각으로는 이미 15일 새벽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시차를 활용해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의 시점을 해석할 수 있게 된 셈인데요. 협상 막바지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하면서 긴장이 다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휴전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국을 통해 자제를 요청하면서 추가 충돌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례가 미국과 이란의 오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도 교육부와 보위부는 학교 비품 검열을 실시하면서 컴퓨터와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실에 설치된 태블릿 PC 한 대의 화면에 작은 긁힘 자국이 발견되자 검열원들은 관리 책임을 물어 담당 교사를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이 번갈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학교 내 공개 비판 대상이 돼 반성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교사가 비판에 그치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 새 태블릿 PC 판형 컴퓨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소식통은 북한 학교의 교육 기자재 상당수가 국가 지원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비용을 모아 마련한 것인데도 당국은 이를 국가 재산으로 규정해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국가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작은 흠집 하나를 문제 삼아 교원을 범죄자처럼 취급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생활고와 교육환경 악화 속에서도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과도한 통제와 책임 전가가 현장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시에서 당국이 곡물을 이용한 밀조 생산과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안전부는 이달 초부터 밀주를 만드는 주민들의 집을 불시에 수색해 술과 원료, 제조기구를 몰수하고 유통망까지 추적하는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보릿고개 시기 식량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곡물이 술 제조에 사용되면 주민들의 식량난이 더욱 심해진다고 보고 이를 비사회주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배급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서 생계수단까지 빼앗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밀주 생산과 판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은 술 장사가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술이라도 만들어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현장 안전원들 역시 주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어 적발 후에도 경고만 하고 물품을 돌려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술 장사를 한두 해 해온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생계 대책 없이 단속만 강화해서는 밀주 생산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이 한동안 중단됐던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건조산업 재건에 나서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기술 협력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안에 LNG선 제조 부활을 위한 민관 투자 로드맵을 마련하고 2035년부터 자국 조선사들이 연간 3척에서 5척의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현재 LNG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송 역시 선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계 LNG선 시장이 한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본은 2019년 마지막 선박 인도를 끝으로 사실상 LNG선 건조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특히 세계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LNG 저장 탱크와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조선업계는 자국이 부족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LNG선을 안정적으로 자체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과 중국에 밀리는 만큼 정부 보조금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한국 역시 중국 조선업계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일본과 협력할 경우 고객 이탈을 막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LNG선 건조 산업을 다시 육성해 에너지 수송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조선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가 대규모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와 태양광 업계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근 기업 공개 이후 차세대 사업으로 인공지능 연산이 가능한 위성 수천기를 지구 전

더 궤도에 배치해 거대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회사는 2027년까지 1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뒤 향후 100기가와트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면 우주 공간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할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와 고효율 태양광 설비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스페이스X 우주선에 사용되는 특수 배터리 공급 경험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차세대 태양광 기술을 개발 중인 한화 솔루션 등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 데이터 센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경우 우주 수송과 위성, 배터리, 태양광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도 관련 기술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섭씨 900도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소방 로봇 단비가 충남 금산군 생활폐기물 처리 공장 화재 현장에 처음 실전 투입돼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충남 119 특수대응단에 따르면 단비는 지난 5일 발생한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점 가까이 접근해 약 2시간 동안 집중 방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분당 최대 2,600리터의 불을 뿜어낼 수 있는 단비는 적외선 카메라로 열이 집중된 지점을 탐지한 뒤 정확하게 물을 분사했으며 모든 과정은 소방관이 원격으로 조종했습니다. 당시 폐기물 공장 특성상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 공장 붕괴 위험까지 제기됐지만 단비가 위험 지역에 투입되면서 소방대원들의 현장 접근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번 화재는 약 12시간 44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완전히 진압됐는데요. 단비는 2019년 독도 해상 구조활동 중 순직한 고 박단비 소방교의 이름을 따 명명도 했으며 현대자동차 그룹이 소방청에 기증한 무인 소방 로봇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무인 소방 로봇을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푸젠성 푸저우 거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동전 그릇과 QR코드를 앞에 두고 구걸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로봇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절을 하거나 돌아갈 집이 없다,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문구를 내걸고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사람처럼 모자와 코트를 입고 엎드려 구걸하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이제는 거지까지 로봇이 대체한다, 일자리를 빼앗길까 걱정했는데 구걸도 로봇이 한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으며 인공지능 시대를 풍자했습니다. 다만 이 로봇들이 실제로 돈을 모으기 위해 운영된 것인지 아니면 홍보나 이벤트를 위한 퍼포먼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사례가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는데요. 중국이 로봇 마라톤과 공연 등을 통해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독일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퀴라소를 7-1로 꺾고 대회 첫 승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9위 독일은 카이 하베르츠와 자말 무시알라 등 주전 선수들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하지만 사상 처음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른 인구 15만 명의 섬나라 퀴라소도 전반 21분 리바노 코멘넨시아가 역사적인 월드컵 첫 골을 터뜨리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골이 들어가자 퀴라소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도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 국기를 흔들며 열광했습니다. 독일은 이후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7-1 대승을 완성했고 2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비록 큰 점수차로 패했지만 퀴라소는 월드컵 데뷔전에서 값진 첫 골을 기록하며 자국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구성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자성에서는 오후에 잠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강계와 희천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0도, 진남포와 희천 19도, 강계 17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9도, 진남포와 희천 28도, 강계가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9도, 신계가 18도,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 30도, 개성과 신계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청진과 웅기, 무산의 하늘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턴 해산과 풍산, 무산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9도, 해산과 풍산 13도, 무산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31도, 해산 24도, 풍산 23도, 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0: 있습니다. 이상 18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또 품고 아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신앙생활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북방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에 있으시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북녘 성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남기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보내실 것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또 다가오는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출진형, 경남30경,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미국의 한 전통이 있는 신학교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교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먼저 질문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고 하죠. 잘못된 질문에는 옳은 답이 나올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대신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비슷한 질문이지만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초점이 나의 인생에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누구보다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 시작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맞추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맞춰가는 우리의 인생부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깨닫고 그 뜻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펼쳐질 줄 믿으면서요.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어진 이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어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길 원합니다. 거짓을 숭배하지 않고 사람을 숭배하지 않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요, 우리 주님 손 굳게 붙들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더불어 시편 31편 5절과 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소서. 나는 거짓된 우상의 한눈 파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아멘.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따르자. 마지막 절에 19절에 마지막 끝절에 보시면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도다. 예수님은 대리석 기둥과 융탄이 깔린 층계가 있는 궁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의 출생을 위하여 호화로운 내실이 예비되지도 않았었고 사원의 종소리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악대도 잠잠했고 왕실의 악사들의 축성이 터져 나오지도 않았고 들려오는 것은 다만 소수의 목자들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악뿐이었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나서 구유에 누였고 그의 어머니는 뱃집을 깔아 아기를 누였으며 그를 동무한 것은 육축뿐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과 생애 그리고 죽음을 어느 다른 인간의 출생과 사망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큰 영향을 세계에 미친 것은 누구라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함이니라. 아기 예수 우리들에게 미친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성도들은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는데 아기 예수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아기 예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에게 안식과 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 예수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아기 예수가 나 같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아기 예수가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아기 예수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도 다 용서해 줬다고 그랬죠. 이 아기 예수가 나 같은 사람을 늘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느니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노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는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눈물과 근심 걱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연약한 몸을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 갈 때 항상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나의 주 예수님만 굳게 믿고 주님 가르치시는 길로 향하여 가니 저희 삶에 복이 넘치고 기쁨만 가득 찹니다. 저 북한 땅의 자유와 평화, 행복을 갈망하는 내 형제 자매들도 하루빨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 나눌 그날을 그려봅니다. 아멘.
1: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서영 자매님의 선곡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이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도 이 찬양을 불러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처럼, 그리고 함경북도에서 온 서영 자매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며 소망이요 승리의 길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 함경북도가 고향인 서영 자매의 선곡이었습니다.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

물을 마셔주면 가래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뜻을 향한 목적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마주하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도 바라면서요. 함께 나누었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온갖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에 대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완전하고 두루 갖추어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완전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를 위해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5번째 시간 말씀 함께합니다.
1: 다윗의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죄에 대한 지적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죄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귀하고 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세상이 아주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범죄도 범죄이지만 사랑했던 맏아들 암논이 죽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딸 다말이 고통스러운 시련 가운데에서 매몰되어 있는데 그 아픔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압살롬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자. 조금만 늦으면 압살롬의 칼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소리치며 도망가야 하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은 수치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이제 내일을 알 수 없는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한 현실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이미 다윗의 생애에 큰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사위였습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생이 됩니다. 사냥하듯이 사울의 군대에 쫓겨서 도망다닌 세월이 길게 보면 15년입니다. 쫓아오면 도망가야 하고 도망가서도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윗의 생애가 다시금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서서 다윗은 이제 울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법 중에 하나가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입니다. 지금 다윗의 울며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도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드러내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다윗이 처해 있는 고통의 길이

얼마나 깊은지를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해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다윗의 마음에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 기대나 소망도 없어 보이는 다윗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는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 다윗의 현실 이면에 담긴 그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내는 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집중해서 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아이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입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왕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면서 왕을 도와서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수행해야 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략들을 총동원하여서 작전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사이기도 하고 전략가, 지략가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도벨은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도왔고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이도벨이 이제 다윗 편을 들지 않고 압살롬의 편을 들어서 그와 함께 한다는 소식은 인간 다윗으로서는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아이도벨을 향하여서 내뱉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배신자가 아니냐, 배반자가 아니냐, 기회를 쫓아가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저주를 쏟아부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아이도벨에 대해서 단 한마디에 그 어떠한 말도 쏟아내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조차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한 기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응답이라는 말 대신에 다윗에게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이렇게 반응하셨다라고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다윗이 가족과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가고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자기에게 군대를 주면 다윗의 뒤를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도벨이 생각할 때 지금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고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끼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도벨의 이 계략은 이보다 더 좋은 계략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계략을 이 아이도벨이 이야기한 겁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제안대로 군대를 보냈다고 한다면 다윗은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그의 군사들도 백성들도 다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은 그대로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에게 보낸 후세가 이때 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섣불리 쫓아갔다가 혹시 직이라고 한다면 큰일이니까 어디 숨어 있다가 다윗을 기습 공격하든지 아니면 다윗이 어떤 성 안에 들어가면 그 성을 포위해서 다윗을 잡든지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나 주변에 있는 자들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말에 더 옳다고 여기고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도벨은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고 말겠다라고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한 기도,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후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생각하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하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이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 놓은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다윗의 간구에 반응하신 겁니다. 다음에는 다윗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자 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가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 그 정권의 정당성과 백성들의 신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백성들에게 내게 언약궤가 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시는 것이니 나는 다시 돌아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자기의 신상을 위한 인위적인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를 잘못 이해하거나 또 사용하는 경우가 이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패배의 이유를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고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블레셋과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언약궤가 있으니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더 처참하게 졌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왜 졌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언약궤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이해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부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요인은 군대에 있지 않다, 무기에 있지 않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과 그 배움이 있다고 한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마치 승리의 부적이고 승리의 요정인 것처럼 맹목적인 미신으로 이 언약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언약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낸 다윗의 이어진 반응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이스라엘의 왕보다는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진심 어린 고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반응을 잘 짚어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치 딜을 하듯이 내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테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왕좌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다윗은 삼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왕위를 회복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쫓겨다니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 가드 사람 잇대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홀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6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이때는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지금의 형편을 보십시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찾아와서 600명의 부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왕과 함께하여 왕을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때를 끌어안고 고맙다, 잘 왔다, 이번에 일이 잘 넘어가면 내가 너한테 큰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다윗은 이때를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나그네의 길을 떠나야 하고 고난의 길인데 내가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너는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때와 부하 600명이나 되는 자기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다윗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하여서 다윗은 현재 자기가 처한 고난에서 빠져나오려고 자기에게 마주치는 상황들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맡기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러한 고난의 자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라고 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징계를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내 가정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든 아니면 이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든 하나님이여 그가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기를 간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도를 할 때가 아둘람 굴에 있거나 엔게디 광야에 있던 때로 봅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쫓기다 숨은 곳이 뒤가 막힌 퇴로가 없는 막다른 굴이었습니다. 이때 자기의 상황을 다윗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가 나를 찢어내고 있습니다. 나를 불태워버리려는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내가 누워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그가 얼마나 절망과 또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그가 쏟아내는 비탄한 비명한 탄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다윗은 자기의 시선을 바꿔내고 있습니다. 뒤가 막혀서 도망갈 수 없는 그래서 어쩌면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굴이라고 하는 암담한 고난의 자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자리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이 현실을 짚어볼 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밖에는 나오지 않는 비탄한 상황인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기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 마치 암탉이 새끼병아리를 품듯이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죽여서 숨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를 내 마음으로 확정하고 또 확정했다는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평생 자신과 동행하시며 자기가 고난과 고통과 시련에 처할 때마다 그곳에서 괴로움과 아픔의 비명을 지를 때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바꾸어내시고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기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고통스러운 두려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는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이어야 하고 어떤 역사이어야 할 때 그 역사에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기도라고 한다면 늘 성공, 건강, 명예, 권세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고 지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가난하면 안 되고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이 짊어지고 많이 손에 쥐고 그리고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야 하는 것 때로는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기도는 우리와는 철저히 달랐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하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하고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반대로 잃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어진 기도가 있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치와 모욕과 모멸과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 자리로 주님은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를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에서 빨리 건져내 주세요. 이 고난은 내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주를 배우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졌습니다. 올무에 묶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함정을 메워주시고 올무를 끊어내주시고 날카로운 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 시련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날을 내 영혼이 잠잠히 기다리겠나이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나는 그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없나? 아니요. 거꾸로 봤습니다. 뒤집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드러내 보이시는 신뢰입니다. 그러면 무한하고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부족하지 않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는 자리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다윗과 같은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자기가 처한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지하고 진심 어린 그리고 신중한 믿음의 고백을 올렸는가 우리도 그와 같이 세워주시는 자리에 서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시는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를 본문으로

6월 18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에서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가 5에서 20mm로 평안도와 황해도가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와 부산, 광주, 여수, 목포, 제주가 21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포항이 20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춘천이 19도, 함흥 18도, 청진이 17도, 강계가 16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 33도, 강주와 포항이 32도, 서울과 춘천, 대전이 31도, 개성이 3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강릉, 목포가 29도, 여수와 부산이 28도, 신의주와 제주가 27도, 강계 26도, 해산이 24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에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의 비가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는 하루를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 노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닭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닭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0: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2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회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그 귀하신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그득 밀려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린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고 어린 양의 몸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까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치유의 종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란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과 연약함으로 찢은 삶을 사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 그늘 아래로 오십시오.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깨어진 몸의 뜻을 받아들여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란 걸 믿으시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나오는 첫 목소리로 주님을 높입니다. 세수를 하면서 어제 죄악을 보혈로 씻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구원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밥을 먹으며 영적 양식의 근원을 기억합니다. 물을 마시며 생명의 힘을 얻습니다. 숨을 쉬며 주님의 창조를 기억합니다. 일을 하며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차를 마시며 쉼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수다를 떨며 동료를 주신 기쁨을 누립니다. 길을 걸으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깜빡이며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통화를 하며 관계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물건을 사며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청소를 하며 청소할 집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시간은 빛나는 선물입니다. 녹슬지 않게 갈고 닦아야 할 보물입니다. 시계 위에만 있지 않고 종소리에만 있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강물로 흐르는 시간, 내가 걷는 길 위에 별로 뜨는 시간, 소중히 안아야만 선물로 살아오는 시간. 오늘도 행복하나 나에게 주고 싶어 방긋이 웃으며 걸어오는 시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설계하셨으니까요. 그러니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편 1편에 누가 복이 있고 누가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읽기만 해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우리나라 경계해야 될 줄 아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복받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신앙 생활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복도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가죠. 인생의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 놨더라고요. 형편, 정신, 육체 이 세 가지로 인간의 행복을 나누어 놨는데 첫째, 형편에 대해서 사람 됨됨이 즉 건강하고 튼튼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성질이 꼿꼿하고 도의심이 강한 인격자가 되어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둘째, 재산은 만족할 정도로 지니고 있어라. 셋째, 남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큼 명예를 가지면은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을 다 구비한 사람들도 행복이 없으니 웬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련한 영화배우 에이바 가드넌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스타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요 따분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유명한 사람이죠. 노래도 잘 부르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돈을 벌 수 있을 때에 마음의 초조함 때문에 혼돈과 긴장이 떠날 날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요. 스타 배우로 이름을 날렸던 엘리사벳 테일러, 브리짓 바도 소련 소란과 좌절의 삶을 역력하게 드러낸 사람들이죠. 멜런 만로 수면제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영화와 TV를 휩쓸었던 전설적인

컨트리 싱어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로이 로저, 그 부인 이름이 데일 로저. 아니, 이분 로이 에븐스, 데일 에븐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모시고 진정한 행복의 비전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20세기에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오페라 가수로 역사상의 위대한 베이스 성악가로서 뽑히는 졸롬 하인스는 행복한 얼굴로 선교회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행복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오늘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첫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두 번째, 자기를 하나님께로 절대로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번째로 성경을 연구할 때 행복한 줄 아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날그날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다. 행복은 의무를 수행하는 데 생긴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어라. 시편 1편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행복하냐? 시편은 주전 예수님 탄생하기 10세기 정도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 사실 시편의 주제는 하나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찬양하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나는 참 부러운 사람들이 찬양대 하는 사람이고 솔로 하는 사람들이고 이중창이고 삼중창이고 저 악기 다루는 사람을 나는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그러나 내가 음악을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제일 앞에 세운 것이 찬양대. 그래서 총알바지로 찬양대가 앞에 섰기 때문에 나는 찬양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산상보음, 마태복음의 산상보음처럼 구약 성경에 역시 시편인데 제일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은 시편이에요. 시편에 적어도 신약 성경에 인용되는 말씀이 186번이나 있다고 그래요. 186번이나 시편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인용되기 때문에 시편은 산상보훈,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리키셨을 때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를 보냈을 때는 복덩어리로 보내고 복을 받으라고 보냈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대목을 누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가? 즉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 그것이 시편 1편 4절 5절에 나오지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퀴즈를 해보면은 알갱이는 그대로 있고 알곡은 그대로 있고 껍데기는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데,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회중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첫째, 누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악인을 쫓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악인이 누구냐?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 양장로님. 우리 다 죄인이요. 그러나 그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죠. 헷갈려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카운슬링을 많이 해봤는데 누구나 다 하는데 뭐 나 하나. 이번 한 번만 하고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봐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 하나만 법을 지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거기는 좋은 차도 가고 오토바이도 가고 별별 사람이 다 그 넓은 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죄 짓기를 마음먹고 짓는 사람들 길이나 틈바구니에 서 있지 말고 바울 사도는 젊은 데모디에게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 그게 하나님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요. 꼬불꼬불한 길이에요. 세 번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데모데 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을 했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 빛난다는 거죠. 조롱한다고 하는 거죠. 오만 불손한 사람은 세상에서 누구도 환영치 않고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2장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에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성품.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행복한 사람의 긍정적인 성품은 즐거워하는 성품이라고 그랬어. Joyful. 예수 믿으면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 못 믿겠다. 술도 먹지 못하고 담배도 못 피우고 도박도 못하고 외박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이게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어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댕긴다. 그런 사람을 내가 더러 봤는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쁨,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기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기쁨,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기쁨,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다 내 형제가 된 기쁨,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기쁨,

둘째 아들이 자기의 돌아올 분깃 재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따져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줬어요. 그 아들은 이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동네, 자기 사는 시에는 시시콜콜하기 때문에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썼을까? 술 먹는 데 썼고 여자하고 데이트하는 데 썼을 거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쓰고 거지가 돼 빈 털터리가 돼서 직장 하나 얻은 게 돼지 먹이는 그곳에 가서 혹시 거기 나오는 뭐 밥 같은 거 쓰레기를 먹고 자기 배고픈 배를 채우려고 갔는데 그 나라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도 먹을 게 없어. 돼지밥도 없었어. 그래서 주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난 그냥 내 눈으로 선하게 한번 봤어. 돼지 오리간 옆에 뜩 기대면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머슴도 많은데 먹을 것도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회개를 하고 벗떡 일어나서 조그만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금 고향을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 환영할까? 엄마가 나를 환영할까? 형이 나를 환영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그 아버지는 매일 일과가 끝난 다음에 산등생에 올라가서 둘째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바라본다. 하루 올라가 보니까 해가 무르질 무렵에 사람 그림자 하나가 자기한테 오는 걸 봤어요. 저게 틀림없이 내 둘째 아들이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포옹했다 그랬어. 옷에서 냄새나고 몸에서 냄새나고 머리에서 냄새날 텐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잃어버렸던 아들을 품었어. 그리고 집이 데리고 들어와서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 걸 신키고 옷을 다 갈아입혔어요. 거긴 특별한 뜻이 있을 거예요. 가락지 그걸 기웃대는 거는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천국에 간다. 신발을 신긴 것은 사명을 준 거예요. 암만 돈이 많더라도 일을 해야 기쁘지 놀고 먹으면 하루 이틀이지 못 견뎌요. 그렇게 신발 사명을 줬어. 이런 거를 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나 같으면 야, 그 삐쩍 말든 닭새끼나 하나 잡아서 줘라 그러지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하는데 노래도 부르고 뭐 바깥에서 열심히 노동하다가 아버지 들에서 노동하다가 사람이 들어왔네. 자기 형이요, 전 무슨 소리냐?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파티를 열었는데 이 큰아들이 기뻐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도 아들 형제가 있는데 요셉에는 그런 아들이 아닐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화가 나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 주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 털터리로 돌아온 놈을 저렇게 환대를 해주니 나래도 화가 날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서 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거예요. 저거 아랑곳하지 말고 들어와라. 안 들어와. 나는 거기서 뭐를 느낀 거 하니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 탕자요. 나는 그런 아들 안 키웠어요. 둘 다 훌륭한 아들을 키웠어요. 그건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키웠어요. 우리 애들 괜찮아요. 효자요. 하나님께서 탕자를 참 내가 이걸 보면서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키고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음악을 틀고 잔치를 베풀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은 홍 목사 아들이 있어 없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하는 성품을 가졌다고 그랬죠. thoughtful, 늘 묵상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는 거.
율법

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묵상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 thoughtful. 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적인 성품을 가졌다. hopeful.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어요. 뿌리가 강에 물 흐르는 대로 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속담에 좋은 소망이 악한 소요보다 낫다 그랬어요. Good hope is better than bad property. 네 번째로 과실 맺는 성품을 가졌다 그랬어. Fruitful.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과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인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살아가면서 저더러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에 와서 목사님 전도 집회를 해서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껴안아 죽은 생각이 들어요. 왜? 야, 그때 철도 없이 학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도 중3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만났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거기 승무원이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무릎을 꿇더라고.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 설교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 기도해 줄게 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1년에 열매 하나씩은 맺어야 되는데 못 맺은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과실을 많이 맺고 과실이 없는 열매는 인생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섯 번째로 아름다운 성품, beautiful.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요셉 목사가 저희 엄마 88세 어디서 났는지 커피 나무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것도 88년 생신을 축하한다고 써서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줬는데 내가 그걸 마일 지켜보면서 저 잎사귀 마르면 떨어질 텐데 떨어질 텐데 지금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한테 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네가 이따금씩 너 또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그러고 또 안 줘도 마르고 너무 많이 줘도 뿌리가 식는다고 그러니까 요셉 목사가 그래요. 이거 한 3년 지나면 커피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자기 전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잎사귀를 만져봐요. 이게 말랐나 안 말랐나.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물도 주고 약도 주고 비료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Beautiful.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사람. 마지막으로 형통한 성품. Successful.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 그 사람은 가는 것마다 다 축복이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는 복덩어리가 돼서 어디 가든지 나하고 가깝게 만나는 사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악인의 길은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거기가 다 악인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자기의 의지도 뜻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죽쟁이와 같은 인생.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0: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심판을 못 견딘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상받는 심판은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어라. 의인의 회중에도 악인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과 쭉정이 이런 걸 다 갈라놓는다고 했는데 런던 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지에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독자로부터 모집한 내용 소개되었는데 1위서부터 4위까지를 획득한 행복의 정의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랬어. 1위,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 걔는 행복할 거예요. 다 모래에서 성을 다 만들어놨어. 두 번째,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엄마. 행복하대요. 셋째, 세밀한 세공품을 장으로 다 짜고 회파람을 부는 목공. 네 번째, 어려운 수술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한 의사.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 행복의 비결이. 이 정의들을 보면서 백만장자도 영국의 황제나 귀족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가나 혹은 인기 있는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도 빠졌다고 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울까?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다 읽어보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된 사람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0: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누구라 내가 새 이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큰 만족을 느끼시나요? 아니, 어떨 때 행복하신가요? 그리고 그 행복은 언제까지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저도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이 행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은 물질의 넉넉함,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런데 요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만족이고 주님 손잡고 가는 그 길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게 해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느끼면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18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행복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행복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행복입니다. 행복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언제나 나를 자비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자비가 오늘도 가득하게 하소서. 나의 환경이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 주의 자비를 기억합니다. 언덕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것 같을 때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이 떨고 혼돈에 빠져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흔들려도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의 결정은 바뀌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고 모두 두려움에 휩싸여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화평이 나를 주도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나를 지킬 것입니다. 나를 건지신다는 그 사랑의 언약을 믿고 오늘을 힘있게 삽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일평생 베풀어 주소서. 그 긍휼하심으로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오늘 나를 주도할 것입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주님의 자비는 우리에게서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겠죠. 샵 0981번으로 오늘의 단어 행복이라고 남겨주시면 방금 전해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이 참 행복하게 느껴졌죠.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행복이고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입성한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행복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4388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죠. 1050님,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은혜 나누심에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방송을 들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니까 행복하네요. 이곳에도 주님의 임재가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요, 행복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행복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본문으로 믿게 하려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제 나사로 병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던 가정이고, 또 12장에 가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미 이 가정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릴 만큼 헌신된 가정이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예수님에게 안식처를, 편안한 쉼터를, 이 세상에 쉴 곳이 없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쉴 곳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쁨으로 여겨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르다는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아주 힘을 썼던 여인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던 이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험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시험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겠죠. 병도 찾아올 수가 있고, 경제적인 파탄도 찾아올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움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이게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마음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이처럼 예수님과 친밀했던 가정에도 병이 찾아왔고,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내고 바로 아마 나사로는 죽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였다가 이제 갔는데, 이 마리아 마르다가 받은 말씀은 뭐예요?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거라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병이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병이다. 그런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되나요? 오늘 내가 처한 현실, 오라버니가 죽어버린 현상과 또 예수님이 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오라버니는 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죠, 그죠? 예수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몇 절입니까? 우리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먼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 마르다도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어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었는데 뭘 믿으라는 거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하려고. 우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걸 수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는 우리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방 종교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 소중한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어떤 값진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내 형편이 이래서, 내 사정이 이래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거기 인생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입술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믿었으니까 인생을 살다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도 하고, 이걸 기독교라고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 같은 말씀을 줄 때도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테스트잖아요. 믿음이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 이게 테스트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테스트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테스트를 받았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테스트를 받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전도하고 있고, 또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믿는 곳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1.1핵도 빗나감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이 세상에 많은 믿을 것들이 다 부도가 나고 무너질 수 있어도 이 세상에 부도나지 않는 것,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것, 가장 확실한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이 소중한 인생을 예수님 말씀에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여기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곳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내 수고로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리가 살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오라버니는 죽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는 죽을 것이 아니라 산다고 했습니다. 죽었는데요.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도 틀릴 수 있구나.

예수님하고 아주 친밀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걸 제쳐놓고 달려올 줄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왜 죽은 지 하루 만에 살려버리면 뭐 우연히 살아났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날 때 살려야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는 우리는 3일장을 지내서 끝이 나지만 이미 장사 지내고 시신을 동굴에다가 묘지에다가 안치한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놓으라. 왜? 4일이 지났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믿기만 하라. 이제 믿음,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마리아 마르다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믿을 수 없었고 또 하나는 마음의 상처가 생긴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그리고 이 가정은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또한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어떤 소원, 우리의 어떤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 섭섭함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벌써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놓으라고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라. 예수님이 뭘 이 가정에 뭘 제자들에게 무엇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이 세상의 주식 정보를 듣거나 어떤 확실한 정보를 들으면 여러분의 많은 돈을 걸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겠지만 이 땅에 남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야 될지 썩지 아니할 양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던져야 될지 우리 육체를 풀과 같다 이 육체의 영광을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붙어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무엇을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며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이 세상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신분에 올라가면 인생을 값지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값진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바울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 말씀에 걸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될 그곳에 우리 인생을 걸지 않느냐? 성경은 천국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에 걸고 살아야 될지. 선교사가 되고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세상 어떤 위치 가운데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뭐가 있다고요? 부르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은 제쳐놓습니다. 목사만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선교사만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형편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염려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우리에게요? 이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우리 인생을 건 사람마다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표적 또한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야 했겠습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한 가지잖아요. 뭐라고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콜링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사업, 내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 좀 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척 부담스러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을 귀하게 하는 것,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지만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샀느니라 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보화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져야 된다면 우리 인생을 그곳에 투자하고 걸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걸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수없는 도움을 받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주님의 부르신 콜링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신앙의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보다는 항상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마리아, 마르다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값진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가장 값진 인생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에는 응답하지 않고, 오늘 내가 당하는 환경에, 오늘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그것이 해결이 전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그랬지만 최근에도 제 마음속에 하나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있다면,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다니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만 거듭난 경험이 없는, 여러분 안에 거듭난 경험이 없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보지 못한,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인생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나 현실에 따라 살아갈 것인지 고민 없이 교회 다니면서 교제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본 경험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고민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본 사람이잖아요. 그 은혜 앞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깊이 고민해보고 갈등해본 사람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결단하고,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내 남은 그 인생을 어디에 걸며 살아야 될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헛되이 떨어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것이 돌아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만한 모든 것들은 사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고 이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무너지고 만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0: 이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테스트를 이기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마산영광침례교회 055-245-2361번으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꿈꾸는 교회 김홍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정직과 신뢰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반목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일치된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통일 한국을 꿈꾸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가 건강한 믿음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6월 18일 목요일 빛나는 오늘 2부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 행복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행복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 행복 두 글자고요. 행복이라고 남겨주셔서 기도문 받으시고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목요일입니다.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오늘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0: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라고 질문한다면 사실 기도생활과 믿음생활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1: 네.
0: 저 자신이 그렇게 말하기에는 부끄럽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과연 행복이 뭘까 고민하던 중에 계속 들려오던 말씀이 있었어요.
1: 어떤 건가요?
0: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뭐 책을 펼치거나 설교 편집을 하거나 이럴 때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 그렇구나. 예,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우리가 특정 예배 공간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0: 그리고 그게 내 행복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1: 그렇죠.
0: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것보다 방금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내 모든 행위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 그걸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0: 맞아요.
1: 별거 하지 않아도 네. 행복함을 느끼면 또 주님도 행복하시겠죠.
0: 아멘.
1: 오늘 그런 행복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0: 네.
1: 어떤 분에게는 저의 이 경험담이 하나님이 또 알게 하려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0: 맞아요. 네. 오늘 날씨도 조금 이렇게 흐린데
1: 우중충.
0: 맞아요. 마음이 조금 울적한 분들이 계실 텐데
1: 네.
0: 오히려 이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도 행복하신가요? 오늘 행복 두 글자로 출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석해 주시면 아 우리 빛나는 가족들 지금 행복하구나 라는 것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힘내.
1: 송. 매주 목요일 여러분께 힘내라고 전해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인지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0: 풍랑 속에서도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가장 복된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고백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1: 네.
0: 다음 중 어떤 찬송일지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1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2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 입니다. 네. 자, 풍랑 속에서도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가장 복된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고백

0: 가는 찬송이 있대요. 보기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1번, 2번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인데요. 저는 사실 문제만 봤을 때는 2번인 줄 알았어요. 네. 목사님. 그렇다고 뭐 2번이 답이다. 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1: 맞아요. 네.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0: 그러네요.
1: 네.
0: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얘기와도
1: 맞아요.
0: 연관이 있네요.
1: 네.
0: 가장 복된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이것이 힌트인데요. 자, 오늘 찬양의 제목 뭘까요? 샵 공구 81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목사님 보기 다시 한번 주세요.
1: 1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2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0: 샵 공구 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자, 바로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 무엇인지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목사님께서 또 어떤 묵상을 나눠주실지 기대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람은 누구나 이제 길을 따라서 살아가죠.
0: 네.
1: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길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성공을 향해 걷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걷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걸어가죠.
0: 네.
1: 그런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죠.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0: 네.
1: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쁘게 또 움직여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보면 아마 요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0: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쳤잖아요.
1: 맞아요. 자기 멋대로 또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잖아요. 이제 겉으로 보면 뭐 배를 타고 돈을 내고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내가 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오히려 요나의 인생에 이제 내리막길이

0: 이었던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고 또 자기 인생의 중요한 미션, 사명에서 이제 멀어지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요나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나서에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요나가 계속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1: 진짜 내려갔군요.
0: 네.
1: 인생의 밑바닥으로.
0: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런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요나가 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뭐 그 기도조차도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뭐 자기 중심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리고 회개하는데 뭐 회개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주면 뭐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런 일들을 하겠다. 보통 성경에도 보면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뭐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뭐 내가 십이일째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어떤 방향타로 이용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또 건지시고 또 요나를 이제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 뒤에 요나의 행보를 보면 또 그렇게 뭐 썩 기쁜 맞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표현대로 보면 니느웨를 사흘길을 걸어야 다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요나가 회개를 선포한 거는 뭐 하루 정도 선포하고 그마저도 이거 회개 선포하고 막 사람들이 뭐 회개하고 이러니까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길을 이제 걸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대 방향으로 또 내려가고 내려갈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인생을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방향보다도 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좀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런 거를 추구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 어떠세요?
1: 할 말이 없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느 부분들 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1: 네.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고 길게 끄시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만 좌절과 슬픔을 주시는 것 같고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순간 믿음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순간들은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네. 때때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도 그랬다라는 거죠. 이제 자기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실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조대원들 있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1: 네.
0: 산에서 길 잃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일단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아, 이 길이 맞고 조금만 더 가면 길이 나올 거야. 내가 틀렸을 리가 없어. 뭐 그렇게 가다가 점점 더 길을 이탈하게 되고 이제 구조받아야 되는 이제 상황이 이르르게 되는 거죠.
1: 그럼 구조 길을 잃었다는 걸 인식하면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는군요.
0: 맞아요. 그렇거나 아니면 구조대원들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
1: 네.
0: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열심히 걷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춰야 되고 멈춘 뒤에는 돌아봐야 되고 돌아본 뒤에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회개하면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뭐 콧물 흘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일단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멈춘 길에서 돌아가야 될 길을 돌아보고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론 너무 감정적이어서 뭐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으니까 내 갈 길 다시 가자 뭐 이럴 경우가 많고.

0: 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다 티들이라서 뭐 성향이 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우리가 일단 뭐 눈물 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인지가 되면 멈추고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래서 종종 그런 기도 하잖아요. 제가 가는 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뭐 틀렸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의 길이 되게 하시고
1: 아멘.
0: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보면 계속 자기 길을 고집하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고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 역시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다시 니느웨를 향한 길을 세우시고 니느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나서는 어떤 선교를 향한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요나를 향한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투영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투영하고 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네 갈 길 가느지 말고 내가 원하는 너의 길이 있고 그 길을 향하여서 네 발걸음 옮겨놓을 때 연약한 너의 모습이지만 그런 너를 통해서라도 내가 니느웨를 뒤집는 그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출퇴근하는 우리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찬송이 바로 그런 메시지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요나는 주님과 같이 걷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길에는 풍랑이 있고 그 길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다시 불러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단순히 어떤 편안한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라는 찬송이라기보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눈물의 골짜기도 은혜의 길이 되고 풍랑의 바다도 기도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걸음이 아니라는 것, 더 많은 성취가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 그저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가 때때로 멈추어서 제가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멈추고 물어보고 핑계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장님도 저도 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루 주와 같이 걸어가는 이 길,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묵상 내용 찬송은 무엇인지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보기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0: 1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2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1: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그림이 하나 그려졌어요. 1등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달렸는데 네. 잘못된 길로 빨리 달린 거죠.
0: 아, 그쵸.
1: 그래 놓고는 주님 앞에 왜 저는 1등을 할 수가 없냐고.
0: 아, 맞아요.
1: 왜 저는 안 되는 겁니까? 왜 저는 1등 할 수 없습니까? 왜 저는 달리기에서 1등이 안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맞아요. 우리가 근데 실제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1: 네.
0: 저를 돌아봐도 그런 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원망하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안 살아계시네
1: 맞아요.
0: 이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아니 주님이 가라는 길로 가면
0: 네.
1: 1등인데
0: 네.
1: 계속 다른 길로 가면서 혼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0: 맞아요.
1: 그 모습.
0: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지금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 맞아요.
0: 그리고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내가 어떻게 살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자면 우리 인생 70년, 80년은 진짜 어떤 작은
1: 어떤 점.
0: 점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죠? 영원

0: 1이라는 시간에 비유하자면 정말 작은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영원의 시간을 좀 늘 기억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1: 네. 네. 그렇게 너무 빨리 달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네. 주님과 함께 걸음을 맞춰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0: 아멘.
1: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샵 09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오늘 힘내송 찬양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정답 아시겠죠? 목사님께서 정답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1: 아, 1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습니다.
0: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8214님께서 또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1: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보내주셨고요.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이고 네. 또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어려움도 시련도 주님께서 막아주.

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내송으로 만나봤습니다. 아, 송철수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 감사드려요.
1: 감사합니다.
0: 진영중앙교회 송철수 목사님이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속도보다 방향 천천히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421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그 길을 우리가 헤매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요나처럼 그 미약함도 주님께서 품어주시잖아요. 헤매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까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 행복 두 글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까지 행복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고요. 9918님 신청곡 남기셨는데 오늘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도문은 없을 때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또 빛나는 오늘은 우리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 헌신으로 말미암아 제작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도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시편 하나님은 빛, 공간, 열정,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 그분이 내 편이시니 나 두렵지 않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겁나지 않다.

0: 말탄 야만족이 달려들어 나를 산채로 집어삼키려 해도 그 악당과 불량배들 골산앞에 고꾸라지리라. 사방으로 포위당해도 나 아기처럼 고요하며 큰 혼란이 일어도 나 침착하고 냉정하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평생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아름다우심 묵상하고 그분의 발치에서 전심으로 배우는 것, 떠들썩한 세상 한가운데서 고요하고 안전한 곳은 오직 주님의 집뿐, 시끌벅적한 도로에서 멀찌감치 물러선 완벽한 은신처. 나를 끌어내리려는 모든 자들 위로 하나님께서 내 머리와 어깨를 들어올리시리니 나 그분의 처소로 나아가 지붕이 들썩이도록 찬양하리라. 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드릴 음악을 연주하리라. 하나님 들으소서, 내가 목청껏 부르짖습니다. 나를 보아주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으라 하고 속삭이면 내 온몸이 지금 그분을 찾고 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내게서 숨지 마소서. 주님은 줄곧 내게 힘이 되어 주셨으니 이제 와서 나를 못 본 채 하지 마소서. 주님은 줄곧 나를 위해 문을 열어 놓으셨으니 나를 쫓아내지도 버리지도 마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맞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큰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불빛 환한 길을 따라 나를 인도하소서. 주께서 누구 편이신지 내 원수들에게 보여주소서. 나를 개들에게 던지지 마소서. 저들은 나를 잡으려고 쉴 새 없이 으름장 놓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내가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용기를 내어라. 포기하지 마라. 거듭 말하노니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못 들은 채 하지 마소서. 주께 얻는 것이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뿐이라면 차라리 블랙홀 속으로 빠져드는 편이 낫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께 알리며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성소를 향해 내 두 손을 듭니다. 나를 저 악한 자들과 함께 한 감방에 밀어넣지 마소서. 보란듯이 악을 저지르는 자들과 같이 가두지 마소서. 저들은 그럴싸하게 평화를 말하지만 은밀하게 악마를 위해 일합니다. 저들이 행한 그대로, 저들이 저지른 악 그대로 되갚으소서. 저들이 악마의 일터에서 보낸 기나긴 시간만큼 되갚으시고 거기에 두둑한 보너스까지 얹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시는지, 무엇을 꾀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산산히 부수시고 폐허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주께서 내 편의심을 증명해 주셨으니 나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나 이제 기뻐 뛰고 소리 높여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최고의 힘, 택하신 지도자에게 드넓은 은신처가 되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 소유된 자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그들을 이끌어주소서.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27편, 28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사도 바울이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방탕의 도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은

음란하다 이런 표현과 똑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지역은 쾌락에 찌들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을 천국 시민으로 만드는 바울의 복음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자신의 몸은 음란과 방탕에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를 얽매일 수 있는 것은 없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면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유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방종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갈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자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자유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유를 말하면서 공동체를 허물고 있었고 자기 자신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그 자유를 통해서 몸으로 죄를 짓고 그것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그 도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세계관을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성경적으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음행의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루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도전을 받고 도움을 얻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헬라 철학과 로마의 세계관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없어질 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귀한 영혼은 이 몸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몸은 살아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우리 영혼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결국 없어질 것이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하찮은 것이고 그리고 의미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만 우리가 중심을 갖고 믿음 생활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추구해야 될 거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지했던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만 하나 앞에 거룩해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죄, 특히 음란과 방탕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몸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원론적인 가치관, 신앙,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고린도 그 사회에 있었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꿰뚫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바울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헬라 철학

0: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성욕을 식욕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무엇을 또 마시든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욕을 어떻게 해소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불륜이나 음행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육체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역시 대부분이 이런 삶을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한 거랍니까? 주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은 가치 있는 것이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껍데기고 없어질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그 자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바울은 말을 합니다. 14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그 몸으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몸이 가치 없는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몸으로 부활시켰겠느냐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몸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 몸을 부활시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겨진 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몸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몸일 수 있습니다. 헬라적으로라고 생각하면 그 몸은 그냥 버려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몸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썩어지고 죽은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찮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몸을 부활시킵니까? 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다시 살릴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몸은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쾌락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된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8-5156번 지역번호 055-248-5156번 마산 재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세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은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창원극동방송의 30년을 돌아봤을 때 감사했던 일들이 있으실까요?
1: 첫째 좀 감사한 거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없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와서 또 정말 구원받고 또 중직자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곳곳에서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복음방송이라는 것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0: 아니면 집사람이 여기에서 있던 자원봉사든 어쨌든 섬기면서 굉장히 좀 여러모로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또 뭐 나이도 있고 하지만은 할 수 없어서 그렇기는 해도 또 감사한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내가 처음 와서 지금 이제 22년째인데 처음 왔을 때 교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정말 방송국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갚아야 될 빚이 방송국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억입니다.
1: 앞으로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0: 제가 볼 때는 큰 축 가운데 하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한테 극동방송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북한을 향한 관심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질을 계속 갖고 가면은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극동방송은 특별히 자원극동방송은 처음에 우리는 이제 2세대지만은 우리 앞에 전 세대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이 커버했던 영역이 부산도 또 경상남도 전체도 뭐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에도 생기고 또 진주에도 또 생기고 또 다른 방송국들이 또 역할들을 이쪽으로도 옮겨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러나 우리 전국동방송국을 사랑하는 많은 전파 선교사들이 있고 또 교회들과 목사님들 또 많은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들만 잘하면은 힘을 다해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1: 이곳 경남 땅의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특별히 뭐 중보 기도를 한다든지 마막 기도회를 한다든지 너무너무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방송국을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전파 선교사로 많이들 수고하고 계신데 더 많은 사랑을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송국 파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

02-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 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선결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언약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위기 앞에 당황하지 않고 야곱처럼 새로운 어떤 출발의 계기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 떠나야 할지 그 영적 타이밍을 깨닫게 해줍니다. 1절 2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차가운 눈빛, 거친 숨소리 속에서 야곱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겠다는 위기의식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에게는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그가 이쪽으로 왔을 때를 생각하면 800km의 머나먼 길, 험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도 어렸습니다. 고향에는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여기 살까 하는 안일한 마음이 들 때쯤 하나님은 그의 삶의 환경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 파밀리어 헬이라고 하는 익숙한 지옥 효과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환경을 선뜻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법칙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주는 불안감보다는 고통스러울지언정 익숙한 곳이 주는 묘한 안정감이 더 낫다고 본능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라반의 집은 착취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풍요와 익숙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그 삶의 둥지를 흔들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결코 그 익숙한 지옥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3절 보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풍요롭습니다.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과 사람들의 그 대접과 대우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여기에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 평안함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흔들었습니다.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너무 그 고통 속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여기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 여기에 언제까지나 살 수 없구나. 우린 여기를 떠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생각해내고 이 떠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려지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한 걸음 더 나가는 길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편안함을 흔들어서 진짜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편안함은 세상과 내가 만든 안락함에서 오는 거지만 평안함, 샬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 때만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갑작스러운 불편함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내면적인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 삶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그대로 살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내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세속적인 안일감에서 떠나라고 보내시는 영적인 신호이자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적 동주를 흔드는 바로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언제 떠나야 될지 어디로 떠나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십시오.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타이밍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떠나야 될 때를 떠나고 떠날 곳을 떠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의 은혜는 어떻게 가야 될지 구체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리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혼자 훌쩍 떠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요.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의 근동의 법에 따르면 주인이 맺어준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라반이 억지로 빼앗으려 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홀로 떠나야 되는 그런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들 레아와 라헬은 오랜 세월 자식 낳기 경쟁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고 골이 깊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자기가 있는 곳에 사람을 심어놓고 늘 자신을 감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떠난다고 하면 라반은 곧 알게 될 거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막을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 얽히고 설킨 난제들을 야곱은 어떻게 풀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그는요 아내들을 조용히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집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라반과 다른 가족들로부터 가진 고초와 시련을 당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5절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신이 우리 아내들의 친정집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피땀 흘려 일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이거는 수없이 바꿨던 얘기입니다. 바꾸어 속일 때에도 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채워주셨는지

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구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빼앗다라는 나찰이라는 단어는 건져내다 구원해내다 혹은 되돌려봤다라는 뜻인데, 따라서 야곱은 오늘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삼촌이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되돌려주신 그런 재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지금까지 삶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고 자기와 함께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셨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들도 만나게 하셨고 그 자녀들도 만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 짧은 고백 속에요 세어봤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네 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이 합치면 한 여섯 번 정도 나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13절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삶으로 보여준 성실하게 살아온 이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만나게 하신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 바로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왜 지혜로운, 영적으로 왜 지혜로운가 하면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자기가 안아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 아내들 불러놓고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가 억울한 거나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둥지를 흐트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그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 속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자기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지 않았냐.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살아오지 않았냐. 그리고 내 재산을 너의 아버지, 나 외삼촌이 그렇게 열 번이나 사기치고 수없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 재산으로 하나님 돌려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당신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야곱이 왜 지혜로운가 하면 이 야곱이 풀어갈 문제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얘기하니까 이 문제는 야곱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를 내가 풀겠다는 게 아니고 이 기도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는 그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그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지혜가 아주 탁월하죠. 그런데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나죠. 지금까지 시기하고 질투하던 레아와 라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고백합니다. 16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 아내들, 싸우고 있는 그 아내들 입술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입을 통해서 나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언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떠날 시기를 기가 막히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 기도하고 아내에게 설득할 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가정의 갈등은 가라앉고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떠난 축제 기간을 이용하여서 야곱과 가족과 재산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을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요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많이 닥쳐옵니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그때 어떻게 하세요? 야곱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과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믿음

믿음으로 살아왔던 정직과 성실함의 증거를 들고 그대들도 알거니와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동행할 때 하나님은

할 때 그 생각하잖아요. 이 내 마음을 누가 알까? 이 고통을 누가 알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홀로 지고 가야 되지. 문득 외로움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어깨에 무거운 짐처럼 내 인생을 누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그 무게로 인해서 푹푹 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나는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흔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 무엇이 우리들 속에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행해오셨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보게 되고, 내 의를 주장하는 것,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지혜를 주장하고, 내 기준을 주장하던 것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나는 홀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서 떠난 적이 없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뭐냐?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할지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러죠. 떠날 때가 되자 야곱은 철저하게 영적 질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거 발견 못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식들을 먼저 낙타에 태우고요, 그 다음에는 아내들을 태우고요, 마지막으로 가축과 소유물을 챙깁니다. 자식들을 먼저 태우고 아내들을 태우고 재산을 챙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야곱에게는 이 자녀들이 단순한 핏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소중한 영적 유산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를 이동하거나 위기를 통과할 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을 챙기면요, 그것은 삶의 무거운 짐이자 쓰레기가 되고 자기의 부담이 됩니다. 반면에 챙겨야 할 것을, 챙겨야 할 영적인 가치를 놓치면요, 우리의 미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레아를 한번 볼까요? 레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는 라엘과 늘 비교를 당하면서, 야, 라엘보다 못생겼죠? 총명도 없어 보이죠?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죠? 그것이 레아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라엘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입장을 세워주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낼 것은 결국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과, 야곱의 사랑에 받는 방법은 아들을 낳는 것밖에 없는데, 자기에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도 이 남편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가 깨달았어요. 자기는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도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도 없고, 자기 삶은 늘 버려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자기의 삶 보니까 라헬의 태는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연달아 자녀를, 아들을, 그것도 네 명이나 연달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은 거예요. 나의 행복은 야곱에게서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인생 속에 흘러내려왔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자녀를 네 명이나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네 번째 아들 이름을 전부 다 한 맺힌 이들로, 저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다 지었어요. 루벤, 보라 아들이라.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레위, 이제는 연합하리라. 전부 다 한 맺힌 이름들이에요. 네 번째 유다로 가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이야말로 내 행복과 성공과 실패의 주인이시오.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 나를 포기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한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보건 70년 경남산 1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이 됩니다. 우산이 마를 날이 없는 기간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산이라는 게 참 묘한 물건이에요. 비 안 오는 날에는 짐덩어리고 비 오는 날에는 구세주거든요. 평소에는 천덕꾸러기 취급받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자, 우산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산 같은 존재들이 있구나.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데 진짜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별일 없을 때는 모르다가 인생에 비가 쏟아지는 날 그제야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우산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안부 한번 안 묻고 고맙다는 말 한번 안 하고 그러다 정작 비가 오면 그제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우산도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평소에 챙김을 받지 못한 우산은 정작 필요한 날 어디 있는지 못 찾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우산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그 사람에게 안부 연락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